0: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소 시대.
1: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근뇌 보신후와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근뇌 보신후와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건뇌보신환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전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제약공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중앙기업에서 관리하는 양치라는 게 이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산둥둥어어저 제약공장은 국가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때문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질과량을 다 보존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이런 약재 들어가 떼서 아무 약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약재들이 질과량을 다 꼭 제일 좋은 질을 가진 약재로, 그 다음에 량도 비싼 약은 정말 들어간다 말 뿐이지 얼마 들어도 안 가죠. 근데 그 량을 보존하고 이래서 약의 질량이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써놓기는 별난 약이 들어갔다고 다 써놨는데 써보면 아무런 효과 없는 약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앙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뚱어어저제약공장, 아주 그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죠. 이래서 이런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은 아마 아직 드셔보지 못하는 분들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약과 다릅니다. 효과가 명확하게 알린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그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다는 게 우리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특히 심장열이 센 사람들, 심장열이 세갖고 계속 그저 가슴이 부채고 녹인데 쫓긴 것처럼 불안하고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면 심지물란이 나온단 말입니다. 쪼보라든가 광찬이라든가 얼렐리 살렐리 이런 심지물란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신전투를 해보면 이 쪼보가 있다, 또 우리 광찬이 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그 얼젠반이랑 관비부첸이 있는 분들, 물론 사람 나이가 있으면서 심장에 와서 얼젠반, 산젠반, 관비부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치료에서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분들, 우리 다 이게 심장열이 센 데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고혈압 것은 있고 한다 할 때 우리 심장에서 B초를 찍어보면은 정말 사람 심장 같지 않게 동물의 심장처럼 엄청 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젠반, 관비부채, 산지방

0: 나오고 미부첸이 다 나옵니다. 심전물란도 나오고 예. 이래서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되던 분들 이 간열이가 올라가면서 심장열이 친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그 심장열이 자꾸 생기는데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네, 나도 지금 소변이 자꾸 급하고 참기 힘들고 해. 어디 가려 하면 이게 화장실부터 정해놓고 댕겨야 된다 말도 그러면 급하고
0: 예.
2: 어쩌다 막 실수할 때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좀 불편하셨는데 어디 가서 하면 근심이 많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예.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건네버시 하늘 먹기 시작했는데 한 저는 이게 한 달 넘어 먹으니까 이게 효과가 아주 잘 납니다. 저는 소변 잠시 예. 참을 수 있을 듯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자꾸 방광염증이 다소 이렇게 나타나면서 자꾸 저리고 네. 아프고 이런 증상이 지금 있었지라. 근데 이거 먹은 이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그리고 소변에 또 다소 또 여러 번 봤댔단 말입니다. 조금씩 자꾸 나아가면서. 그런데 그 증상도 지금 어서는 다소 지내 이렇게 많이 안 본다. 어서는 저녁이면 더 해야 되는데 저녁에 어서는 기쁘면 한 번 내지, 한 번 보고 안 본다. 이런 증상 어서 됐습니다.
0: 암신염,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뭐인 여도염 네. 이게 다 콩팥이 허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 네. 때문에 이 약을 쓰면 그런 증상은 다 사라지는 게 원인이 네. 있습니다. 예.
2: 그리고 예, 저녁에 뭐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가보관 귀에서 소리 나는지 그 한윙 소리 나서 자지 못했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네. 약간씩 소리 납니다. 이제 더 먹으면 완전 해결될 것 같습니다.
0: 예. 네.
2: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가 뭐 허열이 자꾸 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이러면 자꾸 뜨거운 감이 자꾸 나타납니다.
0: 네.
2: 그러면서 입도 마르고 예, 가슴도 막 따가워나는 것 같기도 하고
0: 허열이 맞습니다.
2: 예, 눈도 건조하고 예, 빨갛고 또 예, 뭐랄까 예. 피져서 많이 텁텁했댔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어떤
0: 허열 중에서도 간열이 센 사람들 콩팥이 허해서 오는 간열입니다. 예. 이 약 쓰면 그런 거는 싹 예. 없어집니다.
2: 근데 그 동안 이제 다 나아졌습니다.
0: 네.
2: 그래도 먹다 좀 이런 좋은 약을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네.
2: 그래 먹으니까 내 머리도 맑아집니다.
0: 그렇죠. 허열이 없어지면 네. 머리 맑아집니다.
2: 예, 네. 그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좋은 약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오늘도 더 먹자고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입니다.
1: 네.
0: 네.
1: 네.
2: 감사합니다.
0: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위는 돋고 아래가 냉하단 말입니다. 그럼 왜서 그런가? 왜서 심장열이 세지고 심장열만 세지겠습니까? 그 폐혈도 세지고 폐가 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그 엑스레이 해보면 섬유변이 왔다, 젠저신 폐炎이 왔다, 한쪽 폐가 굳어졌다, 말라버렸다. 이게 다 폐혈이 센 걸 오래 두게 되면 이렇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오늘 콩팥이 나빠서 양 등이 싹 붉히고 양 옆구리 아프고 사변이 다소 받아도 사변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0: 예.
3: 보내보셔야 썼는데 지금 예, 양 등이 붉힌 게 싹 내리고 이번 양 옆구리도 아프고 사변용에 다소 아프고 용 시원하게 잘 나간다.
0: 예, 콩팥이 기능이 확 올라갑니다.
3: 예, 그리고 예, 이 갈병이 좋습니다. 또 예.
0: 예. 콩팥이 좋아지면 골가병, 비뇨기계 통질병 이게 다 따라서 나서지는.
3: 네, 사실 이게 뼈 아파서 그래서 앉아서는 좀 겨울에 기술이 차려나고 용 잘 걸어 댕긴다. 잘 먹을 것
0: 네. 예.
3: 정말 그 혈진 없던 것도 선생님 많이 도와줬습니다.
0: 그렇죠. 피가 맑아지고 몸속에 독소가 빠지고 하게 되면은 청혈 정혈이 됩니다.
3: 네, 또 병력이 없던데 병력도 회복된다.
0: 네.
3: 네, 이 병살 뭐 가지고 나갔다도 뭐 가지고 나갔던가 하던데 이전에 그런 상 그래서 좀 또 인사 가지고 나온다.
0: 네.
3: 심장에도 좋습니다. 예.
0: 네.
3: 예, 네, 어느 때 선생님 약을 예, 몇 년 전에 심장약 쓴 게 일어났습니다. 완전 이렇듯이 네. 또 어느 동안 아이스가 또 심장이 또 몸이 온 것처럼 되었습니다.
0: 예.
3: 이거 선생님 약 중에 오늘이나 선생님 강의하시냐 했으면 효과는 약이 없습니다.
0: 예, 약이 좋습니다.
3: 예, 또 선생님이 강의도 잘하시고 얼마나 약이 가까운 곳을 가고 있으면 그냥 딱 믿음이 간다. 그래서 자기한테 떴다만 신경 믿더니 계속 떨리는 게 아이 떨린다. 용도 없습니다.
0: 이 약은 제가 십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일 믿음직스러운 약입니다. 제약 공장도 믿음직스럽고 그 성분들 따져보면 제일 좋은 성분들이 들어갔고 해서 이 약은 꾸준히 쓰십시오.
3: 만약 영 믿음에 가서 쓰기 좋습니다.
0: 네.
3: 많이 대답하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0: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렇게 심장열, 피열이 닿으면 그 열은 또 올라옵니다. 열이라는 건 자꾸 올리솟는 물리적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예? 찬기운은 자꾸 내리 떨어지고 이 더운 기운은 올라옵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봐도 이렇습니다. 이래서 목이 마른다. 또 머리에 와서는 머리가 어지럽다. 머리가 오리보리하다. 귀가 소리 난다. 귀가 아이들린다. 내 조직이 빨리.
1: 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네.
0: 이래서 예, 이런 허열들이 심한 사람들 어떻게 이걸 우리 음양 평형을 잡겠는가 이게 문제죠.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네.
4: 네. 건의 보수하는.
1: 네, 끊겼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시죠.
0: 근내 보신 환우는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데, 에, 아주 그 약재가, 형이라는 게 뭡니까?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게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재가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5: 저는 지금 건의보상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5: 중풍이 와서 말을 하면 급하게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예 건의보상 쓴다면 말을 이론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0: 네.
5: 그리고 예, 한쪽 다리에 잘 걷지 말겠으니까 걷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팽이지 불안했습니다.
0: 예.
5: 거기 보상 안 쓰니까 지팽이 어디 짚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0: 그런 효과 보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5: 예, 그리고 예, 미네 맥이 없던데 지금 이 거기 보상 안 쓰니까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0: 예.
5: 이번에 조금 걸어도 숨차 그러더니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0: 예.
5: 아, 그냥 저는 이게 이렇게 효과적과에 더 싸서 쓰겠습니다.
0: 예. 우리 할도 있습니다. 예. 참가하십시오.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설명 주시죠.
0: 예. 이런 허열들을 어떻게 없애겠는가. 그렇대서 계속 이 허열을 없애는 약만 먹으면 몸이 또 차집니다. 뭐 우리 우왕청심환이라며 동인당 우왕청심환이요 하고 그거 쌓아놓고 상용약으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체청심환이라는 거는 몸이 차질 수 있습니다. 그 열을 없애기만 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죠. 예?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내보신환은 양기를 보충하는 게 아주 좋은 약이면서 거기다 위에서 진이화라든가 이런 약을 넣는가 음양 평형을 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6: 나는 이 건의보신환 쓰는 환상 다게 쓰기 전에는 우리 참 그에 어제 오늘 두 번 하고 눈이 깔깔해나지 머리도 따가워나지 그 다음에 뭔가 손발은 또 시리고 그 다음에 허리 네. 아래 그러니까 배부기 아래 배부터 예, 자꾸 시린다 바깥에 나가면
0: 네.
6: 똥하지 거기 근데 오늘
0: 그게 위는 하고 아래가 냉한 상러시한증입니다.
6: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예. 이야기 선생님 강의를 정말 잘하시고 이야기 또 예, 이때가다 들어봐서 정말 참 좋은 약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 달 열흘 났는데 약이 정말 좋습니다. 더운 게 벌써 없어집니다. 우리 막 더운 하고 예. 그다음에 네. 아래에 뭔가 차 나는 게 무슨 밥을 다 식은 밥 먹어도 자꾸 더워 난다 말입니다. 국물이라 싹 식혀서 먹어도 자꾸 더워 나지.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계속 밥맛이 있고 예. 그다음 또 기능이 중용 좋아집니다. 계속 맥이 좀 나고 이게 좀 맥이 난 데는 좀 특별한 약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예,
0: 네.
6: 그래, 뭐, 예, 정신용 나지, 이게 눈도 좀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 학동에 전문에서 아는 게 우리 오빠 이 약 잡수는 게 아주 좋다며.

0: 뭐냐 제리사님이 정말 아용 대단해서 타면서 서비 한너도 대번 노댄데 한번 내지 두 번밖에 한두 달은 넘었었습니다. 그런 게 이번 의대학당에 장가하겠단다. 오로파 싸겠단다.
1: 네. 의대할도 있습니다. 예.
0: 네.
1: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이 음양 평형을 잡아준다는 거는 많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약이가 좀 중점적인 걸로 딱 평형 잡아줄 수 있는 약으로 들어가야 되죠. 진화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뉴방즈라는 게, 이 뉴방즈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엉이죠. 이 그걸 약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우엉 우리 그 시장에서 싸먹는 것 갖고는 크게 효과 못 봅니다. 정상적으로 먹으면 물론 좋지만, 이 그런데 이런 걸 다 이 꺾어서 굽고 닦는 그 어간을 닦는다고 하는데 약으로 만든 겁니다.
2: 네.
1: 그 다음에 잔퇴.
2: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근데 보시면 저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속이 짜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속이, 화장실에 가면 속이 인상 못 아셔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나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허리가 아파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고.
1: 네.
3: 이상한데 뱀비도 없어지. 어쩌되게.
2: 네.
3: 아주 덮는 게 내 이야기,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야.
1: 맞습니다.
3: 전진 한 달 안 돼서 이게 효과 이리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3: 그래. 활동하도 싸게, 이번에 싸워서 또 쓰셨습니다.
1: 네. 우대할 때 있습니다.
3: 예.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 외에도 이 잔초란 약이 들어간데 이 약은 풍열을 다 없애는 약입니다. 바람하고 몸의 열, 풍열이 만나도 이게 중풍이 오기 쉽습니다. 예. 수산 풍热的 작용이 있습니다. 이 동물성 약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 건네보신화는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약이고 또 이렇게 명약이다 보니까 처방을 그냥 열만 청하는 뭐 홍삼요 로경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음양평형을 딱 잡아줄 수 있게끔 만든 약이기 때문에 아무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약을 쓸 때 나는 또 요리 센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 아무런 근심 안 하시고 쓰셔도 우리 이런 음양평형에는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건네보신화는 내 몸에 좋은 많은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 있으면서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서 오장육부의 생리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좋은 약은 없죠. 어떻게 말하면 건종 황제가 쓰던 약을 내가 써볼 수 있다. 이것도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건네보시환 우대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활동도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년 노래
2: 듣고 싶은 연면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가사는 읽으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힘찬 응원가를 들려드립니다. 배서윤 작사 방동걸 작곡의 연변 필승인데요. 우리 연변 축구팀을 향한 뜨거운 함성과 하나된 마음이 경쾌한 리듬에 실려있습니다. 박경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민덕 작사 박성철 작곡의 장배산이 보인다입니다. 장배산의 전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이 노래는 어디에서도 변치 않은 우리의 자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진곡은 조려와 작사 양춘복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가자입니다. 멀리 있는 행복이 아닌 바로 오늘 여기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자는 따뜻한 마음이 가락에 담겼습니다. 주영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윤민호 작사, 최명렬 작곡의 이소은 세월입니다. 지나간 아쉬움보다는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좋은 세월을 함께 누리자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허복순 작사 오영란 작곡의 인생을 여행입니다. 산도 있고 강도 있는 긴 여행길. 그 모든 풍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자는 잔잔한 울림을 전합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박선녀 작사 최근 작곡의 코스모스를 통해 정겨운 풍경과 꽃말처럼 순수한 그리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선소 작사 김미란 작곡의 쉼표 인생을 들어보겠습니다. 때로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쉼표가 필요하듯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쉬어감이 필요하다고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청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사용을 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위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병원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새로 승급한 황진수산타의 혈배강입니다. 약과계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황진수산타이고 하나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혈배강은 원래 우리 경영하던 그 혈배강, 전문 우리 심장 질환의 전기죠. 우리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될 때 가량에 쓰게 되면 혈압이 온정된다. 예, 그리고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는 분들, 일단, 우리 혈관이 막혀서, 관상동맥이랑 막혀서, 쯤만 있게 되면, 조그마한 쯤이라도 있게 되면, 예, 그걸 몽땅 들어가서 녹여가지고서리 작은 분자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호평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침 저녁을 쓰는 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황진수산타에 이거는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 황진수산타에는 점심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그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전문 심장만 치료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혈배강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혈배강은 한 곽에 398원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 번시니까 우리 10곽 쌈은 10곽 드리고 15곽 쌈 25곽 드리고 30곽 쌈은 60곽을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딱 그 황진수산타에 펜탄후엔왕이 요것만 쓰겠다 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이 우리 그 쓰겠다 하는 분들은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그 황진수산타의 요 한과거는 안에 모두 30알 들어있는 겁니다. 큰 깨거나 우리 그 안공안처럼 생긴 건데 그 엄청 큰 알입니다. 여기에 약재만 해도 35가지 약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이 많이 들어가서 알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딱 황진수산타에만 쓰겠다는 분들 황진수산타에는 한 곽에 698원을 우리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을 쓴다 할 때는 하루에 두 번 쓴다 할 때는 한 곽이가 반달치죠.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쓴다 할 때는 한 달치 되게 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우대활동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금 세트로 나가는 거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리고 10세트부터는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는 분들 8곽을 더 드리고

0: 8세트를 더 드리면서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어째 혈배강 자꾸 많이 드리는가. 평상시 우리 혈배강을 좀 가량에 잡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혈압이 온정 안 돼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알씩 잡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온정 잘 되고 있습니다. 15세트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공장 측에서 또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결과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꼭 구분기를 걷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한테 찾아온 분들이 사적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서 안 돼서 마지막에 희망 걸어가지고서 저한테 와서 지금 치료한 뒤 제가 독특하게 침구료법을 결합할까나 이 효과를 더 잘 보고 있고 예 그래서 효과 빨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진단도 영 중요합니다. 저도 이 양업에서 우선 20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환자들도 계속 20몇 년 동안 지금 환자를 보면서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 증상에 맞게 제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을 배합한다 할 때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직접 진단 받고 싶다,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그 원래 기차역전 마승캔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전화번호는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혈배강 황진산타이 이 두 가지 약 조합이가 모두 합해서 약제만 해도 45가지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기본상 우리 오장육부에 관한 질병 치료하는 약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거기에 생맥음의 처방입니다. 큰 글자로 관신성맥완 이렇게 썼습니다. 전문 심장을 치료해 주는 게죠. 예, 그리고 이쪽에 그 황진산타에는 그 옆팔에 큰 그 약 본명은 뭐인가? 기질에는 펜탄푸변왈입니다. 모두 세 가지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발진탕. 이제 거기에 소개해 드렸죠. 발진탕. 8가지 약제죠. 하나는 스균주탕. 전문 기를 보충해 주는 이런 처방. 경전방입니다.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우탕, 사물탕이라는 게 전문 피를 보충해준 처방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8가지 약제가 기혈을 보충해주는 제일 기초적인 경전방입니다. 예, 이걸 거기에 다 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 뭐인가? 무양황우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내려올 때 우리 당화에 왔거나, 반신을 못 쓰거나 언어장애로 오거나 이걸 전문 치료하는 이런 처방입니다. 이것도 경전방입니다.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부양황우탕 하게 되면 중이들이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천정산이라는 겁니다. 천정산의 천이라는 거는 이끈다는,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천인. 그 다음에 정이란 거는 바로잡아준다 이런 뜻이죠. 뭐 끌어당겨 바로잡아주는가. 특히 이 손이라면 다 오그라들었거나 그 다음에 면풍 맞아서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거나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이게 천정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오장육부에 대한 질병도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심리혈관 질병 아주 엄중한 이런 질병에 그 다음에 재풍이라면 자꾸 오거나 이런 분들을 꼭 우리 처방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우리 이 펜탄푸엔왈 이 처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크게 나눈다 할 때 주약인 뇌에 좋습니다.
1: 네, 그래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저는 새벽항을 쓴 후에 예. 혈압이 온정되고 맥박발음도 예. 다 저기 호전되고 식욕 부진 밥을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어서
0: 맥박하고
2: 개선됐습니다. 왕부한 예. 예. 물이 흐릿부분도 한 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수면도 개선되고 웃음도 어제는 마음속으로 솟아나는 웃음을 웃게 됩니다.
0: 아 그렇지. 옛날에 나니까
2: 예, 사람 안 하면 저기 몸이 불편하니까 나 귀찮아서 그것도 겨우 웃고 그래서 이렇게 대면했습니다.
0: 예.
2: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0: 예.
2: 예. 예.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만

0: 들어도 예.
1: 아.
0: 저는 용의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내놓는 어떤 어느 이사를 얻은 멤버 온전히 찾았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깊습니다.
1: 예, 예. 이번에 제대로 만났죠. 예.
0: 예, 정말 제대로 만났는데 이것도 논인의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1: 네.
0: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예.
0: 예. 예. 그래서 선생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시면서 예. 인간이 아픔을 치유해주는 위대한 사업에서
1: 예.
0: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1: 아,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같이 건강합시다. 예.
0: 예. 예. 안녕히 계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1: 네. 여보세요? 예, 예. 말씀 주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예.
3: 예. 저도 설계를 하고 건신검문을 한답니다.
1: 예, 예.
3: 네네네. 저도 농공이 있으면서부터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 어지럼도 보통이 아닌 거거든요.
1: 맞습니다. 예.
3: 네. 네. 혈압이 반복 규칙적인 구슬이
1: 예.
3: 막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렇다고 제일 높아서 막 203? 아니 혈압이 막 101 완
1: 혈압 차이도 많죠.
3: 예, 예, 저는 원래 머리, 이렇게 혈압, 상관도 아닌데 이렇게 혈압이 높더라고요. 이 노공이 오면서부터.
1: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예, 예. 이게 머리하고 어지럼증은 너무 엄청 심해서. 그래서 그러던 중 방송 듣고 여러 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아, 이게 내기가 맞겠다 해서.
1: 네.
3: 그래서 직접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확실한 진단 받고.
1: 네. 예.
3: 설대강하고 건신고를 먹으니까.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와,
3: 내게 이런 약이 또 있냐 싶으시리, 혈압이 언제 저기 올라갔나 싶으시리, 현재는 지금 이게 정상으로 되다시피 위에 혈압이 136, 아래 혈압이 83들 정도로 지금 모든 혈압이가 이렇게 정상으로 되어오니까 너무 기쁘고 아프지 않으니까 콧속 속에서 빠져나오니까 살 것 같을 때
1: 혈압이 또 언년 끊었지. 예,
3: 예. 그래서 혈압약이라고 지금 와서 일절 안 먹고,
1: 무슨
3: 이, 그냥 저기 설대강이랑 건시보랑도 먹은 지도 한두 달 반 먹었는데,
1: 네.
3: 그 먹는 도중에도 또, 이, 먹으면서 또 이 친구가 같이 치료를 하니까,
1: 네.
3: 친구가 치료와 같이 합니다. 효과가 더 많이, 저기 빨리 보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3: 예, 예, 예. 예. 또 이때 침도 뭐 일반 침도 아니고, 전신 치료로 전신 이렇게 치료를 해주니까 뭐 소소한 탑도까지도 치료되니까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니까 네. 행복합니다.
1: 그렇지. 예예.
3: 예. 예. 확실히 우리 환자 입장 놓고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난 게 진짜 이제 앞에 분님만 얘기하다시피 진짜 나도 네, 돈 선생님 만난 게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우리 환자분들은 같이 치료하면서 다 서로 이렇게 알게 되고 서로 친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가.
3: 네. 네. 치마들 나다녀도 뭐, 맞다나, 가족 분위기 같고, 아우스리.
1: 네.
3: 우리 가족처럼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지금을 이렇게 다 치료를 해주니까
1: 네.
3: 진짜 이 마음이 치유되는 건 맞습니다.
1: 우리 진심입니다.
3: 네. 네. 네. 이 시간에 빌어서 선생님하고 박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3: 우리에게 이럴 건강을 저기 되돌려줘서.
1: 예,
3: 진짜
1: 예.
3: 이거 환자가 약이 맞지 않으면 치료 안 돼서 너무 힘들거든요.
1: 어떤 팔고, 예.
3: 예, 예. 이 설계만 먹고 나니까, 이 저기 혈압도 조금, 어떨 때는 170 얼마 됐다 해도, 편안하지, 그전에는 막, 그때는 막, 양 머리 위에,
1: 네.
3: 막, 엎어태나고, 어지럽나고, 내들러서 내 몸, 어째 숙제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던 게,
1: 네.
3: 서대방 먹은 다음에 확실히, 편안하게 내려놓으니까,
1: 그렇지.
3: 힘들지 않습니다.
1: 예. 그게 예. 특성입니다. 예.
3: 그러니까, 내게 이 이야기 진짜 확실히 몸에, 내 몸에 맞구나 해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1: 그래,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중약이라는 거는, 예. 우리 이 처방은 사람을 건강 상태를 돌아가셔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셔가주는 게 목적이지 서약처럼 그래서 그 당시 정상만 자꾸 눌러놓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과 잘 보는 거지.
3: 그렇죠.
1: 예.
3: 정말 여러 면으로 박 선생님하고 전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3: 가족처럼 대해줘서. 네.
1: 예, 예.
3: 감사합니다.
1: 예.
3: 수고하세요.
1: 예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예, 어머님. 예.
4: 나도 예. 예방 먹고 건신골 먹고 이랬더니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4: 이래서 예. 혈압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 예예. 예.
4: 어간에는 용품 다 많았는데
1: 예.
4: 지금은 거의 돌아옵니다.
1: 그래.
4: 어 우리께 155에 아랫게 85입니다.
1: 예.
4: 그러니까 정사에 다 돌아온 것과 한 가지.
1: 그렇죠. 예예. 예.
4: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약을 선택한 게 내 잘했다고 생각한다.
1: 네.
4: 내 지금 이 해외강을 먹으니까 19살 때 그때 시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신세 젊어지잖아요.
4: 예. 더워서 예. 신도 못 신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발바닥이 예. 너무 땀이 나.
1: 땀이 나서.
4: 그런 게 지금 예. 그때 행세입니다.
1: 아.
4: 발바닥이 땀이 나고 덥고 이렇습니다.
1: 발바닥 땀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예.
4: 예, 그래, 영 좋습니다. 그래. 전번에 선생님인데 가서 지금 맞았는데, 선생님이 정말 정사고도 박사고도 영해 그런 선생님.
1: 아, 예.
4: 이런 것 같습니다.
1: 예.
4: 내가 예, 어른 발목이 좀 이래, 새콤새콤 하더라 말입니다.
1: 예.
4: 이랬는데 선생님이 그날에 어른 그 발목이 있느라, 심어놓은 게 어찌 시원하고 아프지 해야 됩니까?
1: 기다만 치면 나을까 예.
4: 선생님이 하더라도 속내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1: 네, 부단히 연구를 하죠. 환자분들마다 다 증상이 틀리기 때문에.
4: 예, 그래. 선생님께 영 감사할 드리고, 예.
1: 네, 예.
4: 앞으로 그 경제가 허락되면 지금 새하고 싸운 거.
1: 황진수한테.
4: 나온 거. 예. 그거 내 열가로 싸먹으려 함.
1: 예. 예.
4: 그거 먹어도 좋겠지요.
1: 대단히 좋죠. 네. 예.
4: 그래 뭐 늙음하긴 밖에 있으니까
1: 맞습니다.
4: 예, 뭐
1: 건강이 첫째지. 그렇죠. 예.
4: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기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대전합니까?
1: 네. 예.
5: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신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5: 나는 혈배강하고 그 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5: 예, 남의 심장 때문에 엄청해가지고 드레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 식구들이 나를 근심하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1: 네.
5: 그래서 한 해 막 세 번씩도 일어나고 이래 어디로 가면 뇌병 떼겠는가 나는 주제하면 언제 내 심장 병이 떨어졌는가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1: 아닙니다.
5: 또 오래 들어와야 계속 아프지 이러니까 그래든 차에 선생님 찾다가 애를 써도 못 찾다가 오늘 기회에 형매 방송을 듣지 않다 들으니까 나 선생님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찾았는데 정말 내 이전에 그 신약대 선생님이 진단할 때 그때 선생님이 벌써 금년에 나타날 병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명년에 나타날 병까지
1: 예,
5: 진단해.
1: 예.
5: 이래서 나는 그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하는 선생님 난 처음 만났다. 이래서 선생님을 찾아가 애를 썼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번에 이래 찾아가서 혈배강하고 이거 지금 의식고를 쓰고 있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1: 네.
5: 예, 이 심장 염전후 후들거림이 아픈 것도 없고 이 심장이 또 반사통으로 이 막 왼쪽 팔이랑 못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어깨까지 아픈.
5: 예, 그래 왼쪽 팔도 예. 쓰기 바빠서 그래서 이래고 예, 그리고 항상 숨이 차고 그래도 이전 주제하기 전 것 같고 이랬습니다. 그래 이 혈배강을 먹으면 지금 운전은 심장도 많이 나사지고 이 팔도 쓰게 되고 운전이 정말 내 생각에 운전 두 번 다시 주제할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우선 주제할 네. 필요 없습니다.
5: 그리고
1: 네.
5: 이 뭔가 또 고리는 다발생적인 색이 있어가지고
1: 네.
5: 한쪽이 항상 이 왼쪽 고리 아파가지고 흐리멍텅해서
1: 네.
5: 이래서 예, 이 증상으로도 또 병원에 입원했댔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래서 나는 병원을 사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1: 네.
5: 그런데 지금은 그 혈배강을 먹고 심장하고 이 뭔가 다발성 노경색이 어디를 달아나는지 없습니다.
1: 지금 소화도 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5: 네. 네. 그다음에는 이 선생님이 친구가 나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한다.
1: 네.
5: 예, 나는 위축성 위염이 돼가지고 항상 밥을 먹기 바빠가지고 배고픈 감이 없었습니다.
1: 네.
5: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침 맞고 그 저기 위에다가 저기 있다며 침 놔주고 또 초약까지 주고 했는데 어제는 배고픈 감이 있습니다.
1: 네.
5: 이래 밥을 먹으니까 이래 신체가 약하니까 나는 피가 적어가지고 이 손가락 끝에 하고 발뒤쪽이 항상 이렇게 제대로 대게 해줘서 그걸 네.

0: 너무 바빴어요.
1: 맞습니다. 피서.
0: 예,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아이 떼가지고 이 손꼽지도 1년 내내 고기를 떼가진 게 잘 아예 말고 그냥 팬에 있었습니다. 그런 게 우선은 그것도 아무로 붙습니다.
1: 예.
0: 이래 놓으니까 걔도 맥도 좀 나고 그렇지만은 예. 이 치료에 대해서 신심이신다.
1: 예.
0: 그리고 우선은 정말 선생님께서 이 우리 환자들에 대해서 가족 같은 이런 대함이 있어서 우리는 그저 그 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심정이 용유쾌하고 자기 집으로 왔는가는 이런 감각이 있어 놓으니까
1: 네.
0: 더군다나 병도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0: 이래서 정말 어찌다가 우선은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도 병을 떼고 나머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신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선생님 건강 항상 건강하세요.
1: 네.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황진수한테 처방하는 이 라오조종 옛날부터 전해온 이런 뇌병, 뇌에 대한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띠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조합이가 엄청 큽니다. 35가지 이런 명귀한 자연산 이런 중약자를 갖다가 서리 어떤 환자분들을 담이 우리 이 황진수한테를 2년 전에 이거 잡수했댔습니다. 그때 잠깐 우리 돌아왔댔는데 약이 팍 다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욕을 하자거나 공장에서 근본상 생산이 안 됩니다. 이 자연산 약재라는 건 아무래나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재배란 약재를 갖다가 거기서 빨빨 팔아버리고 돈 벌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 약재가 그마에 도달해야 다시 생산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때까지 생산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저 싸가느라고 소리. 그래서 우리 전문 뇌병을 치료하는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약재다 이런 게죠. 그래서 이药 双方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런 35가지 이런 약재 안에 두 가지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처방은 통순방이란 겁니다. 혈전을 녹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을 혈관을 잘 통하게 한다 이런 게죠. 거기에 이뉴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뉴라는 거는 우스르라 말입니다. 우스르란 약재. 대단히 좋은 게죠. 그 다음에 알선, 당삼하고 단삼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을 치료한다 할 때는, 우리 그 수쇼주심활 알지 않습니까? 거기면은 생매금 처방입니다. 수쇼주심활 주요 처방이 뭐인가? 그 천궁하고 빙패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단선디활. 보통 심장이 막 바쁠 때 단선디왈 혀 밑에도 딱 물지요. 그러면 인차 해결되죠. 단선디왈 주요 처방이가 단삼삼칠빙패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질환 어차피 그 생매금 처방이가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젊은 이런 상태를 돌아가셔와주는 게 심장이 일단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뉴알선 이거는 통 산방 혈전을 녹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잘 통하게 하고 대뇌 혈관이란 것은 특히 인체 내에서 제일 약한 혈관들이 제일 많이 집중된 곳입니다. 제일 약한 혈관 얼마나 약한가? 머리카락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물 분자가 이렇게 작은 분자 돼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500돌든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700여 명 이하 박사들이 수십 년간 림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곧 최첨단 이런 추출 작은 분자 예, 이게 500돌든입니다. 홍혈구가 얼마나 큰가? 홍혈구는 60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500돌든이라는 건 대단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침투 능력이 강하고 활성도가 높고 인체 대뇌의 이런 모세 혈관을 몽땅 열어주고 그래서 무의가 같은가 이 혈관을 녹일 때 혈관 안에 혈전을 녹일 때 그 도우머리가 직접 이런 빙칼과 만났다 이런 순간적으로 녹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 열어주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뭐 쯤밖에 없다. 이것도 몽땅 녹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이가 뭐인가? 통로방이라는 겁니다. 기실은 신경을 수복해주는 처방에 속하는 게죠. 산총수건이라는 겁니다. 산총이라는 건 총은 그 벌레라는 총입니다. 세 가지 벌레에 속하는 이런 처방. 게다가 장찬, 전시하고 띠룽.

0: 그래서 이 장찬 전시의 띠룡 이 세 가지 약재는 동물성 이런 수복 인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공통한 특징은 뭔가 그 동우의 충성이라는 겁니다. 꼬랑대를 뚝 꺼내놔도 다시 임차 재생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건이란 거는 뿌리로 생긴 약재 그러니까 황계, 삼칠, 테마하고 전시향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는 뿌리로 된 초약에 속하는 그러니까 植物 修复 인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이런 수복 인자 그러니까 산총하고 스건 이것이 합하게 되면 예, 동물성 약재하고 식물성 약재가 强强联合 그러나 좀 서로 이렇게 방조해 주면서 서로 효과를 보면서 효과가 고배를 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수복, 수순, 修复 이런 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의 신경세포를 몽땅 수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의 이런 신호 전달을 정확하게 해줘가지고서 반신이 잘 말아야 듣거나 닭발소리 됐거나 마모기 오거나 특히 언어장애 오거나 다 신경선 전달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건 론외성 치매 증상 다 그런 게죠. 그래서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0도를 둔 작은 분자로 나와가지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효과 빨리 보는 겁니다. 괴물이 공능주치를 본다 할 때 엄청 좋은 겁니다. 우리처럼 공능주치가 풍부한 게 없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펜탄푸엔왈 공능주치는 중풍 탄환 중풍에 탄환이 왔거나 소아마비증도 다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반신불수 네. 그 다음에 거연완시 입 번운이 비뚤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행위 부칭 말을 제대로 못한다. 그건 주시 부종 그 다음 그 무릎이나 그 다음에 또 발목이나 자꾸 붓기는 거 신부재난 걸음이가 잘 안 된다. 진구통통 이 근골이가 자꾸 아파나고 손발이 꾸꾸대나고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자의 생매금 처방은 공능주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그 관심병 신저통 가슴이 답답해나고 심줄이 고르지 못하고 예 이걸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이제는 모든 처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처방을 너 치료한다 할 때 오장육부에 대한 질병 심리혈관에 대한 질병 몽땅 치료하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장계석이 세력을 날로 키워가자 오기비는 무척 마음이 쓰였다. 사실 그는 1928년 사군이 실패하자 장계석한테 붙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장계석은 사군을 사로 개편하고 사장이었던 그를 의료장으로 내려보냈다. 그러고는 오기비가 속한 사도로 의창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한 뒤에 무한을 지날 때 신복을 시켜 무장을 해제하려 하였다. 그런데 소식이 새어나가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 그는 장계석을 떠나 다시 장발육에게 돌아왔다.

0: 하지만 장계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1931년 그는 오기비가 부대를 거느리고 류주에 주둔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수를 쌌다. 동북에 가서 마점산의 항해를 도우라며 오기비가 광서를 떠나 호남으로 가도록 만든 다음 하건에게 몰래 오기비를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오기비는 이간을 붙이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는 무척 뛰어났다. 그는 말조변에 좋은 부하를 하건에게 보내 장계석의 말을 따른다면 두쪽 다 손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헌데 이 수가 제대로 먹혀들었다. 하건은 오기비를 해치지 않고 되려 은전만냥을 노자로 쓰라며 쥐어보냈다. 이것은 오기비의 분토 역사에서 빼어난 성과였다. 하지만 성과는 성과일 뿐 힘없는 상관을 업고서는 무엇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장계석에게 투항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다행히 장계석의 마음을 사게 됐다. 그 자리에서 군비 5만 원을 얻었고 사사를 사군으로 되돌려 군장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 대가로 공산군을 토벌하는 전쟁에 나서야 했다. 오기위는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가서야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 그 어떤 적과 맞서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적수는 유달리 완강할 뿐만 아니라 종잡을 수가 없었다. 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마음을 푹 놓고 있으면 또 갑자기 사방에서 들이닥쳐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그는 3차와 4차 포위 토벌에서 사면사, 군이면 군이 공산군에게 통째로 섬멸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됐다. 지금 거느리고 온 59사도 한번 섬멸돼 다시 편성하느라 품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모른다. 홍군과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빠질지 모르는 함정을 앞둔 채 걷는 것과 같았다. 이번에도 서둘러 준위로 증언을 온 참이어서 반드시 신중해야 하였다. 우리 참모는 왕결일의 승용차를 타고 앞에 나가 시내를 한 바퀴 빙 돌고는 산에 올라가 시가지를 내려다본 뒤에 돌아왔다.
1: 보고 드립니다. 준위 새 도시는 어디나 붉은기가 꽂혀 있었고 예성은 총소리가 뜸한 것을 보아 공산군이 이미 준위를 점령한 것 같습니다.
0: 오기비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왕가래를 보며 웃었다.
1: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0: 왕가래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애 같았다.
1: 예성 쪽에 고지가 두 개 있습니다. 홍화강과 로아산이라고 하는데 당장 그곳을 점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싸우기가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건 내가 잘 안다니까. 홍군하고 싸울 때는 서두르는 건 금물이야.
0: 부드럽지만 뼈 있는 말투였다.
1: 저도 홍군과 싸워보았습니다. 지난해 소국이 여길 지나간 적이 있지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 이번에는 홍군 주력부대란 말일세.
0: 오기비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를 치더니 고개를 돌려 낮이 깃덧붙였다.
1: 자네 홍군이 준위에서 회의를 열었다는데 알고 있나? 모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일은 알고 있겠지?
0: 그야 물론 알지요.
1: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야. 설악 총지휘관은 이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설쳤다네.
0: 두 사람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눈치 빠른 이 참모가 일이 있다며 오기비를 불러내서 속삭였다. 왕가래를 말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장들이 그러는데 이 일대는 지형이 안 좋아서 홍화강과 로아산을 점령하지 않고 있다가는 정작 홍군 오면은 위험할 거랍니다. 오기비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어 그는 들어와서 말했다.
1: 아, 이렇게 합세. 노형이 어려운 걸음을 일으켰는데 내가 한계사를 거느리고 홍화강과 로아산을 공격하고 나머지 부대는 이 자리에 대기시켜놓겠네. 어떤가?
0: 왕가래는 금세 얼굴이 활짝 개이었다.
1: 하하, 역시

0: 고흉께서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왕가리는 인사를 하고는 방을 나왔다. 하지만 폭신한 승용차 의자에 몸을 기대는 순간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설악이 재정 수입을 차단해 부려서 군비가 바닥난 것이다. 이번 걸음이 오기 위한 데서 돈을 빌리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다. 그런데 첫 번째 목표부터 뒤틀어질 뻔하다 보니 거기에만 정신이 팔다가 그만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는 다시 오기 위해 사령부로 차를 돌리었다. 에라, 지금 체면을 생각할 때는 아니지. 그는 문어구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왕가렐은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오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아하, 또 무슨 일인가? 오기비는 놀란 눈으로 잔뜩 굳은 왕가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노형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지금 저희 부대는 양식을 마련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기비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입니다. 막다른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군비를 받는 대로 꼭 갚겠습니다. 그 궁색한 모양을 보니 오기비는 옛일이 떠올랐다. 그는 동쾌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좋네. 5,000원을 빌려줄 테니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게.
0: 오기비는 곧장 자금 담당을 불러 5,000원을 내놓았다. 왕가리는 싱글벙글해서 돈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차용정서를 써주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면서는 어쩐지 속이 알짝지근해났다. 오랫동안 지켜온 동지를 설악이 차지하지만 않았다면 이처럼 빌어먹는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터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울컥해놨다. 이튿날 아침 오기비 부대는 홍화강과 루아산을 공격했다. 꼬박 6시간을 치열하게 싸웠는데 겨우 산허리까지 쳐들어갔을 뿐 더 공격할 수가 없었다. 오기비는 비행기 두 대를 불러 공격을 했지만은 홍하강과 로우아사를 지키는 홍군은 끔찍도 않아였다. 오기비는 방황해놨다. 오후 2시 오기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갑자기 리 참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사령관님, 야단났습니다. 다른 홍군 부대가 우리 오른쪽 뒤에 이르렀습니다.
1: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0: 홍군이 감원당과 남공사를 우회하여 들어왔습니다. 아랫사람 앞이라 애써 낯빛을 가다듬었지만은 오기비는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제게 그렇게 조심해라고 했는데 함정에 빠지다니. 마을 앞쪽에서는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1: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0: 오기비가 놀라서 물었다. 리 참모가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는데 다른 참모가 달려왔다.
1: 적들이 마을 북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0: 오기비는 대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납게 소리를 쳤다.
1: 어서 막으라고 해라.
0: 참모가 부랴부랴 뛰어나갔다. 오기비는 망원경을 들고 뚫러 나갔다. 리 참모와 오이병들이 우르르 뒤따라 나갔다. 그는 마을 남쪽에 있는 나직한 고지에 서서 망원경으로 전세를 살피기 시작했다. 포성은 갈수록 커지었다. 중장포 북쪽의 유리한 지형은 이미 홍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오기위가 겁낸 것은 오른쪽으로 애들어온 적이었다. 앞에서 오는 적은 싸우다 도망칠 수는 있지만 뒤에서 오는 적이 애워싼다면 도망칠 길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사령관의 낯빛이 흐려지자 리참모는 망원경을 쥔 손마저 떨었다.
1: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 해. 빨리빨리.
0: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 후퇴를 해야 했다. 1분이라도 빨리 물러나면 그만큼 안전하고 1분이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위험하였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나중에 상급의 명분을 대기 위해서라도 당장 후퇴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남의 입에서 나와야 체면도 서고 뒤탈도 없을 터였다. 하지만 이 말을 누가 해줄 것인가? 참모장이나 부사령이 해주면 좋으련만은 누구도 오지 않았다. 곁에는 참모 두 사람과 호위병 수십 명밖에 없었다. 다른 측들은 모두 귀양에 남았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느릿느릿 말했다. 다들 밖에지. 지금 공산군 주력부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주후는 종대는 너무 멀리 있어. 우리 94도 모레쯤에야 올 수가 있네. 게다가 적은 우리 뒤쪽을 에워싸고 조여오고 있다고. 어쩌면 좋겠나. 자네들 말해보게. 오기빈은 리참한테서 눈길을 대지 않았다. 사령관님, 이 싸움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오기위를 보조해온 니 참모인이 옷사람의 속내를 이쯤이야 걷더니 짐작하고도 남았다.
1: 좋아. 자네 건의를 접수하기로 하지. 그렇게 하세.
0: 오기위는 니 참모에게 퇴각 명령을 써서 곧장 부대에 알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돌아봐 사령부에 있는 짐을 챙기었다. 그는 서둘러 떠나려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주화기를 들고 설악한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설악은 불리하다면 조금 물러설 수는 있지만 절대 오강 남쪽 기슭으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오기빈은 고분고분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지였다.
1: 어서 가시죠, 사령관님. 귀향하는 사람들이 우리 처지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0: 우리 참모는 오기위의 팔을 잡아 끌고 재빨리 승용차에 올랐다. 승용차는 오강 나루토 쪽으로 내달리었다. 오기위 부대가 오강 나루토에서 시월이 떨어진 도파수에 이르러 보니 취사도구를 맨 병사들과 후퇴하는 부대가 뒤엉켜 엉망이었다. 갑자기 뒷좌촌 홍군에 쏘아대는 총소리가 들리자 부대는 순식간에 끓는 기름에 물이라도 끼얹는 듯 발끈 뒤집히고 말았다. 서로 먼저 도망을 치려고 밀고 밟아서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오기위가 탄 승용차도 하필이면 이때 시동이 꺼져버리고 말았다. 오기위는 차에서 내려 호위병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병사들 속을 뒤집고 나아가 도망치었다. 호위병 수십 명이 도망가면서 욕을 퍼부었다.
1: 비켜 비켜! 어서 비키지 못해! 사령관이 보이지 않아!
0: 하지만 아무 쓸모도 없었다. 다들 살고 싶어 공지 빠지게 도망가는 반에 사령관이 누군지 알아볼 정신이 없었다. 덩치가 크고 튼튼한 오기위도 맥이 빠지고 말았다. 자꾸만 강서 소베트 구역에서 59사가 섬멸되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새파란 홍군 전사 몇이 웩웩 소리를 지르며 뒤를 쫓아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포로가 될 뻔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었다. 다행히 힘이 장사 같은 호위병이 있어서 그를 끼고 내달리었다. 일행은 겨우 늦지 않게 오강 나루토에 이르렀다. 강에는 오기위 부대가 건너오며 놓은 긴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만 건너면 더는 위험하지 않았다. 금방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목적도 이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안전한 곳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다리를 눈앞에 두고 오기위는 그만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었다. 호위병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쩌면 좋을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리참모가 다가가서 물었다.
1: 사령관님, 왜 거기 그러고 계십니까?
2: 아이고, 나 그냥 여기에서 그냥 죽겠네. 죽어.
0: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눈물을 훔치었다. 조금 전에 설악이 분명히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앞장서서 강을 건너다니 장군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리 참모가 금세 용문을 알아차리고 호위병들을 다그쳤다. 이놈들아, 그새 어디 빠져 뭘 하는 거야? 어서 사령관님을 부축해 강을 건너지 않고, 응? 그러자 덩치가 큰 산의 둘이 양쪽에서 오기위의 팔을 잡고 부교에 올랐다. 오기위는 싫은 듯이 잠시 버티다가 고분고분 오강 남쪽 기슭으로 건너갔다. 남쪽 기슭은 가파른 산비탈이었다. 오기위 일행이 산 허리에 올라 금방 숨을 돌리려고 앉았는데 강 건너에서 종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었다. 홍군이 벌써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는 총을 쏘며 구함을 지르고 있었다. 산 아래 나루터에는 배잠병들이 벌떼처럼 다리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진도되는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뒤죽박죽이었다. 이때 다리를 지키던 군관이 허겁지겁 달래와 헐떡거리며 물었다. 사령관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뭘 어쩌면 좋단 말인가? 다리 말입니다. 다리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기위가 버럭 화를 냈다. 멍청한 자식,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그래, 우리가 몽땅 포로가 되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얼마 뒤 강에서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소리가 울리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다리가 끊기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네, 줄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1: 난치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

0: 02-57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새 장소로 이전한 연결수상 시장에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온갖 음식향이 풍깁니다. 이곳에서 남망의 작은 만둣국이 연변의 시원한 국물과 만나고 전통 조선족 풍미가 다른 조리 기법과 융합되며 전국 각지 식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을 함께 맛봅니다.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특색 음식들은 혓끝에 향연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장대의 온기와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연결수상시장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갖가지 특색 음식들이 펼쳐진 가운데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신선하고 향긋해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철판 볶음밥은 뜨거운 김을 내뿜고 찰떡과 순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합니다. 남북 풍미와 민족 특색이 이곳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조화롭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작은 만둣국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옛 수상시장에서 거의 16년간 영업해왔습니다. 경영주 소개에 따르면 새 장소

0: 해주는 작은 만둣국 한 그릇으로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손예민입니다. 처음에는 현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지 손님들이 틱톡에서 우리 가게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외지 손님들도 우리 집에 작은 만둣국을 먹으러 옵니다. 새 시장으로 옮긴 후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만둣국 같은 메뉴도 늘었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손예민은 아내와 딸에게 작은 만두를 빚는 일을 전담시키고 주문에 따라 조리를 하면서 갓 살만의 맛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의 품질도 시중 한결같습니다. 이처럼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작은 만둣국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경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이곳의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먹어보면 더 신선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변 음식은 자체 특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성도 아주 강합니다. 전국 각지 음식을 아우르면서도 연변 특색과 결합해 전국 인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만둣국이 남북 풍미의 따뜻한 융합이라면 연변 특색 철판 볶음밥은 민족 풍미와 기타 조리법이 혁신적으로 만난 음식입니다. 요리사는 작은 주걱 두 개를 능숙하게 들고 철판 위에서 민첩하게 음식을 볶습니다. 소고기 완자, 치즈, 참치, 김치 등 어떤 식재료든 밥과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작은 주걱이 철판과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교향곡이 시장에 울려 퍼지자 식객들이 몰려들어 조리 과정을 지켜봅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인 박광림입니다. 김치 볶음밥과 연변 소고기 볶음밥입니다. 연변 음식은 줄곧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창업한 박광림 부부는 연길의 도시 변화와 시장 발전을 직접 지켜보는 한편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고향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시장 환경과 우수한 창업 정책으로 귀향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상인 라금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시장 건물을 지어주어 위생 환경이 좋아졌고 손님들도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고객들도 만족하고 우리 상가 경영주들도 만족합니다.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기를 찾아오길 바랍니다. 시장은 승격되고 인정은 더 짙어졌습니다. 장태의 활기와 독특하고 소박한 변경 풍정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잇따라 명성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유대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따뜻한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답게 건네는 인사와 그냥 맛보라며 내미는 음식은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현장에서 볶아내는 철판 볶음밥은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연길 음식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이 변경도시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령 관광객 리흔입니다. 예전에 다른 지방에서는 모두 달걀 볶음밥만 먹어봤고 이런 김치 볶음밥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음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대령 관광객 준혜사입니다. 장터 활기가 아주 짙습니다. 연변 사람들은 특별히 열정적이며 위생 면에서도 아주 안심됩니다. 두 손 가득 들고 돌아갑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다음에는 함께 자가용차를 몰고 다시 연변에 오겠습니다. 연결 수상시장에서 온갖 풍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는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 여러 민족 대중은 같은 아침 시장을 함께 돌아보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함께 맛봅니다. 혀끝에서 일어난 공감은 마음속의 공통인식으로 승화되고 전면 교류와 심층융합 속에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정이 혈맥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래 실물경제 강화의 경제기반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는 나라의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입니다. 공업은 실물경제의 핵심 버팀목으로서 장성세를 유지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시키는 바닥짐,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연변 공업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전조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고 증가율이 전성 평균보다 17.3%포인트 높았으며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규모 이상 공업 증가

0: 수치는 동기 대비 10.4% 늘어났고 증가율은 전성 평균보다 11.6%포인트 높았으며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업 증가율의 상승세는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삼아 연변 특색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힘과 에너지를 축적한 결과입니다. 올 상반기 전주 공업 분야의 7개 중점 업종 중 방직 복장업, 광산 가공업, 식품 가공업, 연초 제품업, 에너지 생산 공급업 등 5대 산업 생산액은 장성세를 유지해 공업 경제 고속 장성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업 발전의 저력은 전통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육성하는 데서 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산업기반 재구성과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생산액이 10억 원 이상인 전주 12개 기업이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과 증가치 장성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5.3%와 3.4%에 달하면서 공업 핵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강하면 지역도 강해집니다. 단계적 발전 시점에서 전주 상하는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실천으로 공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혁신적인 돌파로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공업 경제 선두 우세를 공고히 하고 전주 공업 경제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함으로써 신시대 동북 전면 지능에서 공업 담당을 짊어지고 변강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1: 명정시 중점 문화관광대회상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고가 4일에 개원했습니다. 이 대상은 현지 특색민속 자원이 입각해 무형문화재 전시, 민속공연, 레저휴가,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일체화한 몰입식 문화관광종합체를 조성했습니다. 휴가고는 일련의 특색활동을 통해 여름철 문화관광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명정, 나아가 우리주 관광산업 발전과 향촌 전면 지능에 새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개원식에 참가한 귀빈들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고 현판을 함께 제막했습니다. 이어 귀빈들과 관광객들은 휴가고 민속상업거리, 무형문화재 체험구역, 산중턱민박 등을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경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휴가군의 조선족 건축과 민속경영 모식 특색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조선족 민속문화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민 정소매입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오늘 사람이 좀 많고 햇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우리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고장의 민족 풍정을 제대로 체험하고 뒤쪽의 건축물들도 구경하려 합니다. 백상 관광객 정념합니다. 저와 가족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 한 번 왔을 때는 이곳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공됐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와보니 현지 주민들이 특별히 열정적이었고 조선족 풍정과 문화 전통, 건축 설계도 모두 마음에 듭니다. 개원 당일 휴가고 전역에서 민속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문예 골간들과 전문 예술 단체들은 조선족 가물을 선보였고 휴가군의 민속 NPC들은 거리를 따라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 창작자들과 현지 희극 배우들은 현장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을 보여줬습니다. 음식 시장과 무형문화재 체험 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찰떡과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현지 농특산물과 조선족 수공예품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돼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개원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휴가구에서는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꽃불을 터뜨리게 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룡정시가 연변의 조선족 민속문화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 융합 및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한 본보기 대상입니다. 휴가구가 정식 운행됨에 따라 현지 민박, 음식, 수공예, 농산물 판매 등 산업사슬의 상하단이 연동해 발전하고 대중의 취업, 창업 경로가 넓어지며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성점이 육성될 전망입니다. 연변 성청 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 중승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제품을 내놓으려 합니다. 여름철에는 민속관광과 견학체험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개인전용 온천욕장과 빙설오락을 발전시켜 북방 풍경구의 비수기와 성수기 불균형 난제를 해결합니다.

0: 개발 계획입니다. 동시에 주변 과수원 향진과 연동해 문화, 관광, 농업, 향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연면의 민족 단결과 향촌지능 시범 문화, 관광 새 명함을 조성하려 합니다.
1: 2026년 연변주 및 연길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 신혼 소용수업 가동식이 4일 연길시 민정국에서 거행됐습니다. 주 분열연합회와 주 민정국에서 주최한 활동에 신혼부부 5쌍과 정령기 청년대표 60명이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신혼부부들은 결혼 서약을 대독했고 관련 지도일꾼들이 신혼부부들에게 관련 물품과 서적을 증정했습니다. 이어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림하화, 주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리영이 부부 화목, 효로 애친의 우수한 가풍을 들려주면서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며 함께 건설하고 나누는 문명 가정 리념을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신혼 소형 수업을 개설해 부부간 소통 방식, 신분 전환, 올바른 혼인 출산 관념 등 실용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연길 주민 김홍흠입니다. 신혼부부로 이번 신혼 소용수업 가동식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정을 나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우수한 가풍을 전승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본받으렵니다. 이제 주 및 연결시의 분열연합회 민정부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를 계속 심화해 가풍 선전 강연, 혼인 심리 상담, 혼인 출산 과학 지식 보급 등 계열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0: 연결시 공항국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일전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구 각 가도 사회구역과 연합해 도시구역 전역에서 소유주 불명 차와 폐기차 집중정돈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방치된 차가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통행로를 막으며 안전 우환을 초래하는 등 민생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도시 주차 질서를 규범화하고 도시 환경 품질을 1층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장기간 세워져 차체가 녹슬고 바퀴가 파손된 차들은 주민 주거단지, 상권 보행로, 소방 통로와 공공 녹지를 장기간 차지해왔습니다. 이는 부족한 공공주차 자원을 잠식하고 주민들의 일상 출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낡은 차체로 인해 자연 발화 위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여러 부문이 연동해 전역 조사, 분류 처리, 장기 효과 관리 통제를 포함한 정돈 방안을 내왔습니다. 이번 정돈은 먼저 조사에 고지하고 그 후 법에 따라 견인하는 집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차 소유주와 연락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집법 일꾼들이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장소로 통일적으로 견인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길시에서는 각종 소유주 불명 차와 폐기차 1,276대를 조사하고 116대를 폐차 처리했으며 차 소유주들을 설득해 검사 기한이 지났거나 도로를 점용해 주차한 차 700여대를 옮기겠습니다. 이로써 수백 개의 공공주차 자리가 다시 이용되게 됐고 도로 통행과 단지 주거 환경도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1: 연길시 문화예술계 연합회와 손에 손잡고 예술단은 7월 31일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를 찾아 민족 특색이 짙은 문예 공연을 펼쳐 국방사업에 일생을 바친 부대 리퇴직 간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선족 무형문화재 무용인 아박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남성 독창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어머니께 무용 진달래가 만개한 곳, 실황송 영웅 등 종목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 퇴직간부 왕림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열렬한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배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색다른 백현 만개점 민생 혜택 주제 생방송이 일전 연계 백화상점에서 펼쳐졌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백현 만개점 민생혜택 사업을 질손으로 혁신적인 금융봉사 모식을 통해 현역 소비 여러 분의 금융활수를 정확히 공급하고 연변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담바 생방송실에 의탁해 축구 경기 열기와 본지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하고 온라인 흐름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다양한 지불 우대가 대중에게 직접 전달되게 했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전속 분

0: 개발 지불과 소비 즉시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소비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붉은 금열 브랜드를 핵심으로 현역 상권의 해민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신소비에 이르기까지 교통랭 연변 분행에서는 착실한 조치로 해민 성과를 천문만회에 전달하면서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 새 화폭을 펼쳐가는 데 금융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문화및관광청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에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각지 각 단위의 추천, 전문가 심사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명단을 공시합니다.
1: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문화예술연구중심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으로 노래하며 미래 향해 나아가 2026년 연변주 아리랑가요 대회가 8월 하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0: 훈춘시 총공회에서는 훈춘시 제6회 청년 친목활동 미혼종업원 교류주제운동회를 19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 지점은 훈춘 와스토크 환락섬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검철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기의 로컬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큰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본제품과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과게 가격이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곧 가격 인상이 100원 인상된다고 지금 통지가 왔는데 확실한 날짜가 요 며칠이라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각을 싸면 18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선명리 약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CAMP 이술이 여기에 반영된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698원인데요. 지금 이 제품 자체도 역시 그 중국 광원의 원사에 이런 처

0: 왕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35일간 봉행할 선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원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해서 봉행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소변이 이렇게 잘 통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종합으로 좋아지고 추위를 들어주고 이래서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정도 좋은 제품이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10각에 15각이게 되면 명서방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봉행할 선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거의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21가지 진기중약재로 조성된 우수한 제품인데요. 12각을 싸면 12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는 늘 제가 기회라 기회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회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명서방 그리고 세신이도 천희 박사 모두 특수한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CAMP라 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CAMP라는 건 한마디로 쉽게 놓고 말하게 되면 인체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아, 여기에서 예를 든다 하게 되면 인류의 한 명은 늘 100세 100세 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 이술이 진정 우리 매개인에게 그 침투되는 그날이게 되면 인류의 수명은 150까지 갈 수 있다는 충분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이런 그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집에 아저씨도 뇌경색 후유증이 뇌경색 온 후부터 예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으면서 예, 머리 많이 흉하고 머리 많이 무겁단다.
0: 그럼요.
2: 그리고 예, 정신도 안 나고 예, 기억력이 특별히 많이 떨어져 살이 멍해서 있습니다.
0: 네, 세포가 빨리 많이 죽어나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거 살리지 않게 되면 예, 점점 치매
2: 영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방송 듣고서 천여 명이 이학 박사들이 연구한 그러니까 천이 박사를 지금 먹었는데 효과가 지금 엄청 좋습니다.
0: 그럼요.
2: 수소 만져보세요. 머리 멍하게 있던 게 정신이 난다고 예.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던 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점점 정상인으로 예. 돌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래. 예, 빈틈이 없습니다. 예.
2: 그래 앉아있으면 하품을 쉴 수 없이 하고 예. 자꾸 눕기 싶어 한 번 누우면 잠을 꽂혀서 자꾸 잔다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자지 않습니다. 어제 정신이 난다면서요.
0: 그렇죠.
2: 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서 정신 오빠네들 어서 살은 떨어졌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 여름에는 효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0: 천희 박사가 우수한 제품이라서 손색이 예. 없습니다.
2: 예. 그 심장도 또 막 후두둑 떨리면서 예. 저녁에 자지 못하면 일어나도 안 자도 있고 예. 문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증상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너무 좋습니다. 그 효과 볼 때 지금 계속 또 쓰려고 또 약 더 싸게 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많이 배달해놓고 먹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지금 낮은 가격으로 나갈 때 이 제품 자체는 예.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서 드론 족족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예. 빨리 이용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천희 박사를 저거는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예.
3: 아, 이거 먹기 전에는, 저거는, 나이 많으니까, 이 심리혈관 병이 정말 영 심했습니다.
0: 그렇죠.
3: 늘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그것도 자꾸 맨 안에 어지럼증이 나고, 혈압도 높고, 아, 혈압약을 먹어도 잘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고, 예. 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선희 박사를 강의를 하시는 거 예, 오래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뭐, 국가 이런 노벨상도 받았다지.
0: 예, 그다음에 세계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고, 예, 발전계획위원회 추진 항목이고, 예.
3: 예. 그래, 영 들어볼까, 이야기가 예.
0: 믿음 써있죠.
3: 믿음이 다더라.
0: 그렇죠. 판단 잘 예. 했습니다. 예, 예.
3: 그래서 저는 예,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요즘은 어지럼증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내 혈관이 풀렸다는 걸 말합니다.
3: 예. 혈압도 예, 그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혈압이 올라간 다음 또 막 어지럼증 나고 막

0: 빙빙 돌아가고 힘들어서 예. 그래서 그럴 땐 또 먹고 이름이 영 고사 세게 했는데 지금은 예. 그래도 한 날에 한 번 먹으면 혈압은 그냥 정상 수치에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140에서 그다음에는 아래 혈압이 90에서 그래서 그 아래로 그다음에 어떤 때 혹시 그 41이나 이렇게
1: 기본 정상 범위입니다. 예. 범위로 놓고 말하면.
0: 예. 저는 나이 많으니까요.
1: 그 정도 범위에 속합니다.
0: 선생님들께서 예. 강의를 하시는 게 뭐 정상 범위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 지금 실험 넣고들이
1: 그렇죠.
0: 이 약을 예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방송 들으니까 또 예
1: 가게 인사해야 된다.
0: 예. 예. 예. 그래서 더 싸서 예, 오래 복용하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이제처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장과 뇌혈관의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귀해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추진 항목에 속하는가 하면 국가과학기술부의 싱허계획에 속하는 아주 지청 항목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는 해볼 만한 우수한 성분 되어 있으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심장과 예, 뇌혈관에는 예. 뛰어난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예. 예,
1: 잘,
0: 알겠습니다.
1: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천이박살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자자에 고생했는데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드나에서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없다.
1: 예.
3: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그리고 혈압이 영 파동이 심했습니다.
1: 예.
3: 내려가고 내려가고 예. 이래 영 막 불안정하니까 마음이 영 불편하더란 말입니다.
1: 예.
3: 항상 어느 때 결리 쓰러질 그런 생각이 나더란 말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 엄청되니까 예. 저 어지럼증이 안 나고 머리 아프고 흐리멍텅한 증상이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3: 결국 기관지에 몰려서 예. 항상 감기를 빼놓고 하고 감기 막으려고 해서 기침가리가 심해서 저기 영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먹고 지금 다 나아졌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허리 아파서 기밥을 너무 또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3: 제가 약이 이렇게 여러 면을 좀 효과도 하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최신이라 우리 남편이 결려서 소변이 지내 하룻밤에 5-6번 일어나면 밤 자지 못했단 말입니다.
1: 예.
3: 게다가 이 약 수술이 좀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대낮에 자수가 어떻게 일어나면 막 좀 지나갑니다.
1: 최신이라는 콤팥 관리에 있어서는 오장 관리, 심장 관리에서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고, 너무 또,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잘 걷고 있고, 겹 가인한 바 그런지, 항상 옆구리 좋은다고, 예, 눈이 잘, 아이 보인다던 게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1: 예.
3: 그래야지 여러 개는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귀도 들어보니까 활동도 영접하고, 다시 오른다니까, 나 저기, 어쩔 좀 약 대단하다고 전화주셨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천희박사, 세신이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험 놓고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항차 가격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격 인상이 이미 앞에 부분적인 상품들이 가격 인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아직 된다고 하였는데 공장청하고 아직은 지금 정도에서는 원값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대정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0: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쇄신위로 이 제품 자체는 그 조성 자체가 처방 자체가 독수 처방에 속합니다. 하나는 갑 을로되어 있는데 갑은 녹혈정, 을은 전로권 사슴이 전방과 32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특히 콩팥이 허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쉽게 추위를 타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호흡계통이 문란하고 특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경추, 요추, 뭐 무릎 관절 해서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는 바로 쇄신위로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쇄신위로 지금 여기 그 녹혈정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빨리 효과를 봅니다. 여기 공동주체에서 이야기하다시피 기혈 보충을 무시해집니다. 허하고 피가 많이 빨리 보충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콩팥이 양을 돋아주면서 부선종양합니다. 그러면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잠자기 힘들어지는 건 이거는 꼭 개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별난 약, 별난 우수한 제품을 든다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불면증이 해결받고 가슴이 두근거리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남성들의 양육아 유증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증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종합으로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남성들 가운데서는 녹혈증 이거 먼저 드세요. 사슴이 피로된 것. 그런 다음에 이쪽에 그 전로권 이건 나흘 들고 다시 많이 돌아와서 다시 녹혈증 들고 이렇게 하세요. 효과가 빠릅니다. 특히 이게 사슴이 전반으로 포함된 이 제품 자체는 사슴이 전반은 머리끝부터 발끝에 겉으로부터 속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부분도 기본으로서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갖다 주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콩팥이 양을 돋아주면서 기혈 보충을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전로권이 포함되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는 부선종양, 콩팥을 돋아주는 게 우리 인류의 전반 오장육부 가운데서 콩팥은 보통 나이가 드시고 오랜 질병을 하고 완고성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먼저 허해지는 부분이 콩팥이 허해집니다.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심장이 든든해집니다.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오장이 든든해지는데 콩팥이 든든하지 않게 되면 심장이 아무리 내가 뭐 우수한 장기에 속한다고 우쭐해도 콩팥이 허해서 콩팥에서 심장의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을 려고하지 않는다면 혈액이 혼탁되게 되면 벌써 얼굴이 새까매 납니다. 마지막 뇌독증 환자들 얼굴이 새까매 나는 원인이 뭐 있는가. 투석하지 않게 되면 그 혈액 가운데 노폐물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무엇 때문에 콩팥이 체질 사구체 100만 개 양백만 개의 사구체가 심장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동하는 사이에 많은 노폐물하고 독성물질 거기에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려고하는가? 콩팥에서 려고합니다. 그리고 밤에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깊은 잠을 자는 어간에 모든 낮에 일한 피가 그 간이 들어간 간주장열로 되어 있으면 간에서 그 해독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공능은 어디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는가? 완성되는 것보다도 많이 좌우하는 그 장기가 콩팥입니다. 일단 콩팥에 우리 문제가 생겨서 투석까지 하고 노독증 위험에 빠져서 이를 떼게 되면 당신은 투석하는 방법은 기계적으로서 콩팥 역할을 대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시 방법이지 장구적으로 평생 이 방법을 쓰는 거 아닙니다. 꼭 그 장기를 콩팥을 바꿔야 됩니다. 이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0: 대신 이로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든든한 콩팥을 갖고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단 세신 이로를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맥이 나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뭐 유성이 생기거나 양기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따라서 해결받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여기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는 수양이라는 성분 자체는 직접 룬창 통변에서 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토사사라든지 그리고 여기 연복을지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는 직접 소변을 잘 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을 도와주면서 직접 눈을 밝게 해주는 후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이 든든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소화가 잘 되는 특히 여기 소화가 잘 되는 성분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기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든데요. 즉황기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바이수라는 닦음백출이라는 이 성분이 여기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이에 와 이렇게 소화가 훌륭한 성분이 들어가서 소화를 촉진시켜주면서 심지어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있는가 하면 여기 그 윤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천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그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모든 우리 몸에서 너무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진액이 말라들고 이런 걸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에 성분들 가운데 맥동이라는 성분은 나이가 드시면서 호흡계통이 문란으로 인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로 인해서 사망으로 부르거나 조금 하면 점정주사, 폐렴예바, 폐렴주사 뭐 이런 거 맞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노년에는 이런 점정주사가 임신은 좋은 것지만 해도 장기적으로는 간에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화계통을 촉진시켜주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 되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고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추위를 몰아내는 이런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텔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소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설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설사와 변비를 동시에 장도를 조절하는 사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론은 우리에게는 특히 나이가 드신다면은 이런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세신이론 같은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당신은 기본으로서 콩팥을 비롯해서 심장을 포함해서 모든 소화공능까지 포함해서 호흡과 계통 포함해서 완전히 시름 놓고 나 건강을 지키는 데에서는 맡길 만한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또 세신이론은 우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각에 698원인데 10각을 사면 15각을 줍니다. 이때는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가격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우수한 기회인데 놓치고 지나가게 되면 가격 인상까지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완전히 나의 전반 건강은 세신이로도 돌아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CAMP 이술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CAMP 이술로 인해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인류는 수명이 150살까지 갈 수 있는 이 이술이 CAMP 이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300집이 산재아 병원의 10년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 자체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네. 나도 지금 천희 박사를 먹고 있습니다. 네.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예, 항상 예, 속이 두근두근하고 예, 황당하면서 예, 숨이 차고 침침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달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영국 좋습니다. 이게 예. 이게 저기 노벨상 받은 약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나 뭐 얘도

0: 마음 놓고 시름 놓고 그래 먹을 수 있고 그래 그 이게 이렇게 좋으니까 예 이거는 예, 밥 먹기도 좋고 뭐이나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예 위에 좋을 때다 이야기가
1: 소화가 잘 되고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해서 해결해 주는데 소화계통을 떠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게 예. 되고 포함합니다. 예.
0: 나는 밥 먹지 못해 됐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고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그래. 탄 거 매운 것도 못 먹고 예. 밥 먹으면 눈치껏이 따스 걸리는 것 같으면서 그래. 이래서 못 먹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이거는 여러 달 이거는 일곱 달 거의 먹었습니다.
1: 그러니까 아 잘하셨네요. 예.
0: 예. 예. 그러니까 되나 예. 이거는 밥 마음대로 먹으니까 되나 예. 예. 영맥이 나고 예. 정신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관절에 줬을 때다.
1: 종아리에 줬습니다. 예,
0: 예. 예. 허리 다리가 아프고, 예, 예, 다리, 예, 내리 그림에서, 예, 곧사무용, 이래서 꾸둑꾸둑 소리 나면 영 힘들었습니다. 내리 그림에서 앉아서 주무르면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 먹은 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아무도 없이 살아서 됩니까?
1: 그럼요. 예, 예.
0: 예. 그리고 저리 그렇게 중계를 오르내리자면 이거 어떻게 오르내리겠는가 그러신 걱정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이 천이 봐서 또 값이 오른다 합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되나 값이 오르기 전에 예, 이야기는 좀 있지만 예, 더 딸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1: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네, 오늘은 단행간 안도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사업하면서 문학창작을 해오신 리화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리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리화 시인은 예, 필명은 유정, 예, 그리고 용정시에서 출생했고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안도현 아동문학학회 회장도 역임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도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퇴직했습니다. 연변문학, 연변일보, 문화시대, 아동문학, 그 다음에 중국조선족 소년보, 소년아동 이런 예, 문학 잡지 작품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아동문학 작품 창작 및 연구회에서의 동시 우수상을 받았고 제4회 중국 조선족 효사랑 글짓기 시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 조선말 사랑 시랑송 대회에서 또 랑송에서의 대상도 탔고 그 다음에 시인들의 문학 탐방에 그 천년의 전통 그 뿌리를 만나보다라는 이런 그 모임에서 또 창작시 우수상 그리고 제5회 6.1 아동문학작품 동시 최우수상 예, 이런 걸 수상했습니다.
0: 예. 예, 그렇다면 리화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

0: 는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이 뭐냐고요? 저한테 문학은요, 사라지지 않을 단 한 줄을 남기는 일이에요. 아이가 처음 성편을 빗다가 손이 오므라드는 걸 보고 큰 언니가 말합니다. 고사리 손은 이제 막 피려는 손이란다. 그 한마디에 아이가 숨을 죽이고 자기 손가락 하나하나 펴보는 거. 그냥 스쳐 지날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저는 거기에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한 줄이 숨어 있다고 믿어요. 동시를 쓰면서 제가 늘 마음에 품는 건 그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한테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말이에요. 기와집 처마 밑에서 빗방울이 100년 만에 떨어지는 이야기. 가야금줄에서 장백산 눈 녹는 소리를 듣는 마음. 그런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시라는 그릇에 조용히 담아두는 일. 그게 시인이 몫이라고 생각해. 올라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말없이 보여주셨던 분인데 넘어져도 다시 붓을 든다는 것. 그게 작가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 그 말씀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어요. 또 하나 신기한 건 지나간 것만 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시는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석유를 딱 갈랐는데 붉은 알들이 서로 볼을 맞대고 앉아있는 거기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 빚어가는 둥근 꿈을 보는 것. 짝꿍이랑 도시락을 바꿔 먹으면서 서로의 맛이 되어간 그 작은 순간. 거기에 이미 사이좋게 사는 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시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지나간 것과 지금 빛나는 것 사이를 그리며 사라지지 않을 단 한 줄을 찾아내는 정성이에요. 고사리 손이 활짝 펴지듯 우리 아이들의 꿈도 그렇게 펴질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오늘도 그 한 줄을 찾아 뛰고 있어요.
1: 네, 그럼 이제부터 리와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백년 기와집입니다.
2: 백년 기와집 리화. 오래된 기와집 처마 끝에 빗방울이 매달려 반짝인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저 빗방울이 땅에 닿기까지 백년이 걸린단다. 나는 얼른 처마 밑으로 달려가 입을 벌리고 선다. 100년이 걸린다는 그 이야기 한 방울에 혀끝에 톡. 할머니, 옛날엔 빗물 맛이구나.
0: 예. 이 시는 할머니 옛 이야기로부터 백년 가옥을 이끌어내는데 백년 가옥에서도 그 처마에서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빗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기까지 백년이 걸렸다는 할머니 말씀이 더욱 환상적이고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작중 주인공은 그 빗물을 혀끝에 톡 맛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빗물 맛인 것입니다.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냥 세월에 부대끼고 시간에 쫓기면서 이젠 무색해지고 무맛인 그런 아예 찝찝하고 담담한 그 맛. 신은 여기서 애통도 하지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가슴 두드리며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담담히 빗물로 백년의 가옥의 역사를 개관하고 할머니 이야기로 천년의 풍운을 가름합니다. 때로는 무언의 유언보다 더욱 힘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밭 초가집과 가야금입니다.
2: 눈밭 초가집과 가야금 리화. 겨울 초가집 창밖엔 눈이 내리고 안에서는 가야금 소리 가늘게 떨려온다. 할머니 손끝 내 손끝에 포개질 때 손끝이 저릿저릿 개구리처럼 폴짝 뛴다. 할머니가 가만히 말씀하신다. 이 줄은 장백산 눈 녹는 소리란다. 나는 나머지 줄을 혼자서 상상해본다. 이건 도만강 얼음 및 물소리, 이건 너와 나

마음에 흐르는 봄. 내 손끝에서 강이 몰래 녹기 시작한다. 가만히 고개 들어 할머니 보니 눈가에 장백산

0: 예, 지금 예, 눈 오는 날 겨울 초가집 안에서 예, 가야금 튕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 그 소리는 떨립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할머니 손끝을 내 손 안에 넣어봅니다. 그런데 나의 손끝이 짜릿짜릿 예, 저려옵니다. 찰나 할머니가 가야금 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줄은 장백산 눈 녹는 소리란다. 시가 불시로의 비약을 일으켜서 초가집 안의 가야금 줄에서부터 장백산 눈 녹는 소리, 즉 백년의 눈비와 광풍의 세월이 지금 녹아버리고 있다는 상징이죠. 그로부터 나는 이 나절로 다음 줄, 그 다음 줄에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어느 줄은 두만강 얼음 및 물소리, 어느 줄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봄, 그리고 나의 손끝에서 강이 몰래 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봄에 대한 환희이지. 시는 내 마지막에 다시 할머니한테로 다가옵니다. 가만히 고개들을 바라보니 할머니 눈가에 장백산 눈꽃이 피었다 라고 합니다. 할머니 눈가에도 환희 이슬이랄까 안도의 이슬이랄까. 시는 이렇게 장장 백년의 역사를 가야금 12줄에 압축하여 지나온 파란만 세월을 거쳐 종려는 아나운 저 크나큰 봄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리화 시인의 시적 그 개괄이 쓱 잘 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인의 제목이 짝꿍입니다.
2: 짝꿍 리화. 내 도시락은 김밥, 짝꿍 도시락은 만두, 할머니가 싸준 고향 햇살 담은 맛. 나는 내 만두가, 너는 내 김밥이 자꾸 눈에 밟혀서 몰래 하나씩 밥고 먹는다. 짝꿍이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만두 하나를 더 내 도시락 위에 살그머니 올려놓는다. 내 김밥 위에 붙은 참깨 한알, 나는 그걸 떼어 짝꿍 만두 위에 살짝 얹어준다. 다시 도시락을 열 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맛이 되어 있다.
0: 예, 이 동시는 두 민족 어린이들이 단란히 앉아 정식 도시락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 형제민족 어린이들의 그 우애와 단결된 모습을 잘 구체화,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김밥을 내 조선족의 민속 음식이죠. 그 다음에 짝꿍은 지금 물만두, 한족이 또 전통 음식이죠. 둘은 서로의 내 밥 그릇 걸 상대한테 권하면서 정을 나눕니다. 예문에 오래 산 분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선족은 이렇게 저렇게 한족 친구 한두 사람씩 있고 한족 분들 역시 조선족 친구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짝꿍이 될 수 있죠. 더욱 우습고 재미있는 풍경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게장집에 가면 게장을 자시는 분들 가운데 한족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른 날 또 아침 시장에 나가볼까요? 찰떡하게 줄을 서서 찰떡을 사는데 3분의 2는 한족분들이, 냉면부에도 가면 냉면을 사먹는 한족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한족 인구가 더 많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전에 조선족 음식의 맛을 들였고 조선족 민속과 풍속에 저도 몰래 젖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족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선족 집에서 설날에 물만두를 안 먹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선족 분들이 한족들이 그 요리를 안 짜시는 분이 기본상 없습니다. 이렇게 민족은 서로 융합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새싹열차입니다.
1: 새싹열차 리화. 요 아침 연길역에 햇살이 가득 쏟아진다. 엄마 아빠 손잡고 플랫폼에 서니 하얀 열차가 바람을 안고 다가온다. 자리에 앉으니 귓가가 살짝 먹먹해지고 두만강이 창밖으로 반짝 스쳐간다. 눈 깜짝할 사이 들판은 초록빛으로 달려오고 먼 산은 천천히 뒷걸음친다. 아빠는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주고 엄마 눈웃음에서는 봄 내음이 스쳐온다. 아직 도 타고 싶은데 벌써 도착이다. 주머니를 만져본다. 엄마, 아빠, 내 것. 손끝에 닿는 반듯한 표. 겨우내 봄처럼 따뜻하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내 두 볼을 먼저 내린다. 나는 신이 나서 그 바람을 따라 뛰어내린다.
2: 네, 이 동생은 한가정 새식 소리 연길역에서 차에 앉아 지금 봄을 향해서 달리다 어느 역에서 내리는 장면을 시청

0: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목적지 역을 밝히지 않은 거니 아마도 미래를 향하고 봄이라는 역이 내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 동시에서는 이 봄의 특징을 처처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차가 떠난 다음에 차창으로 보이는 들판은 초록빛으로 달려오고 라는 묘사라든가 엄마는 웃음에서는 봄내음이 스쳐온다 라든가 차에서 내릴 때 문이 열리자 바람이 내 두부를 먼저 내린다. 여기서 이 바람은 봄바람이겠죠. 한마디로 희망찬 봄 속을 여행하는 봄 맞은 한 가정의 희열과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전반시가 정서적이고 율동적이고 마음이 차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그 약동적인 분위기로 차올랐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큰이입니다.
2: 그니, 리화. 다도 아침 할머니 그네 곁에 서서 밧줄을 한참 만지신다. 나는 그네에 앉아 할머니 웃으시며 내 등을 살짝 밀어준다. 높이 오르면 세상은 작아지고 내려오면 할머니 주름이 보인다. 하늘 가까이 오르면 구름이 내 볼에 스치고 내려올 때마다 따뜻한 손길이 나를 다시민다. 바람이 내 치마 속으로 부풀어 오른다. 나는 두 다리를 쭉 뻗어 하늘을 한번 잔다. 해질녘 할머니와 나 집으로 돌아가고 빈 그네만 말 한쪽에 남아 단옷바람에 실려 조용히 흔들린다.

0: 예, 이 동생이 할머니와 손녀가 단오날 그네 뛰는 장면을 자상히 묘사했는데 전반시가 단오날처럼 포근하고 잔잔한 그 사랑의 물결이 파문처럼 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네 아래에서 내가 내려올 때마다 살짝살짝 그네를 밀어주고 나는 신나게 그네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과 스킨십하고 내려오면서 또 할머니의 또 손길을 다시다시 느끼죠. 바람도 가만있지 않고 치마 속으로 시원히 불어들고 나는 더욱 신나서 하늘을 또 한 번 걷어 찹니다. 그렇게 해질녘까지 놀다가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네 터인 빈 그네만 남아 단오바람에 실려 우리들이 놀다 간 자리에서 여흥이 취해서 그냥 설레입니다. 할머니도 이젠 주름 많은 로넨이 사람이고 나도 너무 어려애던 시절인데 이런 부드럽고 잔잔한 표현 행식은 이 시에 참 알맞은 표현 행식이라 생각됩니다. 잘 읽은 좋은 동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성류입니다.
2: 성류, 리화. 성류를 반으로 갈랐다. 딱 속살이 환하게 드러난다. 붉은 날들이 서로 볼을 맞대고 작은 숨을 나누며 앉아있다. 홀로 도는 맥박은 없다. 나는 알 하나를 입술에 살짝 얹고 눈을 감는다. 이 작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심장이 뛸까.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서로를 붉게 물들이는 걸 보면 아마 때까지 봄이 여문 듯하다. 그 온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빚어가는 둥글게 익어가는 작은 꿈들.

예, 이 동생이 붉은 알들을 한 집안에 가득 모여놓고 서로를 붉게 물들이는 장면을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걸 또 100가지 봄이 여문다고 표현한 것이 참 이쁘고 벅찬.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그 작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심장이 뜰까 라고 약동하는 숨결을 퍼뜨립니다. 한 개의 작은 성냥을 이렇게 벅차게 묘사하고 형상화한다는 게 쉽지 않죠. 류아 시인이 재치가 잘 보여지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런 시를 읽으면서 새빨갛게 똘똘 뭉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안아주고 화목하게 보내야 함을 깊이 느낄 겁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할머니 손입니다.
1: 할머니 손, 리화. 못에 서툴 번쩍 들던 손, 내 머리카락을 살살 씻기던 손, 찹쌀 반죽에 살짝 찍어보니 내 손보다 조그맣다. 얼른 내 손을 뒤집어 할머니 손등을 포갠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 쏙 숨는다. 할머니가 소리 없이 웃으신다. 나는 더욱 꼭 쥔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서 조그만 새처럼 숨을 쉰다.

이 동심은 한마디로 할머니 사랑의 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고생을 다 하신 할머니 손은 어느새 돌아들어 내 손보다 더 작습니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 쏙 들어올 정도입니다.

0: 하지만 그 손은 계속해서 살아서 숨쉬고 그 손길 안의 사랑은 새처럼 숨을 쉽니다. 언젠가는 무쇠 속도 번쩍 들던 그렇게 힘있던 손이고 내 머리카락을 살살 씻겨주던 그런 사랑의 손인데 이제 늙어서 내 손보다 작은 손이 돼서 내 손 안에 쏙 들어온 가냘픈 손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쏟는 사랑은 계속 생생히 살아있어서 숨쉽니다. 할머니 손과 나의 손이 대비와 접촉을 통해서 낙지 않고 식지 않는 할머니 사랑을 아주 형상적으로 잘 그려낸 동시입니다.
1: 예.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돌실입니다.
2: 첫돌실 리화. 괴짝 속 첫돌실 손목에 둘러보아도 아직 맞는다. 나는 그 실을 살살 풀어 어머니 약지에 감아드린다.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감아드린다. 엄마, 다 감았으니까 이제 안 보이면 이 실 잡으세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내 손등을 토닥이신다. 실이 살짝 당겨진다. 내 심장도 살짝 당겨진다.
0: 예, 이 시는 참 아름답고 애틋하게 쓰여졌어. 너무 아프고 예쁜 동시입니다. 이 시에서의 첫돌실은 민족 정통 풍습으로 아이 첫돌이 장수를 비는 의미로 실을 감아주는 관습에서 온 그런 소재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손목에 맞던 실이 나중에는 아이가 어머니 약지에 감아줍니다.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역전됐습니다. 아이이던 아이가 자라서 점점 늙어간 엄마한테 다시 젖돌에 받은 실을 풀어서 어머니한테 감아줍니다. 그리고 이 실 잡으세요라고 하며 점점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머니를 위해 아이가 이끌어주겠다는 다정한 다짐이죠. 이때 엄마는 말없이 나를 토닥입니다. 그리고 당겨지는 실을 말보다 더 큰 사랑과 연결감을 찾고 있죠. 그리고 그 연결에 의해 서로의 심장까지 당겨오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이 실은 화를 넘어 사랑의 대가품, 기억의 체온, 육체적, 정서적 끈이라는 이런 주제를 섬세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실타래는 손끝으로 잡는 물리적인 끈이지만 이 시에서는 그 끈이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 엄마가 당기는 건 이젠 그저 한낱 실이 아니라 내 심장이죠. 너무나 훌륭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시라 해도 아주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고사리 손입니다.
2: 고사리 손 리화. 흰 쌀가루 날리며 장인 큰언니가 송편을 빚는다. 나도 따라 조그만 손 내민다. 이상하다. 언니 손에선 공중의 꽃이 피는데 내 손은 고사리처럼 부끄러워 오므라든다. 큰언니가 내 손을 펴주며 말한다. 얘야, 고사리 손은 이제 막 피려는 손이란다. 숨을 죽이고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므라들었던 손이 연한 꽃잎처럼 살며시 열리고 거기 작은 송편 하나 숨 쉬며 놓인다.

0: 지금 송편을 예, 만들다 송편을 잘 만드는 그 큰 언니 앞에서 예, 내 손은 고사리 손처럼 부끄럽게 오므라던데. 그러자 언니가 야야 고사리 손은 이제 막 비려는 손이란다 라고 나를 고음해주면서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줍니다. 여기서 나도 지금 아입니다. 이게 동시기 때문에. 그러자 진짜 신기하게도 오므라들었던 나의 손이 꽃잎처럼 살며시 열리고 거기 작은 송편 하나 숨쉬고 놓인다고 합니다. 아주 예, 부드럽고 언니 사랑이 가득 묻어난 촉감이 돋는 좋은 동시입니다. 손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손이 꽃으로 핀다거나 예, 이렇게 형상화한 것은 예, 그리고 송편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숨쉰다고 한 거나 예, 참 배연한 표현입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리와 시인의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시 작품들을 감상해보고 또 시 해설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약 심리방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그 우리 활동에서는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을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준다. 예, 이 기초상에서 뭘 더 드리는가 하면은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예, 세탁이 가능한 그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서 제조했기 때문에 공기가 아주 잘 통한다. 예,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은 게 그런 이 고급 항균 아이스 매트의 특징이죠. 예, 찜질 매트입니다. 예, 이런 고급 항균 아이스 매트를 하나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이런 기초상에서 이번 그 8.15 우대 활동에 로인절 우대 활동 기간에만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때까지 17곽을 사시는 분들 3곽을 증송해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330원짜리 본약 3곽을 이번 딱 8.15 우대 활동 기간에만 드린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물건을 또 하나 더 드리는데, 세탁이 가능한 푸른 파이라고, 예, 누에 장섬유 여름 이불입니다. 이게, 이런 걸 한 세트 드리죠.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또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또 공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예, 이불이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하고, 몸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묵직함과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쾌적함을 아주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이불이죠. 예, 물 세탁하고 세탁 사용이 다 됩니다. 예, 이불 중량이 2근이 딱 되는데 넓이가 1m 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예, 이런 그 푸른팔 그 이불 한 세트를 드리죠.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4,752원을 감면해 드립니다. 예, 그 기초상에서 이번 로인절 맞이 우대 활동 기간에만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그 선물입니다. 이게 그런 세트인데 한 세트를 더 드리죠. 예, 지금 로인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입니다. 예, 우리 이번 우리 활동 아주 독특하죠. 예,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 이렇게까지 우리 활동 크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이 우리 활동 딱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하기 때문에 이 우리 활동 기회에 잘 이용해 주십시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저도 장약을 장약 심리방 먹고 있습니다.
0: 예, 알고 있습니다. 예.
2: 별로 그래서 시간에는 별로 오라지 않는데 이야기에 영 빠른다, 효과가 영 빠진답니다.
0: 원래 이야기
2: 비하면은.
0: 예.
2: 그리, 붓기 전에는, 첫째는,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효과도 어떤 나이가 있으니까, 어떤, 다리도 아프고, 각종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
0: 그래서,
2: 선생님, 뜻밖의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이거 듣고서를 별로 내 병리가 맞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서를 이야기를 선택했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한 달치만 주문해가지고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 먹으니까 별로 마음이 안정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이야기 내지 맞겠다 하고서도 다음번에 더 주문 17통 주문해가지고서 먹었는데 매우 효과도 쓴다.
0: 예. 효과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2: 그러나 이제 거지 한 10년 넘습니다. 사부님이 잘 아여가지고서는 부일수람이 안된 편이라 한 곡은 그냥 오랍니다.
0: 예.
2: 그래서 어느 약을 먹어도 이건 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약을 먹었는데 아이 한 달을 차 아이 먹었을 겐다 그런데 아이 하루 전날 내 이 약을 내 온전하게나 아, 그래서 아이 먹고 자보겠다 해서 잤는데 아, 자보렴 영 잘 잤습니다. 제가 그 전날 사흘날 그래 보니까 또 자부림이 영 잘 오더냐 그래가지고서는 아 이게 내가 정말 이어가지고 이게 뒤에서 맡기지 않겠는가 하고서는 그랬는데 지금 오전은 석 달 먹었는데 이때 그때 영 자부림이 잘 옵니다.
0: 그렇게 그래. 원래 자, 그 네. 제일 처음에 있겠거나 야구 한 달치를 쌓았대잼까 그럴 때 있겠거나 마음이 안정되고 이렇던 게 두 번째 열리고 꽉을 싸서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잡을 때 지금 이런 효과를 본다. 예. 토이호의 수도성 네. 다 떼잼까 지금 안딩이라미 다 네. 떼잼쿠모임까 손님 지금
2: 예. 예. 그래갖고 거기까지 또 그 소화도 영이 달립니다. 원래는 예. 소화 아이디가 주소 예. 그냥 이 대전 보는 게 모르는 건 누구 그랬는데 지금 소화도 영이 달리고 이 뼈도 관절도 영 좋습니다.
0: 좋습니다.
2: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내게 맡겼다 하면서 이야기 열심히 복용할 계획입니다.
0: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2: 예. 부장님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당량 목표는 예, 중화된 고혈압이 하고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네.
3: 2년 사후 당약신에 막 먹고 있는데, 야급 달다오 이약 먹으니까, 예, 혈압도절이 잘 되는 게 알리잼까?
0: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이 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 사용했는데 혈압도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예, 아주 잘 됩니다 원래.
3: 예, 지금은 당약 14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약 달 후에는 이 당약 14방만 먹고 있어도 예, 혈압도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잘 되죠 원래 잘 예.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나 예, 10여 년간 고생했는데 반려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대다.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시 아이 납대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차 일 없습니다.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칭찬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0: 예.
3: 선생님 오늘 저는 예,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예, 노인들 의료활동이 정말 크게 합대다.
0: 예. 연예 의료활동 아주 좋습니다. 큰 예. 의료활동입니다. 8.15 의료활동 기간에만 딱 이렇게 준다 말입니다. 예.
3: 예. 예. 우리 집에서는 예, 다발성 뇌경색 때문에 두 사람이 이 약 먹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이렇게 좋은 노인들 의료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예, 좋죠.
3: 그리고 예,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0: 예.
3: 우리 활동실에 한 분이 심장이 불편해서 병원에가 보인 게 심장 세통이라 합니다.
0: 아, 심장 세동이게
3: 심장. 세동, 예, 예. 심장 세동, 예, 예. 예. 내가 선생님한테 그러는데 예, 심장병에 그렇게 좋은 약이라 하더라 하니까 예, 선생님한테 예. 한번 문의해달랍니다.
0: 예, 이게 심방세동이라는 게 이게 심방떨림우 이거 말하는 게입니다. 예, 방찬 한쪽 말로는 방찬이라고 합니다. 예,
3: 예.
0: 이런 시 심방떨림우는 예, 심장병이 한 개 유형이죠. 예, 심장 예. 안에는 전기 회로와 같은 이런 전도계가 있는데 심방 내부의 전기 신호가 완전히 뒤엉키면 심방이 1분에 350 내지 600회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불규칙적으로 떨립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수축을 할 수 없게 되죠. 예. 이 그 심방 떨림이 있는 이런 분들

0: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뇌경색하고 심부전과 같은 아주 엄중한 이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그 심방 떨림을 기혈 이걸 치료를 하자면은 기혈 부족을 치료해 가지고 또 음양 평형도 또 잡아주고 심맥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의 또 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 담이 막힌 걸 녹여주고 아 또 음이 허해서 아 지금 불이 왕성하니 화가의 이런 왕성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심방 떨림이 해결될 수 있죠. 우리 이 장약 심내방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아 기혈 부족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에 따르는 기혈부속에 그 좋은 이런 약재들이 또 들어갔죠. 소홍화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라든가 천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홍경천 그 홍경천이라든가 지룡, 소목이라든가 당귀, 소홍화가 심장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심맥 기능을 또 개선해 준다. 그 외에 또 담이 막힌 걸 녹여 주는 성분이 황계하고 당귀, 소목하고 황경천, 홍경천이 그 지룡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음이 또 이 그 허해서 아, 그 불이 왕성하니 이게 화가 왕성한 이런 증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성분 아, 지룡하고 황기 우술하고 담남성 소목하고 당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심방 떨림 치료에 아주 좋죠. 예. 그분이 예. 쓰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뭐냐고 예.
0: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심리방이 오랫동안 썼는데 야, 약은 어쨌든 참 좋은 약입니다.
0: 그렇지.
3: 그래, 우리 이때가 예. 봐 그렇게 이 약 쓰기 전에 나는 방송 애청자입니다, 선생님.
0: 예.
3: 어느 방송이나 다 고르고 다 듣습니다. 이 병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거 생각해서 예, 다 방송 들었는데 좋다는 약은 다 써도 효과 없어가지고 끝내 서장 집단에서 만든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이 장약 심내방 쓰고 끝내 혈압이 조절되고 심률이 그저 제대로 되고 제풀이 오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너무 기뻐한다. 그래 예. 생각해보니까 나 거기 주치공이 딱 중풍을 치료한다, 심장병을 치료한다, 고혈압을 치료한다. 요런 약, 요런 그런 그 질병이 딱 그거 내병이 있는 약이 거기 주치공에 써 있는 거 딱 쓰니까나 병이 나서졌단 말인가 선생님.
0: 아,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아는가 우리도 모른다 말인다.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하시는데 내 병이 딱 큰 병원에 가서 진단되는 요 병이 딱 주치공에 여기
0: 있는가?
3: 있는가 없는가.
0: 예, 그게 예. 중요하다.
3: 그렇게 딱 그거 심통하게 딱 찔러서 그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고 아 이게 이런 탕구이구나 이래서 그다음에 내병이 그게 주치공에 써있는 거 쓰니까 효과 나고
0: 그게 원래 예, 제일 기본이 기본입니다.
3: 예, 예. 없는 거 쓰니까 나 효과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예. 알아고 해. 또 그다음에 약이 이게 매일 그거 고가약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다가
0: 다 고가의 이런 예, 약재가 비싼 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3: 그렇습니다. 예. 그거 들어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지금 한금으로 드는 약이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나 들어갔으니까 병이 치료 이게 큰 병이 하는 말 큰 병이 이게 치료겠고 그다음에 제품이 오지 않을까 본인이 영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재도 중요하고 주치공님도 중요하고 결국 또 이렇게 강의하시는 선생님 말씀도 아주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이렇게 병이 치료되니까 예, 선생님.
0: 그게 예. 제일 중요합니다. 예.
3: 예.
0: 예. 예. 그래서 그 법농조치랑 잘 보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3: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홍경천 5,400원 이상균약하고 우리가 지금 쓰는 환자들이 다 지금 다른 약 다 써도 효과 없어. 이 와서 들어와서 다 약을 정말 다 병이 치료 그 늘어보면 다 중환병이 되고 다 다른 약 써도 효과 없습니다.
0: 우리 약은 예. 약 중환병인 사람이 이게 접어든다 말입니다. 중환병인 사람이.
3: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중환병 예. 환자들 입에 그것이 이 약 쓰면 다 효과 보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이게 뭐니까 그다음에 전번에 저기나 뭐니까 우리 친척이 한 분이 또 그래서 이 약산 이번에도 우리 활동 대단히 좋습니다. 선생님.
0: 이번에 8.15 우리 활동이 아주 독특하고 예, 예 이렇게 우리 활동 크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3: 어, 예. 그래 또 이 뭐니까 서류 여섯 가 우리 집에서 싸다 올게 된다. 예. 약이 조금 있긴 있어서 싸서.

0: 받았습니다.
1: 이번에 우리 할도에 얼마 줬습니까?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뇨 심리방 오는 4개월째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3: 약은 맨발 선택 잘한 덕에서 막 병에서 해탈되고 보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1: 그렇죠.
3: 이 약은 또 막 예. 이 약재 대원도 좋고 약이 여러 가지가 다 기중한 약재가 옛날에 선생님 강의 항상 그랬지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1: 예, 맞습니다.
3: 그리고 소장에서 연한금을 불리는 약이 아이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나 들어오고 아이 모두 약재가 5,400m 이상 4,500m 이상 이런 약재가 들어가니까 약효가 얼마 강합니까?
1: 그렇죠.
3: 그리고 공중조치에 딱 이렇게 아이 자기병 치료한다는 약을 쓰여있지 않는 약을 쓰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효과 못 봤는데 이 약을 쓰고 지금은 광원도시 딱 중풍 치료한다고 아이 심장도 지금 그런 관상동맥 경화에 그 다음에 관심병에 관상동맥 경화에 모든 거 다 치료한다니까 여기 얼마나 중요하니까 옛날에
1: 그렇죠.
3: 이런 게 없는 거 아이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지금은 딱 자기병 치료한다고
1: 그게 제일 중요한다고서 그게 기본이 예. 기본입니다. 예.
3: 예. 예. 써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진짜 선생님 말씀 맞다. 이게 정답입니다.
1: 예.
3: 그래서 저는 지금 심장도 두절하는 거 아이하고 아이 노시산도 두 번 와서 정말 반신 질짓고 누이다 하도 피고 어느 장에 오고 아이 밥 먹 때도 정말 불편하던 증상 이 약 먹고 다 아이 효과를 보니까 나 지금은 다 정상을 되고 보니까 얼마나 정말 이 약에 대한 그런 찬스 아끼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항상 이 약 먹을 때만 내 몸처럼 아끼고 싶단 말입니다.
1: 예, 정말 효과를 예. 많이 봤습니다. 환자분은
3: 예,
1: 이 약 사시고.
3: 기혈 부족도 정말 딱 치료된다고 시원하니까 나 기혈 부족으로 정말 이런 병까지 와 됐는데 혈압도 이 여름에는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1: 예.
3: 머리 아프지 어지럽지 맥이 없어 이런 못 나지 땀만 그래서 창창 흘리며 그러던 게 지금 기혈 부족이 해결할까나 이 여름이 돼도 까딱 먹어서 심장이라도 근심 걱정 없고 모든 것이 그래서 뭐 주지아 있어서 변두리에 다 벗어나니까나 이 약만큼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하하 자기 배 잘 치료되면 제일 좋답니다 모두.
3: 맞습니다. 예. 내병 치료하면 최고 이사라 돼, 고마울까?
1: 예, 그렇죠. 예.
3: 이 약은 또 세계에서 모두 주목하는 약이지, 아예 나라에 버먹고 위약이지,
1: 예,
3: 아예 독이다, 그런 뭔가, 이 뭔가, 비밀 소방도 들어갔지, 이런
1: 건달로
3: 예, 했지, 눌러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지, 무슨 아, 나쁜 게 있습니까?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신경 활성에 떠서요,
1: 예.
3: 신경 재생되어 수복되어 이런 게 들어가니까
1: 맞습니다.
3: 병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1: 해탈될 수밖에 없죠.
3: 예, 갈 날에도 뭐 우리 병이 중한 사람들이 도 뭐 꼭꼭 세번씩 먹으니까 꼭꼭 병이 체들게 먹게 틈새라 해주니까나 아예 재발이라는 게 없고 이 약 먹으면서 막 재발이라는 게 없습니다.
1: 이게 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병인이 이 심장병이하고 예,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이미 온 이런 환자분들일 경우에는 하루에 세 번씩 복용시키면서 혈액 중의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예, 병세를 신속히 통제하기 위해서 그 차수를 늘려가지고 세 번씩 복용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3: 맞습니다.
1: 바짝 치료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3: 맞습니다.
1: 않으면은
3: 우리 병이랑 밤 중에 발사하죠.
1: 그렇죠. 밤에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 많습니까?
3: 맞습니다.
1: 지금.
3: 저녁 먹고 자면 재발도 없고 근심 걱정 없대. 그 밤은 무사하게 보내겠다는
1: 그렇지.
3: 이런 분심들 대고 먹을까?
1: 예, 우리는 요거에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드시는 게 여기 유효 약물 농도를 계속 혈액 중이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병세를 신속히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 세 번 잡수게 하는 겁니다. 이게.
3: 오케이. 이제 예. 방송 들으니까 이런 이제 활동이 되게 좋습니다.
1: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이런 이제 우리 활동 오늘부터 지금 시작하는데
3: 예, 예. 예.
1: 이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3: 저도 이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1: 예.
3: 내가.
1: 우리 예. 활동에 참가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전 장약신 예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4: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예, 심장병이 심하고 또 거기다가 뇌경색까지 두 번 왔어요.
1: 예.
4: 인간 고생했습니다. 예, 먹기 전에는 예, 예. 1년에 몇 번씩 요 알림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내가 원래 이게 세게 나서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0: 심장이 통쇠나고 뒷단등이 통쇠 아파나고 예. 그리고 숨이 차면서 예. 땀은 떨리며 흘린지 모른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만 관을 놓고 했는데 이 선생님 감기를 들고 소리 이상해서 예방을 먹었는데 지금은 병원을 입원을 나고 모르고 삽니다 지금
1: 얼마나 좋았어
0: 입원 아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아픈 데 없을까
1: 아 그렇지
0: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한 달 안 왔어요 한 30년간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면서 소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 감기를 듣고 이 상약 신내방을 먹으면서 이 혈압약을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먹으면서 그 혈압약을 감량하며 먹고, 선생님 또 한 가지 용.
1: 방법 알려주는 게 있잼까? 그게 리서리 어파입니다. 예. 그거 알려줬지.
0: 그 방법을 먹고, 그 새로운 한 가지 방법은 유명하게 그걸로 먹었는데 정말 혈압조절이 그랬을 때 제가 아홉 달 만에는 이제 장약신 예방만 먹는데 혈압조절은 너무 잘 되지 않을까?
1: 그렇지.
0: 나는 정말 지금 혈압조절은 잘 되지, 이 신경결석이라면 여러 가지 병이 다 해결돼서 영구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 들어볼까? 선생님 방송 들어볼까? 이번에 어린이들 우대 활동이 그리 좋습니다.
1: 예, 이번에 약을 그렇게 더 많이 주는 우대 활동합니다.
0: 어느 때 우대 활동보다 용 특수한 것 같습니다.
1: 예, 이선희는 만에서 하나 주고
0: 주의 약이 조금 있긴 하지만 계속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또 아픈데 아플까 봐 겁이 나서 계속 먹길래 해서 이번에 활동을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그래도 좋습니다.
0: 예,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문의 할게 있는데 우리 그래도 활동실에 친구 한 분 있는데 이분 다른 사람들 혈압이 높아지는 이분 이제 혈압이 그냥 나서 높은 혈압이 100을 초과할 때 없답니다.
1: 아.
0: 그래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산약을 먹으면 어떻게 혈압조절이 좀 높은 혈압을 낮은 혈압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자꾸 물어보네요.
1: 이렇게 혈압이 낮은 사람들은 계속 맥이 없어한다. 이런 사람들이.
0: 맥이 없답니다.
1: 예, 그렇죠. 예. 혈압이 그렇게 낮은 원인이라 할 때 심장병이 있는 분들 심장이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내분비 질환에 의한 호르몬 분비 이상 때문에 혈압이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100이 되고 어떤 사람 90에 치대고 이런 분들이 있죠. 예. 이런 분들은 예. 꼭 심장이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서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홍경천 지룡이 심장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심장이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원인이라면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다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 보면은 약과기 치료 범위에 피를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르는 피를 보충해줄 수 있는 약이 성분들이 들어갔죠. 예. 예. 당귀라든가 황게라든가 소홍화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을 많이 보충해줄 수 있죠. 예. 예. 우리 장약 심내방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고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분들 이 약을 쓰시면은 혈압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맥이 없어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맥이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맞습니다. 예.
0: 예, 이분 지금 열심히 듣고서 예. 방금 딱 했던데.
1: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셨죠. 예. 이번에 우리 활동 많이 좋은 게 없습니다.
0: 예. 2417979번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우리 심뇌혈관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심장질환과 뇌혈관이 막혔거나 뇌혈관이 터졌거나 해서 일으키는 질병을 심뇌혈관 질병이라고 합니다. 예, 심장혈관이 막힌다 할 때 심장에서는 우리 몸에다 심장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심장구조 신호를 우리 몸에다 보냅니다. 예,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이 여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심장병이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그 걸어가다가 막 그렇게 사망하는 이런 분들도 다 있습니다. 예. 이 심장 혈관이 막혔는데 심장 이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그런 걸 홀시했죠. 이런 분들은 예. 이 주요하게는 심장 근육세포 영양물질이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경상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초조해나면서 가슴이 답답해납니다. 예. 피로할 때는 심정부의 통증이 나타나고 심장 부위에 때로는 1, 2초 동안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이 있습니다. 예.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0: 많이 앉아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해나죠. 예. 그리고 반드시 누워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 예. 식사를 한 후에도 팽창감이 나타난다거나 식은땀이 나고 또 가슴이 답답해납니다. 예. 예. 걸을 때나 층계를 올라갈 때도 또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신체의 일부 부위에 원인 모를 통증이 느껴지죠. 예. 정서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격동되거나 할 때도 쉽게 왼쪽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짜릿짜릿해나면서 아프고 또 심혈문란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오랜 동안 치료를 받는데도 어느 순간 왼쪽 가슴이 예전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아프다거나 쇼상간이를 물고 있어도 완화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에는 내가 심장병이 아주 중해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럴 때 예, 이런 분들 보면은 심장 근육 세포가 30% 죽어나간다. 예. 예, 그래서 아, 이런 분들 보면은 심장이 지자도 넣어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장약 심리방을 보면은 아, 심장 그 혈관이 막힌 이런 부분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고 심장병을 치료를 해 주는 데서 치료 작용이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이런 분들한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새 장소로 이전한 연결수상시장에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온갖 음식향이 풍깁니다. 이곳에서 남망의 작은 만둣국이 연면의 시원한 국물과 만나고 전통 조선족 풍미가 다른 조리 기법과 융합되며 전국 각지 식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을 함께 맛봅니다.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특색 음식들은 혓끝의 향연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장대의 온기와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연결수상시장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갖가지 특색 음식들이 펼쳐진 가운데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신선하고 향긋해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철판 볶음밥은 뜨거운 김을 내뿜고 찰떡과 순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합니다. 남북 풍미와 민족 특색이 이곳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조화롭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작은 만둣국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옛 수상시장에서 거의 16년간 영업해왔습니다. 경영주 소개에 따르면 새 장소로 옮긴 뒤 손님이 평소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수상시장에서 16년 동안 영업해온 이 작은 만둣국 가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이자 남북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경영주 손혜민의 본적은 아닙니다. 그는 연기를 뿌리 내리고 가정을 이루며 사업을 일떠세우는 과정에서 남방 작은 만둣국의 섬세한 식감과 연변 사람들이 시원한 국물을 즐기는 음식 습관을 결합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만둣국 한 그릇으로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손예민입니다. 처음에는 현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지 손님들이 틱톡에서 우리 가게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외지 손님들도 우리 집에 작은 만둣국을 먹으러 옵니다. 새 시장으로 옮긴 후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만둣국 같은 메뉴도 늘었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손예민은 아내와 딸에게 작은 만두를 빚는 일을 전담시키고 주문에

0: 따라 조리를 하면서 갓 살만의 맛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의 품질도 시종 한결같습니다. 이처럼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작은 만둣국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경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1: 이곳이

0: 철판 볶음밥은 민족 풍미와 기타 조리법이 혁신적으로 맞는 음식입니다. 요리사는 작은 주걱 두 개를 능숙하게 들고 철판 위에서 민첩하게 음식을 볶습니다. 소고기 완자, 치즈, 참치, 김치 등 어떤 식재료든 밥과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작은 주걱이 철판과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교향곡이 시장에 울려 퍼지자 식객들이 몰려들어 조리 과정을 지켜봅니다. 연글 수상시장 상인 박광림입니다. 김치 볶음밥과 연변 소고기 볶음밥입니다. 연변 음식은 줄곧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창업한 박광림 부부는 연길의 도시 변화와 시장 발전을 직접 지켜보는 한편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고향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시장 환경과 우수한 창업 정책으로 귀향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글 수상시장 상인 라금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시장 건물을 지어주어 위생 환경이 좋아졌고 손님들도 고름이 풍부됐습니다. 고객들도 만족하고 우리 상가 경영주들도 만족합니다.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기를 찾아오길 바랍니다. 시장은 승격되고 인정은 더 짙어졌습니다. 장태의 활기와 독특하고 소박한 변경 풍정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잇따라 명성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유대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따뜻한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답게 건네는 인사와 그냥 맛보라며 내미는 음식은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현장에서 볶아내는 철판 볶음밥은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연길 음식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이 변경도시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령 관광객 리흔입니다. 예전에 다른 지방에서는 모두 달걀 볶음밥만 먹어봤고 이런 김치 볶음밥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음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대령 관광객 준혜사입니다. 장터 활기가 아주 짙습니다. 연변 사람들은 특별히 열정적이며 위생면에서도 아주 안심됩니다. 두 손 가득 들고 돌아갑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다음에는 함께 자가용차를 몰고 다시 연변에 오겠습니다. 연결 수상시장에서 온갖 풍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는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 여러 민족 대중은 같은 아침 시장을 함께 돌아보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함께 맛봅니다. 혀끝에서 일어난 공감은 마음속의 공통인식으로 승화되고 전면 교류와 심층융합 속에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정이 혈맥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래 실물경제 강화의 경제기반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는 나라의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입니다. 공업은 실물경제의 핵심 버팀목으로서 장성세를 유지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시키는 바닥짐,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연변 공업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전조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고 증가율이 전성 평균보다 17.3%포인트 높았으며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0.4% 늘어났고 증가율은 전성 평균보다 11.6%포인트 높았으며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업 증가율의 상승세는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삼아 연변 특색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힘과 에너지를 축적한 결과입니다. 올 상반기 전조 공업 분야의 7개 중점 업종 중 방직 복장업, 광산 가공업, 식품 가공업, 연초 제품업, 에너지 생산 공급업 등 5대 산업 생산액은 장성세를 유지해 공업경제 고속장성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업발전의 저력은 전통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육성하는 데서 옵니다. 올 상반기 우리수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산업기반 재구성과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생산액이 10억 원 이상인 전주 12개 기업이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과 증가치 장성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5.3%와

0: 3.4%에 달하면서 공업 핵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강하면 지역도 강해집니다. 단계적 발전 시점에서 전조 상하는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실천으로 공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혁신적인 돌파로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공업 경제 선도 우세를 공고히 하고 전조 공업 경제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함으로써 신시대 동북 전면 지능에서 공업 담당을 짊어지고 변강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1: 명정시 중점 문화관광대회상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고가 4일에 개원했습니다. 이 대상은 현지 특색민속 자원이 입각해 무형문화재 전시, 민속공연, 레저휴가,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일체화한 몰입식 문화관광종합체를 조성했습니다. 휴가고는 일련의 특색활동을 통해 여름철 문화관광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명정, 나아가 우리조 관광산업 발전과 향촌 전면 지능에 새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개원식에 참가한 귀빈들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고 현판을 함께 제막했습니다. 이어 귀빈들과 관광객들은 휴가고 민속상업거리, 무형문화재 체험구역, 산중턱민박 등을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경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휴가고 내 조선족 건축과 민속경영 모식 특색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조선족 민속문화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민 정소매입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오늘 사람이 좀 많고 햇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우리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고장의 민족 풍정을 제대로 체험하고 뒤쪽의 건축물들도 구경하려 합니다. 백상 관광객 정념합니다. 저와 가족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 한 번 왔을 때는 이곳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공됐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와보니 현지 주민들이 특별히 열정적이었고 조선족 풍정과 문화 전통, 건축 설계도 모두 마음에 듭니다. 개원 당일 휴가고 전역에서 민속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문예 골간들과 전문 예술 단체들은 조선족 가물을 선보였고 휴가군의 민속 NPC들은 거리를 따라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 창작자들과 현지 희극 배우들은 현장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을 보여줬습니다. 음식 시장과 무형문화재 체험 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찰떡과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현지 농특산물과 조선족 수공예품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돼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개원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휴가고에서는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꽃불을 터뜨리게 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고는 룡정시가 연변의 조선족 민속문화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 융합 및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한 본보기 대상입니다. 휴가구가 정식 운행됨에 따라 현지 민박, 음식, 수공예, 농산물 판매 등 산업사슬의 상하단이 연동해 발전하고 대중의 취업, 창업 경로가 넓어지며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성점이 육성될 전망입니다. 연변 성청 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 중승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제품을 내놓으려 합니다. 여름철에는 민속관광과 견학체험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개인전용 온천욕장과 빙설오락을 발전시켜 북방 풍경구의 비수기와 성수기 불균형 난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주변 과수원 향진과 연동해 문화관광, 농업, 향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연면의 민족단결과 향촌지능 시범 문화관광 관광세 명함을 조성하려 합니다.
0: 2026년 연변주 및 연길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 신혼 소용수업 가동식이 4일 연길시 민정국에서 거행됐습니다. 주 분열연합회와 주 민정국에서 주최한 활동에 신혼부부 5쌍과 정령기 청년대표 60명이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신혼부부들은 결혼 서약을 대독했고 관련 지도일꾼들이 신혼부부들에게 관련 물품과 서적을 증정했습니다. 이어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림하화, 주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리영이 부부 화목, 효로 애친의 우수한 가풍을 들려주면서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며 함께 건설하고 나누는 문명 가정 리념을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신혼 소용 수업을 개설해 부부간 소통 방식, 신분 전환, 올바른 혼인 출산 관념 등 실용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0: 연길 주민 김홍흠입니다. 신혼부부로 이번 신혼 소형 수업 가동식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정을 나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우수한 가풍을 전승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본받으렵니다. 이제 주밋 연결시의 부녀연합회 민정부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를 계속 심화해 가풍 선전 강연, 혼인 심리 상담, 혼인 출산 과학 지식 보급 등 계열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1: 연결시 공항구 교통관리 대대에서는 일전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구 각 가두 사회구역과 연합해 도시구역 전역에서 소유주 불명 차와 폐기차 집중 정돈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방치된 차가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통행로를 막으며 안전 우환을 초래하는 등 민생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도시 주차 질서를 규범화하고 도시 환경 품질을 1층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장기간 세워져 차체가 녹슬고 바퀴가 파손된 차들은 주민 주거단지, 상권 보행로, 소방 통로와 공공 녹지를 장기간 차지해왔습니다. 이는 부족한 공공주차 자원을 잠식하고 주민들의 일상 출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낡은 차체로 인해 자연 발화 위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여러 부문이 연동해 전역 조사, 분류 처리, 장기 효과 관리 통제를 포함한 정돈 방안을 내왔습니다. 이번 정돈은 먼저 조사에 고지하고 그 후 법에 따라 견인하는 집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차 소유주와 연락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집법 일꾼들이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장소로 통일적으로 견인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각종 소유주 불명 차와 폐기차 1,276대를 조사하고 116대를 폐차 처리했으며 차 소유주들을 설득해 검사 기한이 지났거나 도로를 점용해 주차한 차 700여대를 옮기겠습니다. 이로써 수백 개의 공공주차 자리가 다시 리용되게 됐고 도로 통행과 단지 주거 환경도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0: 연결시 문학예술계 연합회와 손에 손잡고 예술단은 7월 31일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를 찾아 민족 특색이 짙은 문예 공연을 펼쳐 국방사업에 일생을 바친 부대 리퇴직 간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선족 무형문화재 무용인 아박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남성 독창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어머니께 무용 진달래가 만개한 곳, 실황송 영웅 등 종목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 퇴직간부 왕림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열렬한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배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색다른 백현 만개점 민생혜택 주제 생방송이 일전 연결 백화상점에서 펼쳐졌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백현 만개점 민생혜택 사업을 출선으로 혁신적인 금융봉사 모식을 통해 현역 소비 여러 분의 금융활수를 정확히 공급하고 연변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담바 생방송실에 의탁해 축구 경기 열기와 본지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하고 온라인 흐름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다양한 지불 우대가 대중에게 직접 전달되게 했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전속 분할 지불과 소비 즉시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소비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붉은 금열 브랜드를 핵심으로 현역 상권의 해민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신소비에 이르기까지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착실한 조치로 해민 성과를 천문만호에 전달하면서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 새 화폭을 펼쳐가는 데 금융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에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각지 각 단위의 추천, 전문가 심사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명단을 공시합니다.
0: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문화예술연구중심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으로 노래하며 미래 향해 나아가 2026년 연변주 아리랑가요 대회가 8월 하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0: 서 펼쳐질 예정이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1: 훈천시 총공회에서는 훈천시 제6회 청년 친목활동 미혼종업원 교류주제 운동회를 19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 지점은 훈천 와스토크 환락섬입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주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

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옛날 노래
2: 듣고 싶은 옛날 노래 들려주고 싶은 옛날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가상 국민들 가슴이 뻥 뚫리는 힘찬 응원가를 들려드립니다. 배서연 작사 방동걸 작곡의 연변 필승인데요. 우리 연변 축구팀을 향한 뜨거운 함성과 하나된 마음이 경쾌한 리듬에 실려있습니다. 박경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민덕 작사 박성철 작곡의 장배산이 보인다입니다. 장배산의 전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이 노래는 어디에서도 변치 않은 우리의 자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진곡은 조려와 작사, 양춘복 작곡이 행복하게 살아가자입니다. 멀리 있는 행복이 아닌 바로 오늘 여기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자는 따뜻한 마음이 가락에 담겼습니다. 주영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윤민호 작사, 최명렬 작곡의 이소은 세월입니다. 지나간 아쉬움보다는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좋은 세월을 함께 누리자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안용수 마보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허복순 작사 오영란 작곡의 인생은 여행입니다. 산도 있고 강도 있는 긴 여행길, 그 모든 풍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자는 잔잔한 울림을 전합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요새 박선녀 작사 최곤 작곡의 코스모스를 통해 정겨운 풍경과 꽃말처럼 순수한 그리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선소 작사 김미란 작곡의 쉼표 인생을 들어보겠습니다. 때로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쉼표가 필요하듯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쉬어감이 필요하다고 노래합니다.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강종의관의 호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1시 30분 전으로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한 박스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여름 이불 한 세트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여름 침대 매트 3종 세트 드립니다.

드립니다. 9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고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 있는 선풍기 한 대를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 드립니다.

0: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곤충하고 약초의 혼합체입니다. 예,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 자생하는 아주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생물체라 할 때에는 특정 곤충에 감염돼서 성장하는 형태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가 생성됩니다. 예, 다른 이런 약초에 없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최근 연구에 따른다 할 때에는 이 동충하초는 항산화 작용도 있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작용, 그리고 염증을 제거하는 이런 작용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중의학적으로는 피로를 회복하고 체력을 증진시켜주면서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아주 보물과 같은 이런 약품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혹은 소화계통 질환, 관절 질환, 당뇨병, 그리고 노년에 발생하는 모든 증상 치료에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통적으로는 폐와 신장의 강장제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피로 해소, 또 약한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데서는 전통적으로 인증을 받는 이런 약재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적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를 정상화시키는 이런 효능이 아주 빠릅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할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다 포함합니다. 만약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곤해서 몸이 균형이 깨졌을 때 빨리 정상화로 돌려세우는 이런 약재가 바로 동충하초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집사님 동충하초 활성기일이 오늘 마지막 날이 옳습니까?
1: 맞습니다.
2: 예, 듣자니 그렇게 마지막 날이라 하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는 뇌졸중이 와가지고서 동충하초로 잡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2: 그거는 한 반년 잡수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목도 아프고 혈압 조절도 잘 아이 되던 게 지금 그거 잡수고 혈압도 조절되고 목도 안 아프고 신장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좀 싸자고 그럽니다. 활동에 참가하려고.
1: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와서 눈가염이 비뚤어뜨렸던 게 지금 제대로 돌아왔고, 숨 길게 흐르던 게 지금 침 흘리지 않습니다.
1: 예.
3: 걸음걸이 반듯지 않던 게 지금 건드려 좀 문제 없습니다.
1: 예.
3: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를 다사는 게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병이 섭비 되어가 있어요. 소변을 자주 보던 게,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아니, 오늘 활동이 마감이네. 약이 있는 것도 계속 쓰다가 열나다가 배워봤다고 그랬다.
1: 그래서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혈액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 지방을 분해시켜 혈액을 맑게 한다. 그러면서 기혈 순환을 통하게 하기 때문에 중풍 후유증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우리 인체라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가 균형이 깨지죠.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같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약한 부위에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동충하초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0: 이런 적응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을 유지시켜서 건강한 몸으로 또 보존시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정상화차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생각이 나쁜 게 정상화를 됐고, 이 부서 위험이 있어서 자와 앉아서 저기 그도 가고, 예, 때때도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답답하고, 예, 이러는 게 침침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얼른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아니, 이, 숨이 떡막을 때문에 죽자는가 이래서 막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할 때 용 다수 많았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 학생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이 그 배 나빠서 용 것도 이 지금 땀 밤에도 쉬운 땀 쐬기 넣고 맥이었고 기침 나고 이래던 게 배도 지금 좋아졌고 이 경력이 또 없어서 이 집에다 둔 물건도 찾지 못했는데 이젠 경력이 회복되었고 소변을 다듬어진 게 소변 다듬어지 않고 소변이 차갑던 게 차갑지 않습니다.
0: 네.
2: 선생님 이 약은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라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라는 약이 그 어디서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0: 네.
2: 이렇게 진지한 약이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상제들이 썼겠습니다.
0: 네.
2: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은 예. 저는 우리한테 어느 마감입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2: 예, 기획서수다 오늘 열라드 가게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열라드 가게 23곡 드리면서 1,980원 하는 현대식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약도 효과 좋고 이 좋은 거 줄까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0: 맞습니다.
3: 예, 나도 동체 하체 발효는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동체 하체 발효가 정말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입안이 자꾸 말라가지고 소리에, 입이, 입술이 그 다음에 열이 자꾸 나면 소리에, 그 다음에 춤도 예, 찔찔하면 소리에, 말도 못하겠다란 말입니다.
0: 예.
3: 입안이 자꾸 말라들어서.
0: 예.
3: 그래, 내 약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아이들 때다 조금 한, 조금 그렇다 하다도 또 인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먹고 있다가 이 동체 하초 배르는 선세 강의한 거 들은 게 별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원래 여름에는 풀이 특수한 약이다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했는데 정말 확실히 좋습니다. 이때까지 이하고 그런 먹어도 아이 그렇던 게 이번에 이약 먹은 게 깜짝같이 이렇지 않을까.
0: 네.
3: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뿌이 아이라요. 그 다음에는 밤잠 자지 못해서 상잠 잔다 말입니다. 눈 감으면 왜 자지 했는데 자지 않고 네. 눈 뜨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 이걸에 내 약을 막 약을 영마에 먹기도 하고 잠 잘 때는 먹고 자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동체 하초 먹은 다음에는 그저 자다가 혈류비 맞추면 언제 잠드는지 모르고 잠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까 정신이 되니까 그리고 눈도 환해진 깎고 얘 몸도 여기 새까맣진 깎고 얘야 이야기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얘 다리 아파가지고 다리 허리 아파가지고 걸른 것도 여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 어제 잘 말 안 듣을 때다 걔 동체 하초 먹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걸른 데도 이렇고 얘 허리도 아예 아프고 얘 정말 앉아있으면 허리 아파 자꾸 섰다 앉았다 이랬는데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야, 정말 좋은 약입니다. 약. 그리고 얘 뭐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열쇠도 어떨 때는 가지고 나이 가서 또 다른 집에 가 뒀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삐상 안도 열어보면 무슨 또 내가 했던가 자꾸 또 들이 열고 이랬댔습니다. 내고 그랬는데 이 동체 하초 먹은 다음 이게 뭔가 다 없어졌습니다. 내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약이 어디 있는가 하고 그냥 이 약이 특별하게 좋은 건 아침에 한 번만 먹지 않을까. 정말 이 약이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오늘 할 날 이 약 먹을 이게 없어서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면 난 이 약이 이렇게 좋았거나에 어디나 어디 지금 아픈데 불편한 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걔 다 이렇으니까나 밥도 잘 먹지. 걔 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랍니다. 얘 할 때. 걔가 많이 싸 있긴 좀 있는데 걔가 이럴 때 더 싸서 계속 먹자고 오늘 내 싸려고 전화드렸어.
0: 그 열한도 가게 23곡 드리면서 또 현대식 공기청정기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예. 올라가서 내가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는 이 항산화 성분, 예, 강력한 항산화 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산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세포 손상도 최소화시키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극복해서 전반적인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는 분들은 중풍 후유증에도 좋고 소화계통에도 좋고 또 쓰다 보면은 관절 질환도 나서지고 불면증이 있거나 또 이 변이 굳거나 또 이 변비가 있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공연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개선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선생님 전문가면 예, 저도 예,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쓰기 전에는 예, 이 허리 다리가 아프고 전문가면 이전에 아 때 넘어져서 다친 다리가 완전 나먹어 놓가네. 그게 아프고 허리도 영 아팠습니다.
0: 예.
4: 그래, 저는 예, 이래서 많은 약을 썼습니다. 약을 그런 고약도 싸서 붙이고, 그 다음에 토약도 병원에 가서 해다 먹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그게 크게, 그저 그때도 이제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예, 이 전문가무에, 무릎이 전문가무 풍습성 관절이랍니다. 이래서 네. 밖에 나가면 날이 흐릴 때나 비 나올 때 이럴 때 뭐 다리부터, 내 다리부터 아팠댔습니다.
0: 네.
4: 그런 게, 저, 병원이가 검사한 게, 저, 풍수성 관절이고, 예,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저만 가면 이 뒷뒤, 다리 뒷뒤에 고, 좀 무릎이고, 뒤에 여러 볼로 가게 나왔댔습니다. 그런 게, 그것도 다 해결받았습니다. 이롭습니다.
0: 그게 다 흡수됐습니까?
4: 예.
0: 예, 예.
4: 볼로 가게 나왔던 게, 그게 다 나사됐답니다.
0: 예.
4: 그리고 기관지염이 있어서 기침은 마른 기침 자꾸만 밖에 나가기도 정말 용 구차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 게 저는 이 전문가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동충하초를 이렇게 썼는데 야 정말 이렇게 춥고 덥고 이, 추워서 그래도 어느 것도 며칠 안 먹을까 인사나사집니다. 예. 예. 그리고 빼야야 북한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농촌에 대해서의 일이랑 그렇게 해도 어선 하나도 일 없습니다. 예. 예, 그래 저는 이렇게 좋았거나, 예, 이번에 활도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예, 그래 놓고 이래서, 아, 우대 이래 좋을 때는 또 약은 좀 있지만은 또 저만 가면 한 9통 더 배달 받으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0: 예, 9통에는? 예, 11통.
4: 한 가지 약을 넣어, 이렇게, 정말, 동충하초는 정말, 저는 용, 제인된 정말 좋습니다. 그래, 저는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막, 그래서 다 먹으면 아무 이롭지 않을까,
0: 예.
4: 이전에는 여러 가지 약을 먹을까나, 그래서 누구만 먹었던지, 어쨌든, 영정도 그랬던지, 어쨌든, 영정도 다 돌아왔지 않을까. 영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대 활동의 마지막 날이까나 더 참가하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예, 알만한 예. 2830666.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심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이렇게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는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에너지 수준을 촉진시켜줍니다. 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 오래 쓰신 환자분들은 그 나사진 상황을 한마디로 다 얘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인체에서 에너지 상태라 할 때는 이 ABC 형태를 말합니다. 아, ATP 형태라 할 때에는 세포 에너지를 강화시켜서 이 활력하고 지구력, 심신 모두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예, 우리가 먹은 음식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영양소라든가 모두 세포에 흡수되자면은 ATP 이런 능량 허지 상태로 만들어져야만이 우리 인체 세포의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예, 이 면에서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특별히 노인 분들이거나 또 좀 운동량이 세거나 또 노동 강도가 높은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동충하초의 항산화 물질은 기억력하고 정력을 향상시키면서 피로도 줄여주고 근력하고 예,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화 방부제는 세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물질로서 질병하고 노화 방지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2: 네.
3: 예,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이 불로장생 혹은 예, 이런 묘약을 씌워왔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전해왔죠. 그리고 동충하초는 폐암이라든가 결장염, 예, 피부암이 있거나 간암을 포함한 이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준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슐린이 작용을 대체해서 혈당 수치를 건강한 이런 범위에 유지시켜주면서 당뇨병 관리에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2: 네.
3: 예,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이파료 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히 쓰신다 할 때에는 전면적으로 이 합병증 관리에서 효과를 봅니다.
2: 네.
3: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당뇨병이 있거나 혹은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지, 중풍 후유증, 소화계통 질환, 예, 그 외에도 관절 질환, 이제 환자분처럼 예, 지금 무릎 피가 이 수종이 있는 거 말합니다. 그 블루각이 나왔다는 건 그 상태는 이 관절 내강에 염증이 있다는 것도 말합니다. 때문에 염증을 제거했기 때문에 통증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다양한 질병의 효과를 봅니다. 예, 폐결핵 환자분들, 우리 옛날에는 폐결핵이 다 이 좀 엄중한 이런 병이 됐죠. 그래서 이런 동충 하초로 쓰고 많이 낳은 분들도 있고 또 천식 여전히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예, 천식이 있거나 만성기관지염이 있거나 눈질환이라든가 신장염, 고혈압하고 심장병, 당뇨병, 소화계통질환, 관절질환, 암 등 이런 모든 질병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서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쉽게 병이 발생하지 않게 자수복 능력을 또 높여주면서 이 계절성 질병, 예, 어떤 분들은 나는 이 계절이 바꿀 때마다 또 감기도 오거니와 또 눈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질병이 생긴다. 계절을 쉽게 타는 분들은 말합니다. 네. 정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면서 이런 자연이 변화에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는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에 보면은, 예, 효소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 그래서

0: 우리 바 동청 하천은 이학적으로나 이학적으로 할 때에는 우리 아, 동청 하천에 함유된 이런 활성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나 예, 모두 좀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청 하초에는 예, 몸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능이 있으면서 효소의 생성을 활발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는 발효 동청 하초 균분을 쓰시고 입맛도 돌아오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또 힘이 나는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이 동청하초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2: 나는 이거 전, 뭐, 5개월 좀 남았었습니다.
0: 네.
2: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우선 저기 소화 잘 되지 않고 밥 몸 좀 조금 못 되겠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저기 소화도 잘 돼서 밥도 많이 먹습니다, 지금.
0: 네.
2: 그래 놓으니까 힘이 납니다.
0: 네.
2: 예. 그 다음에 정신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우리 노친도 지금 같이 쓰는데, 둘이 쓰니까 많이 속이 납니다.
0: 네.
2: 그래, 이래서 이번에 좀 많이 싸다 그랬다.
0: 예. 지금 활동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 2830.
2: 예.
0: 예. 예. 이 발상공력
2: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는 기억력이 아 인치 기억력이 이어지던 게 기억력이 지금 많이 돌아왔어.
0: 네.
2: 작업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정신 상태도 맑아지고 위장도 좋아지고 작업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래서 나 앞으로 계속 쓰려고 우리 노치나 쓰길래서 지금. 이야기 팍팍 많이 달아나는데 이번에 좀 많이 싸서 그랬는데
0: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2830.
0: 예.
2: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리고 우리 발효 동청하초 균분을 섭취하면은 이런 효소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채워지면서 또 이 활발하게 이 효소를 생성하면서 또 노화도 막는 이런 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생활습관 질병의 예방과 개선에서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바로 동충하초에는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효능이 있으면서 동맥경화도 예방하고 암이라든가 생활습관 질병 등 여러 가지 질병을 개선시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또 특수한 점이라 할 때에는 동충하초에 들어있는 이 멜라토닌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등 정신질환을 개선해서 심신건강 모두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지금 우리 노년이 대부분 좀 병으로 오래 앓다 보면은 예, 그리고 몸이 이전 같지 않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 좀 정신질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증상이 찾아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런 증상 개선에서도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아주 뛰어난 예, 이런 혈압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예, 혈압 조절 효과라 할 때에는 높은 혈압은 낮춰주고 너무 낮은 혈압은 올려주는 이런 쌍충작용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혈압 파동이 좀 심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으면서 당뇨병 예방 효과하고 고혈압 예방 효과 등 이런 성인병 예방 개선에서는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신장의 섬유화를 막아주고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면서 신장장애 예방하고 보호작용까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나는 간하고 콩팥이 상할까 봐 걱정되어 하는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간도 보호하면서 신장의 기능도 보양하는 예, 이런 효과도 또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위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나이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하죠. 오늘도 행복으로 넘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종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 보내드립니다. 김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지나도 잊히지 않는 추억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고향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학성 작사, 박항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보내드립니다. 류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담은 가요입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지만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입니다. 정광훈 작사, 김광일 작곡의 우리 사는 세상은 보내드립니다. 석광선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정은 소중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진정한 정이 더욱 소중합니다.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정 따라 돈 따라 보내드립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백산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맑은 메아리처럼 맑은 공기와 웅장한 산의 기상이 마음을 시원하게 정화시켜줄 겁니다. 김철학 허출림 작사, 허출림 작곡의 장백의 메아리 보내드립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 시대 새 천년을 맞아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노래 부르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요. 김대현 작사, 송기화 작곡의 노래하자 새 천년 보내드립니다. 홍인철,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곡으로 백진숙 작사 문명도 작곡의 그대와 함께 라면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눈에는 때로는 내 인생이 등대와 같아서 험한 바다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줍니다. 아래 김동호 작사 송일 작곡의 누나를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황매화 임영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옥철, 제작의 정호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사랑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건뇌보신환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전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제약공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중앙기업에서 관리하는 양치라는 게 이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산둥둥어어저 제약공장은 국가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때문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질과량을 다 보존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이런 약재 들어가 떼서 아무 약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약재들의 질과량을 다 꼭 제일 좋은 질을 가진 약재로, 그 다음에 량도 비싼 약은 정말 들어간다 말 뿐이지 얼마 들어도 안 가죠. 근데 그 량을 보존하고 이래서 약의 질량이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써놓기는 별난 약이 들어갔다고 다 써놨는데 써보면 아무런 효과 없는 약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앙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뚱어어저제약공장, 아주 그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죠. 이래서 이런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은 아마 아직 드셔보지 못하는 분들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약과 다릅니다. 효과가 명확하게 알린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그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다는 게 우리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특히 심장열이 센 사람들,

0: 심장률이 세갖고 계속 그저 가슴이 부채고 녹인데 쫓긴 것처럼 불안하고,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면 심근물란이 나온다 말입니다. 쪼보라든가 방찬이라든가 올렐리 살렐리 이런 심근물란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신전투를 해보면 이 쪼보가 있다, 또 우리 방찬이 있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그 얼젠반이랑 관비부첸이 있는 분들, 물론 사람 나이가 있으면서 심장에 와서 얼젠반 산젠반 관비부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치료에서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분들, 예, 우리 다 이게 심장열이 센 데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고혈압거든 있고 한다 할 때 우리 심장에서 비초를 찍어보면은 정말 사람 심장 같지 않게 동물의 심장처럼 엄청 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젠반 관비부첸, 산지반 관비부첸이 다 나옵니다. 심근물란도 나오고. 예. 이래서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되던 분들, 이 간열이가 올라가면서 심장열을 친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그 심장열이 자꾸 생기는데.
1: 네, 문의사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네, 나도 지금 소변이 자꾸 급하고 참기 힘들고, 어디 갈려 하면 이게 화장실부터 정해놓고 댕겨야 된다 말도, 그러면 급하고
0: 예.
2: 어쩌다 막 실수 아차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좀 불편하신데 어디 가서 하면 근심이 많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예.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건네 보시환을 먹기 시작했는데 한 저는 이게 한 달 넘어 먹으니까 이 효과가 아주 잘 납니다. 저는 소변 단기 예. 담을 수 있을지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자꾸 방광염증이 다소 이렇게 나타나면서 자꾸 저리고 네. 아프고 이런 증상이 지금 있었지라. 근데 이거 먹은 지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그리고 소변에 또 다소 또 여러 번 다 됐단 말입니다. 조금 조금씩 자꾸 나도 잘 알아가면서. 그런데 그 증상도 지금 어서는 다소 지내 이렇게 많이 안 보면 어서는 저녁이면 또 해야 되는데 저녁에 어서는 기쁘면 한 번 내야 돼. 한 번 보고 안 본다. 이런 증상 어서 됐습니다.
0: 남신염,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뭐인 여도염, 이게 다 콩팥이 허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 때문에 이 약을 쓰면 그런 증상은 다 사라지는 게 원인이 예. 있습니다. 예.
2: 그리고 예, 저녁에 뭐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가보관 귀에서 소리 나는지, 그냥 귀에 소리 나서 자지 못했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예. 약간씩 소리 납니다. 이제 더 먹으면 완전 해결될 것 같습니다.
0: 예.
2: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허혈이 자꾸 나 있으면 자꾸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이러면 자꾸 어디 뜨거운 감이 자꾸 나타납니다.
0: 네.
2: 그러면서 입도 마르고 예, 가슴도 막 따가워나는 것 같기도 하고.
0: 허혈이 맞습니다.
2: 예, 눈도 건조하고 예, 깔깔하고 또 예, 뭐랄까 예. 피져서 많이 텁텁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어떤
0: 허혈 중에서도 간열이 센 사람들 콩팥이 허해서 오는 간열입니다. 예. 이 약 쓰면 그런 거는 싹 예. 없어집니다.
2: 근데 그 동사 이제 다 나아졌습니다.
0: 네.
2: 그래서 먹다 좀 이런 좋은 약을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네.
2: 그래 먹으니까 내 머리도 맑아집니다.
0: 그렇죠. 허혈이 없어지면 예. 머리 맑아집니다.
2: 예, 그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좋은 약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오늘도 더 먹자고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입니다.
1: 네.
0: 네.
2: 감사합니다.
0: 치료 잘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위는 덥고 아래가 냉하단 말입니다. 예. 그럼 왜서 그런가? 왜서 심장열이 세지고 심장열만 세지겠습니까? 그 폐혈도 세지고 폐가 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그 엑스레이 해보면 섬유변이 왔다. 젠저신 폐혈이 왔다. 한쪽 폐가 굳어졌다. 말라버렸다. 이게 다 폐혈이 센 걸 오래 두게 되면 이렇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는 콩팥이 나빠서 양등이 싹 굵기고 양 옆구리 아프고 서변이 다소 받아도 서변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0: 네.
3: 전에 벗어왔었는데 지금 예, 양 등이 굵긴 게 싹 내리고 이번 양 옆구리도 얇고 서변용이 따뜻하고 용 시원하게 잘 나간다.
0: 네. 콩팥이 기능이 확 올라갑니다.
3: 네. 그리고 예, 이 걸가병이 좋습니다. 또 예.
0: 네. 고파지 좋아지면 골가병, 비뇨기계통 질병 이게 다 따라서 나서집니다.
4: 네. 어.

0: 가족이 배 아파서 고생하고 안전보는 땀 겨울하나 기선생 차려나고 용 잘 버려댕긴다. 잘 먹을 것도.
1: 예.
0: 정말 혈진 아픈 것도 선생님 많이 도와줬습니다.
1: 그렇죠. 피가 맑아지고 몸속에 독소가 빠지고 하게 되면은 정혈 정혈이 됩니다.
0: 네, 또 병력이 없던데 경력도 회복된다.
1: 네.
0: 네, 병살 뭐 가져올라갔다도 뭐 가져올라갔던가 하던 게 있었네. 그런 상, 그러지 않고 인사가 쭉 나온다.
1: 네, 네.
0: 심장에도 좋습니다. 예?
1: 네.
0: 예, 네, 어느 때 선생님 약을 예, 몇 년 전에 심장약 쓴 게 이뤄졌습니다. 완전 이렇듯이 예. 또 어느 동안 아이스가 또 심장이 또 목이 온 것처럼 되놨습니다.
1: 예.
0: 이거 선생님 약 중에 우리 누나 선생님 강의하신 약 쓰면 효과는 약이 없습니다.
1: 효과. 예, 약이 좋습니다.
0: 예, 또 선생님이 강의도 잘하시고 얼마나 약이 좋은 것도 팔고 선생님 약 좀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또 자기 약이 좋다면 안 되지. 심장 믿음이 계속 떨리는 게 아이 떨린다. 용도 없습니다.
1: 이 약은 제가 십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일 믿음직스러운 약입니다. 제약공장도 믿음직스럽고 그 성분들 따져보면 제일 좋은 성분들이 들어갔고 해서 이 약은 꾸준히 쓰십시오.
0: 네, 이 약 영 믿음에 가서 쓰기 좋습니다.
1: 예.
0: 네. 많이 조달받아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렇게 심장열, 피열이 닿으면 그 열은 또 올라옵니다. 열이라는 건 자꾸 올리솟는 물리적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예? 찬 기운은 자꾸 내리 떨어지고 이 더운 기운은 올라옵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봐도 이렇습니다. 이래서 목이 마른다. 또 머리에 와서는 머리가 어지럽다. 머리가 오리보리하다. 귀가 소리 난다. 귀가 아이들린다. 뇌 조직이 빨리.
2: 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1: 네,
2: 네, 네, 네.
1: 그래서 예, 이런 허열들이 심한 사람들 어떻게 이걸 우리 음양 평형을 잡겠는가 이게 문제죠.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네.
3: 예, 건의 보수하는.
2: 네, 끊겼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시죠.
1: 근내 보신 환우는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데, 에, 아주 그 약재가, 형이라는 게 뭡니까?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게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재가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는 지금 건의 보신환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중풍이 와서 말하면 주파를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예 건의보상을 쓴다면 말은 이론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알아들 수 있습니다.
1: 네.
4: 그리고 한쪽 다리에 잘 걷지 매겼으니까 걷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팽이지 그랬습니다.
1: 네.
4: 건의보상을 쓰니까 지팽이 어디 짚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보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4: 예, 그리고 미네 맥이 없던데 지금 이 건의보상을 쓰니까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예.
4: 이번에 조금 걸어도 숨차 그러더니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1: 예.
4: 그냥 저는 이게 이렇게 효과가 더 싸서 쓰겠습니다.
1: 예. 우리할 때 있습니다. 예, 참가하십시오.
4: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예. 이런 허열들을 어떻게 없애겠는가. 그렇대서 계속 이 허열을 없애는 약만 먹으면 몸이 또 차집니다. 뭐, 우리 우왕청심환이라며, 동인당 우왕청심환이요 하고, 그거 쌓아놓고, 예, 상용약으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심환이라는 거는 몸이 차질 수 있습니다. 그 열을 없애기만 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죠, 예.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내보신환은, 양기를 보충하는 데 아주 좋은 약이면서 거기다 위해서 진화라든가 이런 약을 였는가 음양 평형을 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5: 나는 이 건의보신환 쓰는 한 사람 다 계속 전에는 우리 자꾸 어제 오늘 도

0: 깎아나고 눈 깎아내나지 머리도 닦아나지 그 다음에 뭡니까 손발은 또 시리고 그 다음에 허리 네. 아래 아래 그 그러니까 배쁘게 아래 배부터 예, 자꾸 시린다 바깥에 나가면 네. 똥하지 거기 근데 오늘
1: 그게 위는 좋고 아래가 냉한 상러시한증입니다
0: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예. 이야기 선생님 강의를 정말 잘하시고 이야기 또 예, 이때가다 들어봐서 정말 참 좋은 약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 한 달 열흘 자는데 약이 정말 좋습니다 더 본 게 벌써 없어집니다 우리 막 더 보나고 예. 그다음에 네. 아래에 뭔가 차 나는 게 무슨 밥을 다 식은 밥 먹어도 자꾸 더워난다 말입니다. 국물이라 싹 식혀서 먹어도 자꾸 더워나지.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계속 밥맛이 있고 그다음 또 기능력 중용 좋아집니다. 계속 맥이 좀 나고 이게 좀 맥이 난 데는 좀 특별한 양 같습니다. 내 생각이 되는 예. 네. 그리고 뭐 예, 정신용 나지. 이게 눈도 좀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 학동에 전문에 쌓는데 우리 오빠 이 약을 잡수는 게 아주 좋다며 뭐냐 전리사님이 정말 아용 대단히 좋다면서 서울에 한 너도 대번 놓던데 한번 내지 두 번밖에 한두 달은 넘었었습니다 그런 게 이번 우리 학동에 참가하겠단다 우리 오빠 싸겠단다
1: 네 우리 학동 있습니다 예.
0: 네.
1: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이 음양 평형을 잡아준다는 거는 많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약이가 좀 중점적인 걸로 딱 평형 잡아줄 수 있는 약으로 들어가야 되죠. 진행화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뉴방즈라는 게, 이 뉴방즈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엉이죠. 이 그걸 약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우엉 우리 그 시장에서 싸먹는 것 갖고는 크게 효과 못 봅니다. 정상적으로 먹으면 물론 좋지만, 예. 그런데 이런 걸 다 이 꺼서 굽고 닦는 그 어간을 닦는다고 하는데 약으로 만든 겁니다.
2: 네.
1: 그 다음에 잔트에.
2: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근데 보시면 저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소비 자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소비, 화장실에 가면 소비 인상 못 아시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나고요. 아침에 일하는데 허리가 아파한데 허리가 아프지 않고
1: 네.
3: 이제 변비도 없어서 어쩌되게
2: 네.
3: 발을 닦는 게 내 이야기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1: 맞습니다
3: 전진 한 달 안 돼서 효과 이리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3: 그래 활동하듯 싸게 이번에 싸서 또 쓸 예상입니다
1: 네 우대할 때 있습니다
3: 예.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 외에도 이 잔초란 약이 들어간데 이 약은 풍열을 다 없애는 약입니다. 바람하고 몸에 열, 풍열이 만나도 이게 중풍이 오기 쉽습니다. 예. 수산 풍热的 작용이 있습니다. 이 동물성 약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 건네보신 환우는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약이고 또 이렇게 명약이다 보니까 처방을 그냥 열만 청하는 뭐 홍삼요 로경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음양평형을 딱 잡아줄 수 있게끔 만든 약이기 때문에 아무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약을 쓸 때 나는 또 열이 센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 아무런 근심 안 하시고 쓰셔도 우리 이런 음양평형에는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건네보신 환우는 내 몸에 좋은 많은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 있으면서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서 오장육부의 생리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좋은 약은 없죠. 어떻게 말하면 건종 황제가 쓰던 약을 내가 써볼 수 있다. 이것도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건네보시환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0: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2: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이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저도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앉아야 항상 이길 수 없고 특히 소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꼬리를 채워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 마라. 영양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런 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도 안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수 그러던 이 증상 중에 이렇습니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밤사벤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밤사벤
2: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렀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3: 그래도 구하여 쓴다부터 밤사벤에 정말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작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2: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3: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또 받았습니다.
2: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에?
1: 네,

0: 797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쪽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0: 네.
1: 두한 종열.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박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은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잼까 그게 좋아났습니다. 예.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어터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에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나는 입간 냉목 구별을 쓰고 이거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심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신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화암단 가본가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3: 구별이 제거를 했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네. 아니면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지금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건강이 네. 좋아졌다는 것만 해서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3: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쁜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3: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예, 오늘, 천하 어때, 거기 자리도 어찌나 거기 쓴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3: 예, 예, 예. 아, 선생님, 정말 예.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 하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새 장소로 이전한 연결수상 시장에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온갖 음식향이 풍깁니다. 이곳에서 남망의 작은 만둣국이 연면의 시원한 국물과 만나고 전통 조선족 풍미가 다른 조리 기법과 융합되며 전국 각지 식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을 함께 맛봅니다.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특색 음식들은 혀끝의 향연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장대의 온기와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연결수상시장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갖가지 특색 음식들이 펼쳐진 가운데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신선하고 향긋해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철판 볶음밥은 뜨거운 김을 내뿜고 찰떡과 순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합니다. 남북 풍미와 민족 특색이 이곳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조화롭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작은 만둣국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옛 수상시장에서 거의 16년간 영업해왔습니다. 경영주 소개에 따르면 새 장소로 옮긴 뒤 손님이 평소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수상시장에서 16년 동안 영업해온 이 작은 만둣국 가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이자 남북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경영주 손혜민의 본적은 아닙니다. 그는 연기를 뿌리 내리고 가정을 이루며 사업을 일떠시오는 과정에서 남방 작은 만둣국의 섬세한 식감과 연변 사람들이 시원한 국물을 즐기는 음식 습관을 결합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만둣국 한 그릇으로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손예민입니다. 처음에는 현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지 손님들이 틱톡에서 우리 가게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외지 손님들도 우리 집에 작은 만둣국을 먹으러 옵니다. 새 시장으로 옮긴 후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만둣국 같은 메뉴도 늘었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손예민은 아내와 딸에게 작은 만두를 빚는 일을 전담시키고 주문에 따라 조리를 하면서 갓 살만의 맛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의 품질도 시종 한결같습니다. 이처럼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작은 만둣국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경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이곳의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먹어보면 더 신선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변 음식은 자체 특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성도 아주 강합니다. 전국 각지 음식을 아우르면서도 연변 특색과 결합해 전국 인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만둣국이 남북 풍미의 따뜻한 융합이라면 연변 특색 철판 볶음밥은 민족 풍미와 기타 조리법이 혁신적으로 만난 음식입니다. 요리사는 작은 주걱 두 개를 능숙하게 들고 철판 위에서 민첩하게 음식을 볶습니다. 소고기 완자, 치즈, 참치, 김치 등 어떤 식재료든 밥과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작은 주걱이 철판과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교향곡이 시장에 울려 퍼지자 식객들이 몰려들어 조리 과정을 지켜봅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인 박광림입니다. 김치 볶음밥과 연변 소고기 볶음밥입니다. 연변 음식은 줄곧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창업한 박광림 부부는 연결의 도시 변화와 시장 발전을 직접 지켜보는 한편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고향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시장 환경과 우수한 창업 정책으로 귀향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인 라금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시장 건물

마을을 지어주어 위생 환경이 좋아졌고 손님들도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고객들도 만족하고 우리 상가 경영주들도 만족합니다.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연기를 찾아오길 바랍니다. 시장은 승격되고 인정은 더 짙어졌습니다. 장태의 활기와 독특하고

0: 만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연길 음식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이 변경 도시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령 관광객 리흔입니다. 예전에 다른 지방에서는 모두 달걀 볶음밥만 먹어봤고 이런 김치 볶음밥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음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대령 관광객 준혜사입니다. 장터 활기가 아주 짙습니다. 연변 사람들은 특별히 열정적이며 위생 면에서도 아주 안심됩니다. 두 손 가득 들고 돌아갑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다음에는 함께 자가용차를 몰고 다시 연변에 오겠습니다. 연결 수상시장에서 온갖 풍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는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 여러 민족 대중은 같은 아침 시장을 함께 돌아보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함께 맛봅니다. 혀끝에서 일어난 공감은 마음속의 공통인식으로 승화되고 전면 교류와 심층융합 속에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정이 혈맥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래 실물경제 강화의 경제기반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는 나라의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입니다. 공업은 실물경제의 핵심 버팀목으로서 장성세를 유지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시키는 바닥짐,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연변 공업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전조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고 증가율이 전성 평균보다 17.3%포인트 높았으며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0.4% 늘어났고 증가율은 전성 평균보다 11.6%포인트 높았으며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업 증가율의 상승세는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삼아 연변 특색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힘과 에너지를 축적한 결과입니다. 올 상반기 전조 공업 분야의 7개 중점 업종 중 방직 복장업, 광산 가공업, 식품 가공업, 연초 제품업, 에너지 생산 공급업 등 5대 산업 생산액은 장성세를 유지해 공업경제 고속장성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업발전의 저력은 전통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육성하는 데서 옵니다. 올 상반기 우리수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산업기반 재구성과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생산액이 10억 원 이상인 전조 12개 기업이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과 증가치 장성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5.3%와 3.4%에 달하면서 공업 핵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강하면 지역도 강해집니다. 단계적 발전 시점에서 전조 상하는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실천으로 공업 기반을 단단히 다시고 혁신적인 돌파로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공업 경제 선도 우세를 공고히 하고 전조 공업 경제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함으로써 신시대 동북 전면 진흥에서 공업 담당을 짊어지고 변강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0: 명정시 중점 문화관광 대상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가 4일에 개원했습니다. 이 대상은 현재 특색민속 자원이 입각해 무형문화재 전시, 민속공연, 레저휴가,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일체화한 몰입식 문화관광 종합체를 조성했습니다. 휴가구는 일련의 특색활동을 통해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룡정, 나아가 우리조 관광산업 발전과 향촌 전면 진흥에 새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개원식에 참가한 귀빈들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현판을 함께 제막했습니다. 이어 귀빈들과 관광객들은 휴가구 민속상업거리, 무형문화재 체험구역, 산중턱 민박 등을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경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휴가구 내 조선족 건축과 민속경영 모식 특색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조선족 민속문화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민 정소매입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오늘 사람이 좀 많고 햇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우리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고장의 민족 풍정을 제대로 체험하고 뒤쪽의 건축물들도 구경하려 합니다.

0: 백상 관광객 정념합니다. 저와 가족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 한 번 왔을 때는 이곳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공됐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와보니 현지 주민들이 특별히 열정적이었고 조선족 풍정과 문화 전통, 건축 설계도 모두 마음에 듭니다. 개원 당일 휴가구 전역에서 민속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문예 골간들과 전문 예술 단체들은 조선족 가물을 선보였고 휴가군의 민속 NPC들은 거리를 따라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 창작자들과 현지 희극 배우들은 현장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을 보여줬습니다. 음식 시장과 무형문화재 체험 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찰떡과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현지 농특산물과 조선족 수공예품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돼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개원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휴가구에서는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꽃불을 터뜨리게 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룡정시가 연변에 조선족 민속문화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 융합 및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한 본보기 대상입니다. 휴가구가 정식 운행됨에 따라 현지 민박, 음식, 수공예, 농산물 판매 등 산업사슬의 상하단이 연동해 발전하고 대중의 취업, 창업 경로가 넓어지며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성점이 육성될 전망입니다. 연변 성청 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 중송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제품을 내놓으려 합니다. 여름철에는 민속관광과 견학체험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개인전용 온천욕장과 빙설오락을 발전시켜 북방 풍경구의 비수기와 성수기 불균형 난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주변 과수원 향진과 연동해 문화관광, 농업, 향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연면의 민족 단결과 향촌지능 시범 문화관광 관광 새 명함을 조성하려 합니다.
1: 2026년 연변주 및 연길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 신혼 소용수업 가동식이 4일 연길시 민정국에서 거행됐습니다. 주 분열연합회와 주 민정국에서 주최한 활동에 신혼부부 5쌍과 정령기 청년대표 60명이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신혼부부들은 겨울온 세약을 대독했고 관련 지도일꾼들이 신혼부부들에게 관련 물품과 서적을 증정했습니다. 이어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림하화, 주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리영이 부부 화목, 효로 애친의 우수한 가풍을 들려주면서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며 함께 건설하고 나누는 문명 가정 리념을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신혼 소형 수업을 개설해 부부간 소통 방식, 신분 전환, 올바른 혼인 출산 관념 등 실용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연길 주민 김홍흠입니다. 신혼부부로 이번 신혼 소형 수업 가동식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정을 나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우수한 가풍을 전승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본받으렵니다. 이제 주 및 연결시의 분열연합회 민정부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를 계속 심화해 가풍 선전 강연, 혼인 심리 상담, 혼인 출산 과학 지식 보급 등 계열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0: 연결시 공항국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일전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구 각 가두 사회구역과 연합해 도시구역 전역에서 소유주 불명차와 폐기차 집중정돈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방치된 차가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통행로를 막으며 안전 우환을 초래하는 등 민생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도시 주차 질서를 규범화하고 도시 환경 품질을 일층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장기간 세워져 차체가 녹슬고 바퀴가 파손된 차들은 주민 주거단지, 상권 보행로, 소방 통로와 공공녹지를 장기간 차지해왔습니다. 이는 부족한 공공주차 자원을 잠식하고 주민들의 일상 출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낡은 차체로 인해 자연 발화 위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여러 부문이 연동해 전역 조사, 분류 처리, 장기 효과 관리 통제를 포함한 정돈 방안을 내왔습니다. 이번 정돈은 먼저 조사에 고지하고 그 후 법에 따라 견인하는 집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차 소유

0: 주와 연락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집법 일꾼들이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장소로 통일적으로 견인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각종 소유주 불명 차와 폐기차 1,276대를 조사하고 116대를 폐차 처리했으며 차 소유주들을 설득해 검사 기한이 지났거나 도로를 점용해 주차한 차 700여대를 옮기겠습니다. 이로써 수백 개의 공공주차 자리가 다시 리용되게 됐고 도로 통행과 단지 주거 환경도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1: 연결시 문화예술계 련합회와 손에 손잡고 예술단은 7월 31일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를 찾아 민족 특색이 짙은 문예 공연을 펼쳐 국방사업에 일생을 바친 부대 리퇴직 간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선족 무형문화재 무용인 아박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남성 독창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어머니께 무용 진달래가 만개한 곳, 실황송 영웅 등 종목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 퇴직간부 왕림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열렬한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배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색다른 백현 만개점 민생혜택 주제 생방송이 일전 연결 백화상점에서 펼쳐졌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백현 만개점 민생혜택 사업을 출선으로 혁신적인 금융봉사 모식을 통해 현역 소비 여러 분의 금융활수를 정확히 공급하고 연변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담바 생방송실에 의탁해 축구 경기 열기와 본지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하고 온라인 흐름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다양한 지불 우대가 대중에게 직접 전달되게 했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전속 분할 지불과 소비 즉시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소비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붉은 금열 브랜드를 핵심으로 현역 상권의 해민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신소비에 이르기까지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착실한 조치로 해민 성과를 천문만회에 전달하면서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 새 화폭을 펼쳐가는 데 금융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문화및관광청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에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각지 각 단위의 추천, 전문가 심사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명단을 공시합니다.
1: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문화예술연구중심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으로 노래하며 미래 향해 나아가 2026년 연변주 아리랑가요대회가 8월 하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0: 훈춘시 총공회에서는 훈춘시 제6회 청년 친목활동 미혼종업원 교류주제운동회를 19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 지점은 훈촌 와스토크 환락섬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검철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결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고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는데요.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파기했습니다.
0: 네.
1: 집중부근 대외셔츠 4층 58평입니다.
0: 네.
1: 학교 부근의 집입니다.
0: 네.
1: 부근에 학교도 많습니다. 초학교, 중학교, 시장도 네. 가깝습니다.
0: 네.
1: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결전화 네. 136 3433 2636
0: 2636번 그래요. 면적을 말씀 주세요.
1: 58평입니다.
0: 58평이고요. 층수는요?
1: 4층.
0: 4층이에요. 58평.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0: 네, 모 양로원에서 남녀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2100번, 1594432100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남원서구역의 6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7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571437038번, 157143703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9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하고요. 연락번호 1552677-7312번, 1552677-7312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의 중소학교와 시장이 아주 가깝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0: 네, 도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여름에 남자리가 꿀타밭이 넉넉하고요. 또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습니다. 공기도 아주 맑은 고장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겨울이면 열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또 교통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주변에 소학교, 고중, 민소 혹은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 1560-9121번, 1560-9121번입니다. 새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6-0504번, 1558-56-0504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줍니다.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 주방 내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길시 한송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시골집을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3: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0: 덕분에 행복합니다.
3: 덕분에 잘 됐습니다.
0: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3: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 상방 기간에 발생한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 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고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선달 것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몇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도집합니다.
0: 네.
1: 시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속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만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치했고 백돌 토성 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하 강에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과정입니다.
0: 네.
1: 산화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고유 터지어서 냉이병이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는요. 138
0: 네.
1: 9433
0: 네.
1: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윤길씨 제2인민병원 대상이 8월 말 공사를 마무리 짓고 9월에 정식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윤길씨 첫 의료와 양로를 결부한 종합석 공립병원인 이 대상은 주요하게 문진급진종합청사, 내과병동 및 관련 부대시설을 건설하게 되는데 병상 18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9월에 착공됐는데 주체공사 완성, 내과, 외과 병동의 실내 장식, 창문 설치, 외벽 공사

청사와 문진 종합청사의 바닥, 잔정 마감재 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연결시 치질병원, 노벨 구강병원 등을 통합 승격시켰습니다. 이 병원은 장외과, 안과, 구강과, 중립과, 내과 등 기본 의료봉사를 제공하는 외에 공립병원의 우세를 살려 사회구역 공공위생봉사 기능을 제공하고 의료양로를 힘있게 추진하며 구역 내 응급 중점 환자 치료 능력을 보완함으로써 대중의 진료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최근 연길 씨는 문명 양견 조제 실천 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의 양견 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문명 도시의 상시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연길 씨 당위 선전부 연길 씨 도시관리 행정 집법국 연길 씨 새시대 문명 실천 선전 교양 중심이 공동 주최하고 진학가도 새시대 문명 실천소가 주관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사업일꾼들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양견관리조례와 결부해 전문 법률보급 선전 강연을 펼쳤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양견 등록 절차, 예방접종, 산책금지 구역 및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시민들이 법치 양견, 규범화 양견 의식을 수립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법률 보급 선전, 물자 보장, 문명 권유 등 여러 면을 요기적으로 결부했으며 문명 양견 관련 법규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시민들의 규범적이고 문명한 양견 의식을 강화했으며 사회 전반에 문명 양견의 량화한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 많은 사람들은 연한 색상의 옷이 어두운 색상의 옷에 비해 더 시원하다고 생각하여 많이 입습니다. 과연 진실은 그럴까요? 여름에 흰색 옷을 입는 것이 자외선 차단이 가장 잘 되고 가장 시원하다는 주장은 사실 잘못된 인식입니다. 동일한 원단 조건에서 옷의 색상이 짙을수록 오히려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옷보다 검은색이 자외선 차단이 더 잘 됩니다. 어두운 색상의 옷은 햇빛의 자외선을 대량으로 흡수하여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줄여 더 나은 차단 효과를 제공합니다. 밝은 색상의 옷은 열을 빨리 발산하고 체감 온도가 더 시원하지만 자외선 차단 능력은 매우 떨어져 장시간 야외에서 노출되면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붉은색 옷을 입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색광은 파장이 길어 햇빛 속의 자외선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붉은색 옷을 입으면 더 많은 자외선을 흡수하고 걸러낼 수 있어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손상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 외에도 붉은색 옷은 열 복사의 붉은 빛과 적외선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즉 붉은색 옷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신체에 일부 열을 반사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온라인과 일부 육아 커뮤니티에서 매우 간단한 자녀 눈 관리 방법이 퍼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이에게 눈을 감고 10분간 햇볕을 쬐게 하면 근시를 예방하고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겉보기에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밖에 나아가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며 누워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공유하며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과 의학 관점에서 눈을 감고 햇볕을 쬐는 것이 근시를 예방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잘못하면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의 낮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야외에 비교적 강한 자연광은 안구 발달을 조절하고 근시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은 장시간의 근거리 눈 사용 시간을 줄여줍니다. 핵심 과학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야외 강한 자연광은 아이의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도파민은 눈 건강의 핵심 물질로 안축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직접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안축이 길어지는 것은 바로 어린이 근시가 발생하고 진행이 근본 원인입니다. 눈을 감으면 눈꺼풀의 대부분의 빛을 차단합니다.

현재 눈꺼풀을 통해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 근실을 예방하거나 도수 증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특히 정오의 강한 햇빛에 아이를 노출시키거나 태양을 맨눈으로 직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눈 부위나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0: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산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158원이고요. 30 곽을 사시면 30 곽을 더 드립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 곽을 사시면 3 곽을 더 드리고 10 곽을 사시면 8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 곽을 사시면 4 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문외과 더불어 참남성 구복액 이 제품에 대해서 진일보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미리 전에 일찍 말씀드렸지만 해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품인데 가격적으로 좀 인상이 됐습니다. 한 가게 158원 하고 있는데요. 30각 사면 30각을 드리고 70각 사면 100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이 따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 오늘 새롭게 설명드리고 있는 참가한다는 참자 남쪽이란 남 성별이란 성 참

남성 구복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삼, 자회후, 황계, 울금

0: 이렇게 좋은 우수한 중약이 우리한테 차려지는구나. 이 정도까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참남성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그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가격적으로서 598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각 안에는 15대가 들어있습니다. 빨달러 빨아들이면 되는 건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하얼빈 중약 사창에서 만들어진 하얼빈 중약 사창이라며 아주 전 나라적으로도 우수한 제약 회사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의 그 전신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청조의 첼룽 황제가 있을 때로부터 존재한 이런 제약창인데 그 후에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91년 9월에 완전히 이 이름으로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뜨는 띄워주는 약품하고 내리누르는 약품 가운데서 정심환이라든지 제도환이라든지 해독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장 내 내리누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상후식 올리쳐주는 약에 속하는데 기혈이 부족하거나 소화공능이 떨어지거나 모든 수면장애가 있거나 혹은 또 뭐 혈압이 높아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힘든 이런 걸 조절해서는 되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아래 구체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런 아주 우수한 참남성 구박액에 속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디스 아주 원액수는 한조한다.
0: 아, 그래요.
2: 저는 한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예, 사지원액은.
2: 이거 먹기 전에는 이제 혈압 조절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0: 예.
2: 그리고 혈지도 걸고, 예, 괜찮이 녹공실 부수도 있고, 이러면 머리 계속 아프고, 예, 혈압 조절이 달라지니까 혈압이 파동이 있어가지고, 누구면 가슴이 계속 두고 그리고 잠 못 잤단 말입니다.
0: 예.
2: 꿈도 많고 누가 잔다는 게 그래서 밤새 꿈 끼다 일어나고 예. 그럼 그것도 머리 어지럽다 뭐 대마리 아이 됐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이 소변도 좀 이렇게 예. 좀 거품도 나가는 편이고 예. 그다음에 골관절도 안 좋고 좌관 여러모로 좀 나이서 그런지 여기저기 불편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예, 약을 많이 썼습니다.
0: 예.
2: 예, 그러다가 예, 뭐 소화 아이템 또 위에 대한 거 먹고 녹공세포도 약을 딸려 혈압 약을 딸려 뭐 따로 먹다니까 진짜 너무 힘들게다. 그래도 그것도 잘 말도 안 듣고.
0: 예.
2: 예, 그러다가 내 이까지 원해서 내 방송 듣고서 이거 제 피를 맞게 해서 그런다니까 우리 론에 어쨌든 이게 피 건강하는 사실이겠다 해서 이거 좀 해먹었는데 이 한 가지 가지고 지금 이 손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이게 많이 해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잠도 잘 자지 밥도 맛있지.
0: 좋은 제품이죠.
2: 넓게만 할 것 없죠. 활동하다 예. 아무런 지금 부담도 크게 없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안전하죠. 예. 예, 예.
2: 그런데 뭐 방송 들을 날 또 가격도 이게 오른다며요.
0: 예, 오늘부터 새 가격인데 괜찮습니다. 158원 하고 있는데 지금 예. 30각 사면 30각 주게 돼 있으니까 이때 가격을 한 가게 한 40원 푼하게 돼 있으니까 이용할 만합니다. 예.
2: 그렇습니까?
0: 서른각이 서른각 줍니다. 예, 예.
2: 아, 예, 알겠습니다. 계단하다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0: 501-7766에 연락하세요.
2: 예, 501-7766번.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지원약을 좀 오랜 시간 먹고 있는데, 많이 면역 효과를 상당히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소변이 잦았을 적이 다음 다시 먹겠습니다.
0: 예.
3: 하룻밤에 다시 여섯 번 일어나고 난 정말 금방 잘 수 없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도 이제 이 약을 먹고 나서 지금 소변 잔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 밤에 저기 통감 날 수 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아침에도 좀 정신하고 예. 정신한다요.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복용하면 할수록 허물할 데 없고 오직 우리 건강을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우수한 제품이죠. 예.
3: 예,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서 밥을 먹지 못해 용맥이 없어 그랬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도 나고 예. 그 다음에 혈압이 운동 안 돼.

0: 그러니까 애고 지금 증이 자꾸 납니다.
1: 예.
0: 그리고 경력이 많이 다 많이 저기 상실되고 예. 이래던 게 지금 지금은 이 지금 증이 그리 아니답니다.
1: 예.
0: 그리고요 골이 자꾸 올라붙더니 그게 이렇고 예. 경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 예.
0: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기체가리가 실렸는데 이것도 지금 달라서 얼마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1: 예.
0: 손발이 차고 예, 치열시하게 다른 것도 많이 낮아서 영 좋습니다.
1: 예.
0: 보니까 예, 구보약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예, 한 가지 약으로 여러 개 치료하더나 얼마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계속 저기 약이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저 맹세방은 우리 언니가 쓰는데 눈이 고기도 좀 살아나고 눈이 맞나 가렵고 예. 물티가 쌍겨를 보이던 게 이게 지금 많이 났단다.
1: 예.
0: 예, 고기 살아나던 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예. 댕에선 있어서 부영이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지금 이쯤 보고 많이 맑아졌단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그럴 수밖에요. 예예 예.
0: 그래서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얘 계속 쓰려고 서로 좀 오늘 약을 배달받장 전화드렸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501-776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1: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3: 예. 네, 아주 인양에 대한 문의하자고 그랬어요.
1: 예.
3: 내가 요즘 며칠 계속 들어봤는데 별로 내 호감이 있어서 그랬는데
1: 네, 45년.
3: 그랬거나 한가구 며칠 먹습니까?
1: 한가구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복용하시는 차원이라면 5일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면 10일 이렇습니다. 예.
3: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아침 전에 먹습니까? 아침 후에 먹습니까?
1: 어, 식전에 드시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예.
3: 가릅니까? 전하니까?
1: 액체입니다. 원액입니다. 싸지라는 액이. 이런 데서 분리 추출한 원액에 속합니다. 다른 뭐 화학적인 과정 걸치지 않고 원래 거기서 주부 빼낸 그게입니다. 예, 예.
3: 그렇습니까?
1: 예. 싸지라는 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게 2억 3천만 전에 싸지라는 이 아주 고로한 식물이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우수한 제품이 그 역할 자체가 우수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제품이라면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뭐 두 번 묻지 않고 선택하는 제품이 바로 싸지 원액일 겁니다.
3: 글쎄 말입니다. 내가 요즘 계속 며칠 들어보니까 나 별로 그 호감 가서 내 그래서 문의하는데 지금 대가 99원으로 오늘까지 준가?
1: 예, 거기다 전화하세요. 501-776에. 예, 예.
3: 제가 70가 쓰면 70가 줍니까?
1: 70가 쓰면 100가구 줍니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3: 아, 예.
1: 이 정도 싸게 되면 이제 우수한 예. 가격으로 드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예.
3: 어, 그래야까, 그 별로 중하지 않으니까 거의 하루에 한번 먹어도 된단 말이죠.
1: 한 번 내지 예? 두 번 됩니다. 예, 완전히 예.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 좋은 제품 자체는 뒤로 물리한다면 후회가 될 겁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3: 글쎄, 내 들어볼 별로 내 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그래서 전화드립니다.
1: 예, 예.
3: 예, 수고하세요.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맹서방 농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4: 예,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맨 눈이 막 눈물이 나고 자꾸 피지고 가렵고 부었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이 텔레비라 보삼 영 부어 보여서 영 고사 세게 했습니다.
1: 예.
4: 그런데 이 숱한 약을 쓰고 숱한 이사들을 대하는데 그렇게 효과 아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명서방 농약을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이거 썼는데 확실히 효과 영 좋습니다.
1: 예.
4: 예, 어째 이렇게 말하는 거 하면 부은 거 뒤로 꼬서는.
1: 예.
4: 예, 그다음 눈물이 나는 게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1: 아, 그럼 예. 부영기 이렇다는 게 보통 치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 나는 게 그게 해결된다면 그것도 예. 어떤 때는 눈물 나는 거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연지 어머 창구 이런 게 오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4: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이번에 활동에서 좀 많이 싸다고 그랬다. 우리 활동이 좋아.
1: 그렇게 하셔. 이 눈병 치료요품에서는 네. 명서방이다. 이 정도 끝이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병 치료에서 명서방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 언니 싸지 원액을 쓴단 말입니다.
1: 예.
4: 네. 어쩌기는 감에 아, 뭔가 밤에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뭔가 뭐, 머리 아파하고 이럽니다. 그, 가슴이 아파하고, 예. 그런데 이 사지원액 쓴다면 많이 효과 좋답니다.
1: 그게 혈관 수통을 하는 데는 사지원액입니다. 지구를 네. 두 바퀴만 감을 만한 혈관을 수통해야만이 모든 장기 정상 공능이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우수한 네. 제품. 예.
4: 그래, 지식강사 100가지 이제 쓴다고 말씀.
1: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우리 언니도 옆에서 아, 네, 그거 싸겠다면서. 아,
1: 오늘이 마, 예. 거의 기회의 제일 마지막 날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어,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501-7766.
1: 예.
4: 네, 알았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이 널리 복용하시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느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사회적인 긍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2: 네,
1: 앞으로도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나도 이 명사방 능력 쓰는데 효과성 좋습니다.
1: 예.
5: 눈이 그냥 이 결막염이 있으면서 자꾸 가렵고 예. 자꾸 걸고 나면 또 피지고 그랬댔습니다.
1: 눈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이 가다가 예. 마지막에는 자기가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는 예.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5: 그리고 눈이 자꾸 뒤에 나면 또 뭔가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눈을 뜨지 못하겠습니다. 새크로지면서.
1: 아, 그렇죠. 염증이 생긴다는 걸 예. 말합니다.
5: 자꾸 아무리 그렇더라 말게 그 이거 명사반응이 저는 6달 먹이 효과 좀 좋습니다.
1: 그렇죠.
5: 눈앞에 거미 같은 게 둥둥 떠다니던게 그게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예. 개.
1: 오늘 내일이면 내일부터 예. 금방 효과가 빠르게 되는 우수 성분 10가지로 조성된 좋은 할빈 제4중약창에서 만들어진 예. 우수한 제품이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예. 게 필요합니다.
5: 오늘에서는 자꾸 기혈부족이 있다 미랩때 그릇에 맥이 없다 미랩때다.
1: 잘 물었습니다. 예.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5: 예. 딱 먹어봤으면서 내 새우 배달해서 먹어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1: 참남성 구박액은 5가구 3인 3가구를 드리는데 아, 이 정도 네.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게 네, 이때 네. 가격이 한 30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게 네, 598원인데요.
5: 오늘 먼저 싸겠습니다. 5가구.
1: 예, 그렇게 하죠.
5: 네,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오늘도 바쁘실 우리 주부님들 잠시 손을 멈추시고 이 시간만큼은 편안히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아이 겉보기엔 잘 먹고 튼튼해 보여도 혹시 모르는 숨은 영양실조는 없을까? 운동과 스마트폰, 우리 아이 두 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요즘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인터넷 유행어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고 여름방학에 살이 찔까봐 굶기 시작한 우리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오늘 시간에 바로 이런 고민들,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많은 주부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밥을 잘 먹으니까 영양 걱정 없지 하시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도 속으로는 부족한 영양소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첫 이야기 바로 우리 아이들의 숨은 영양실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공식 조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6세부터 17세까지 항경기 아동과 청소년의 식생활 구조는 아직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상식사에서 채소와 과일, 우유, 콩류 식품 섭취는 턱없이 부족한 반면 기름과 염분 위주의 고열량 음식 섭취는 과도한 실정입니다. 보고는 청소년의 영양실조률이 8.5%인 반면 과체중 및 비만률은 19%로 항경기 아동 5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면역력이 약하고 성장 발육이 더디며 잦은 피로와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고민이 바로 영양제 보충 문제인데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이는데 왜 아이에게 영양 불균형 문제가 생기는 걸까? 아이에게 추가로 영양제나 밀양원소 보충제를 먹여야 할까요? 일반 가정에서는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니

아이에게 먹여도 해가 없고 오직 좋은 점만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영양 보충제는 인체 간과 신장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미성숙한 장기 기능에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함부로 복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평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영양제, 과연 먹여야 하나에 대한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학생 영양건강촉진회 회장이자 북경체육대학 부교장이신 홍평은 항경기 아동 영양보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아이가 평소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한다면 절대 추가 영양제 보충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무조건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검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부족한 성분만 맞춤형으로 보충합니다.

모든 영양 보충은 의사와 영양사의 전문적인 지도하에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균형 잡힌 식단 관리, 준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이가 음식 선택과 식사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직접 체험하며 영양 지식을 익히고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올바른 건강 관념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고 간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의 아침 식사는 곡물, 감자류, 채소, 과일류, 동물성 단백질 식품, 우유 및 콩, 견과류 네 가지 식품군 중 세 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사 사이 배가 고플 때는 과도하지 않은 소량의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도록 지도합니다. 셋째, 매일 300mg 이상의 우유 또는 같은 양의 요제품을 꾸준히 섭취하게 하고 하루 음영수는 800에서 1400ml를 유지하며 모든 음료보다 맹물을 우선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휴대폰, 텔레비전 등 스크린 시청 시간을 철저히 줄여야 합니다. 매일 최소 60분 이상 신체 활동을 하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중고강도 운동과 저항성 근력 운동, 뼈 건강 강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이의 신체 발달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체중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적절한 성장 속도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 노래 듣고 이제 두뇌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 우리 주부님들 마음 아프시죠? 그런데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운동 하나만 제대로 해도 아이의 두뇌가 달라진다면 우리 주부님들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밖으로 데려가실 것 같아요. 핀란드 연구 결과로 확인한 운동과 두뇌 놀라운 관계 지금 알아봅니다. 현대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로 운동 부족과 과도한 스크린 사용에 빠져 있습니다. 핀란드 동핀란드 대학교와 쿠오피오 대학병원이 연합해 전개한 두 가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운동 습관과 스크린 사용 방식 등 요소는 그들의 대뇌 기능과 심리 건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16세에서 19세 아이 건강한 핀란드 청소년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여성 25명, 남성 20명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정밀한 체력 검사와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의 생활 습관과 두뇌 상태를 종합 평가했습니다.

네, 첫 번째 장기 추적 연구 결과 평소 체력 수준이 우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청소년은 대뇌 운동 피질의 흥분성과 억제성 균형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두뇌의 안정적인 균형은 학습 능력 향상, 집중력 강화, 정상적인 두뇌 발달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스크린 사용 시간과 사용 방식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스크린 사용 시간이 아니라 사용 방식이 두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수동적인 전자기기 사용 방식은 대뇌 피질의 신경 억제 기능, 두뇌의 브레이크 기능을 약화시켜 사고력 저하와 집중력 분산을 초래합니다.

네, 반대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 활동, 창작 활동, 쌍방향 소통 응용 프로그램 사용 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용 방식은 두뇌 민감도를 높이고 신경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런 효과는 전문적인 체육 단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건강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 시기 전문가의 지도 아래 꾸준한 스포츠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체육 활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심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두뇌 기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은 절제된 시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단순 오락이 아닌 사고를 자극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즘 여름 방학을 맞아 많은 청소년들이 시도하는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굶기 시작했어요 하며 걱정하시는 주부님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극단적 다이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엄마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체중 관리법을 준비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무시한 채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작정 굶거나 과도한 운동, 불법 다이어트 제품 복용 등 잘못된 방법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물론 부모와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체중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청소년에게 영양 불균형, 호르몬 이상, 면역력 저하, 발육 지연 등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청소년 다이어트는 절대 굶주림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장기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지켜야 할 기본 상식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과 감량 제품은 성분 제조 경로가 불분명하고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함부로 복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진정 건강한 체중 관리는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꾸준한 운동에서 나옵니다. 지나친 외모 불안과 체중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건강을 희생한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평생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올바른 건강관, 체중관을 심어주고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족 만들기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의 밥상에서부터 두뇌 건강, 인터넷 언어 생활, 그리고 여름철 건강 관리.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주부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아이의 큰 성장을 만들고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투골태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대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한 곽에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어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시장에 나간 다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 댁에 담으면 원래 한 각에 398원이라는 게 지금 한 각에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 담으면 여러 가지 질병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으로서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내려온 데는

0: 고 마사지 해주고 하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이 490원입니다. 지금 구방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사면 15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한 각은 21자호 쓰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뭐 외용과 구박을 합해서 한 각의 평균 가격이 200원 조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직접 여러분들한테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떠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파가고 잘 이용하시되 배달 전화번호는 501-775번입니다. 잘 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일본 가면 위주소 위험이 있으면서 그냥 예, 배가 예. 자꾸 땅한다.
0: 예.
2: 그러면서 국물이 자꾸 올라오고
0: 예.
2: 혓바닥이 떠든데 설탕도 세탁고 이랬댔습니다.
0: 아, 소화기통이 사용당할 정도로 문제가
2: 예,
0: 있습니다.
2: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백사방 900을 한 넉 달 먹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소화가 잘 될 겁니다. 예, 여기 금비 역할을 하는 성분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특히 간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갔고 상초, 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계통이 물론 좋죠.
2: 예. 요즘에는 소화 잘 되고 예, 밥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잘 먹으니까 예, 맷도 나고 정신이 납니다 지금 요즘에는.
0: 그럼요.
2: 그리고 뭔가 뭐 그냥 이게 무슨 뜻을 뜻인가 뭐 목이 자꾸 마르면서 마른 기침이 자꾸 납니다.
0: 예.
2: 근데 이 기침에서 마른 기침이 아예 남, 언제 없어졌는지 마른 기침이 없어졌습니다.
0: 윤폐 역할하는 황정이라는 성분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그걸 마셔, 그럴 때마다 약을 또 한, 또 먹게 되고, 목이 윤폐나 났습니다.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면서니. 그게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소변 자꾸 열을 여주면서 몸부터 좀 하루에 여러 번씩 받았단 말이지, 약 먹기 전에는.
0: 예.
2: 근데 그건 인차 소지때 소변이 다섯.
0: 그게 그 문제인데 예. 해결이 빨리 됐다는 게 콩팥이 허해서 그런 겁니다.
2: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살 나이 가서 조금씩 보고 여러 번 보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부디 자고 몸이 붓긴다 자꾸.
0: 아, 그게 큰 문제입니다.
2: 예, 그렇게 예. 붓겨서 나타난다 소변이 잘 통하니까.
0: 아, 붓기가 잘 빠졌죠.
2: 우선은. 예, 그러니까 이거 이 몸이 지금 거품났습니다. 그러니까 나.
0: 그렇죠.
2: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게 약이 효과, 약이 특징이라 효과 빠릅니다. 내 보니까나.
0: 그렇죠. 예.
2: 예. 예 그러니까 부작용도 좋고 엄청 먹기 좋습니다. 뭐 애기가 애기니까.
0: 그렇죠.
2: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그런 그래 예. 효과 잘 보고 있죠. 그다음에 조골팬 우리 집에 와서서는 의 좋습니다. 이거 바른데노. 영 오랫동안 선영 잘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슨 붓기고 모가지 뻣뻣하고 어깨를 붙으면서 하루에 나나나시도 그거 바르느라 바르고 뭐 아마 왜 또 뭐 약을 먹기로 하니까 이거 뭐 바스카 그거 붙이는 거면 아예 붙인다.
0: 아 그렇죠. 붙일 필요 없을 정도로 예, 좋아지게 되었죠.
2: 예, 이거는 내 바스카요 가득 사서 넣고 지금
0: 예.
2: 아예 붙이겠습니다. 왜 그 예. 갈아본 거 붙이겠는 거면 아예
0: 그렇죠.
2: 붙이겠습니다.
0: 예예. 예.
2: 그럼 너무 좋다면서 내 지금 약이 조금 떨어져서 좀 이 조골패를 좀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쓰는 환, 백자방하고 두골패 쓰는 환.
0: 아, 그래요? 예, 예.
3: 예, 어전 반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그저 머리가, 예, 아프다, 뭐, 바람이 그저 나무 그저 싸, 싸 하는 것처럼, 예, 막 머리 터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거기다가 혈압조절이 내가 차가 8, 90이가 올라가지 해놓고 그런 다음에 뭐 그저 막 그저 눈이 이쪽 번져지고 별로 내가 막 그저 죽어 번져질 것 같아요.
0: 예예.
3: 아이되고 예.
0: 예.
3: 아이 그러고 그 소화가 아이돼서 그냥 식은물이 올라오고 예 속이 닫아서 실수할 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보고 그러고 예 아이 백자방 할 뒤에 그저 전화기 먹고 반 시간 두고 한번 빨대를 빨아먹고는 어느 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고 여기 소변도 그렇게 잤던 게 예. 만에 두 번 보고 어떨 때는 보지도 않고 그랬다고 예. 그리고 두월팬도 지내가서 날이 이래 흐를 때면 벌써 전날 전날부터 아파서 그저 사진 깎고 엄청 못했는데 지금

0: 꼼짝 안 하자니까.
1: 예, 큰 해결이죠. 예.
0: 예.
1: 그렇죠.
0: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하니까, 난생 아파본 사람 같답니다. 막, 예, 날 것 같습니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그렇게, 뭐, 청구만 그리던 게 아까워지고 할까.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할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 이래 좋을 때, 배달 두 가지를 받아서 좀 쓰려고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 이 기회를 잘 파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평균 가격을 하게 되면, 뭐, 모두, 이쪽에 백자방 구멍에 15가게, 20가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70원 좌우 이렇게 허란 가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골태는 12가게, 15가게 받게 되면 한 가게 200원 좌우 받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가시게 되면 노년에 보험을 청하면 몇천 원, 6,7천, 7,8천 이렇게 나가지만 해도 내 손으로 약을 써서 해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집에 개식규가 없고 내 식구만 딱 살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행복이고 사는 게 사는 보람 나겠습니까? 그렇죠. 약이 너무 우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격적으로도 접수하는데 편리하고 잘 이용하셨으니까 계속 아무튼 뭐 건강 그 찾는 차원에서는 저희들 소개하는 백자방 구박액 두 골태가 너무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백서방 900 어른에 5달 냉제 썼습니다.
1: 예.
3: 예, 이거 쓰고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특히, 항상 예, 이게 머리가 어지럽고, 심히 3회에 예, 정시 안 나고, 귀에서 정기 손상도 자꾸만 나고, 그리고 잠도 애 못 잤습니다.
1: 예.
3: 하루 전하게 한 3시간씩 밖에 못 잤습니다.
1: 아, 노년에 그런 분들이 꽤나 비례가 높던데요. 예. 그런 분들은 모든 대사가 불평형을 해내서 만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지 못하면. 예.
3: 예, 그러니까 낮에는 그래도 예, 뭐, 어느 사고에 아예 아픈데 없고.
1: 그렇죠.
3: 여기도 불편하고, 저기도 불편하고, 예. 밥맛도 없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 쓴다면, 예. 지금 중서가 몽땅 지금 개설됐습니다. 지금 뭐, 맥이었거나, 뭐, 머리 심하거나, 귀에서 전기 소리 나는 것도 완전 없어지고. 잠도 얻은 한 6시간씩 잡니다.
1: 어, 그 정도 잡으면 됩니다. 3시간 좌우부터 배로 늘어났는데 잠자는 시간이. 예.
3: 예, 예. 그리고 머리가 예 이게 많이 빠지고 예 이랬다는데 아 이거네 이거 쓴 다음에 잡다 좀 머리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1: 그렇죠. 예예.
3: 어, 내가 그래 이상하다고 머리가 원래는 이 너네 와서 자꾸 막 가득 빠지고 머리.
1: 근데 머리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예. 예. 예.
3: 머리가 많이 나옵니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셀로 나오는 머리가 밑으로부터 잔머리가 나오는 게, 어? 잔머리는 다 셀로 나오는 머리 아닙니까?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하소라는 게 바로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몸이가, 예, 이게 항상 마구 차갑고, 이랬던 게가, 예, 지금 몸이가 많이 따뜻해나니까, 이 위가 항상 냉하니까, 옛날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만 설사도 그러자고 했는데 지금은 몸이 따뜻해 나면 배 여기 이 부분도 다 따뜻해 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참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여기 윈영허런 성분이 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서 좋게 설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예.
3: 네. 네. 그래 이 약 쓰고 지금 많은 면이 여러 면이 많이 좋아지고 특히에 정신이 나고 맥이 나 맥이 많이 나가 걷어도 맥 움직임 모릅니다 지금.
1: 밤 잘 자고 모든 피가 간주 장열에서 그리고 간에서 담즙을 만들고 이게 깊은 잠을 자는 걸 수여하는데 그런 조건하에서 이런 피가 좋아지게 되고 담즙이 나오니까 맥이 날 수밖에요. 간이 좋아지고 예.
3: 예. 그런데 선생님 오늘 15시간에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기회입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01-775번 이용하세요.
3: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두 골대 얻은 한 예, 5달 거의 다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잘 쓰셨네.
0: 예, 나는 이게 예. 먹고 바르고 이랬다. 오, 약이, 이게 정말 좋습니다, 약이.
1: 예.
0: 위를 첫째 상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관절 치료 제품부터 위를 상해서 모두 걱정하는데. 예,
0: 예 위 고사를 파괴하기는 그냥 밥이 집이 지내 먹어도 되셨는데.
1: 예, 그럼 됐습니다.
0: 예. 땀이 맨 덥지, 뭐, 나 뭐, 하여튼, 너 그만할까, 뭐, 사석이 다 아프겠지만, 젓가락 빼지 못하게 이것이 큰 데에요.
1: 그게 큰 일이죠. 어. 그게, 예, 예.
0: 아니, 물건 지지 못하고 무슨 일을 못하고 오면 답답합니다.
1: 예, 예. 그렇죠.
0: 그래서 이야기 쓰기 시작한데, 무슨 다섯 달 썼는데 한 달 써 조금 넘을까 해 젓가락 빼기 시작하고 굽었다 뱉다 이렇게 아침 일어나면서 깎아당해 가서 꼼짝 못해 일 못했습니다. 약간 그래서 어수비가 한다는 게 자꾸 그래서 그릇을 떠오고 예, 마시고 깨고 일어나면다. 굉장히 어떤 그런 법이 그 젓가락이 그 예, 중간에 불은 어떻게 다 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는 이게 바르고 예, 자꾸 날개를 자꾸 예,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바르는데 계속 예, 한 다섯 가락은 이래 바르면 이따 손가락은 자꾸
1: 맞아,
0: 된다 말인다고
1: 예, 그렇죠.
0: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났을 때다 이렇게
1: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0: 예. 예. 마사제가 났을 때다 예. 이제 이게 한 달 넘으니까 통쇠에 나 아침에 또 이런 깎아다는 게 어느 손으로 이렇게 주먹 뗐다 뺐다 하는 게 어느 이렇습니다 완전히.
1: 그게 보통 치료 아, 아닙니다. 다른 약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힘들 겁니다. 이게 투골대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 달라도 확실하게 다른 게 그런 점에서라도 아,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0: 어느 이사 말한 거니 이게 젓가락 이렇게 불어나 이렇게 꼽혔다 뱉다 이거 하는 거 못하는 거 여자들 거짓말한다 그게 저를 알겠나 레펑스가 앞대가 또
1: 류마티스 관절염에 레펑스가 보통 그렇습니다.
0: 굉장히 나 그래서 그렇거니 하고 그래서 그랬지 굉장히 이하고 어쨌든 이게 국가 발명 특별 받았지. 그리고 또 이 뭘까 거치다 바르고 먹고 할까 안으로 서고 다 치러까 좀 낫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리 다가갈까 좋고 어떤 이 소가가 되는 것도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1: 어 그래요? 그게 큰 변인데 예예.
0: 예. 예 거리다 무슨 무릎에다 소가락이 어떨 때는 이렇게 가사를 빼서 그거에 고약 붙이고 아, 다 쓸데없을 때가 되겠죠.
1: 그렇죠. 예.
0: 걔도 먹고 바르고 해야 속이 다 속을 배에 나오는 게 무슨
1: 그쯤을 해결해서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좋습니다. 그래, 이번 우대학생이네 좀 싸봐. 그런데 조금 더 싸먹자.
1: 예. 이 제품 자체는 이제 그 손가락 마디가 부었던 게 그게 부종이 빠지고 쓰기 편리하다는 게 보통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0: 아이들입니다.
1: 확실한 네. 효과니까 열심히 이 제품에 대해서는 믿고 쓰시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2: 네,
1: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수고하세요.
2: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앞에 걸리는데
2: 네,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1: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5: 예, 예, 예 저는 예, 두골 배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5: 예. 대안성도 예. 있고 골다공증이 있어서 예, 골자무에 얼마 걸지 못하고 그걸 한 수분에다 못 걸겠습니다. 암자식은 또 걸고 암자식은 걸고 이랬습니다.
1: 예.
5: 그리고 예, 암술 때는 워낙 높고 어디 가나 높은 데 앉습니다. 높은 데 앉는데 예, 허리가 무릎이 아파서 예, 백가닥 뭐 앉고 뭐 일어나고 예, 주춤주춤 하면
1: 아, 예. 그렇죠.
5: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예. 예, 그랬던 게 예, 지금은 예, 한 100m를 걸을 수 있습니다.
1: 예. 예. 예, 예, 20m부터 예, 100m까지 걸 수 있다는 5배 걸을 수 있는데 그렇죠.
5: 예, 예, 이 약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이 확실합니다. 제 약을 많이 썼습니다. 정말 많이 썼습니다. 간고약이랑 간고약이 접한 건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확실하니까 다리에 힘이 없는 소리, 걷기가 흐렸어요. 어서는 땡에다 넘어 걸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예. 이전에는 예. 이거 쓰기 전엔 거기서 문 앞이나 거기서 나갔는데.
0: 아, 그래요? 예, 예. 예
1: 지금은 예, 근처로 예, 약방이랑 다닙니다.
0: 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예, 예. 예.
1: 이 약은 예, 먹고 바르고 아마 하니까 예, 효과가 시원, 이 바르니까 시원하고 예, 약이 효과 빠릅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 저는 예, 아, 좀 병이 걸린 기도라고 좀 주문해서 예, 약을 먼저 보내 배달 받았습니다.
0: 예.
1: 예, 예, 좋은 약을 강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계속 나올 때까지 쓰려갑니다.
0: 아, 이런 제품 어찌다 예.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때 잘 파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어, 우리 집 남편이 백사방 그 약을 지금 복용한 지 어서는 반년이 많이 넘습니다.
0: 예.
3: 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가 하면에 연세 받으니까 소변을 잘 보지 못해서 그래서 형 고생하고 소변 못 보일까 그다음에 또 그 하룻밤에 또 여러 번 일어나고 거기다 또 위 나빠서 소화 안 되고 이래서 식사를 또 미네 잘 못하고 어째서나 예, 영 많이 불편해했어.
0: 예.
3: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효과 못 보고서 이 선생님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고서 이 백사왕고 이 약을 선택해서 썼는데 지금 예,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초점이 예, 소변이 영 작고 또 어떤 때는 소변 본다는 것도 힘들게 잘 나아가고
0: 그게 큰일이죠. 예, 예.
3: 그러면 또 이렇게 막 붓기고 예.
0: 그렇죠.
3: 어째서나 영, 정말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예, 지금 예, 소변을 예, 여러 번 보던 게, 지금, 그래도 하룻밤에 많이 보면 또 두 번 보고, 일반적으로 한 번씩 보고, 이러니까, 예, 밤에 좀 잠을 잘 수 있어서 좋다 하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또, 예, 미래가 소화해야 되고, 예, 식사를 못 하던 게, 지금 식사를, 괜찮게 잘 합니다.
0: 아, 그렇죠.
3: 그래, 예, 예. 식사를 잘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밤잠을 쉬고 하잖아요. 아,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말 보기부터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해서.
0: 예.
3: 그런 게 예, 지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예.
3: 예.
0: 예.
3: 그러니까 예, 어째서나 예, 뭐 귀에 소리도 나고 예, 불편한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귀에 소리 나던 것도 이렇고, 초점이 예, 밤잠 좀 쉬니까 예, 많이 지금 예, 좋아한단 말입니다.
0: 그렇죠. 백자반 고박에게 그만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예.
3: 예, 정말 예, 선생님이 강의하시다시피 예, 약을 써보니까 예, 확실히 좋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예, 정말 예, 집에서 예, 정말 보기도 좋습니다.
0: 그렇죠.
3: 너무 힘들할 때는 예, 보는 것도 정말.
0: 그것도, 그렇죠. 힘들죠. 예, 예 보는 사람도 예. 힘들, 보는데 힘들 예. 집안에도.
3: 예, 식사를 더 잘하시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 약을 더 싸서 쓰려고 합니다.
0: 예, 예.
3: 그리고 이 저골태 약을 예, 자문하시죠.
0: 예.
3: 우리 그, 올해 묘도는 예, 70대입니다.
0: 예.
3: 70대인데, 예, 여초 갑박 탈수로 걸린 지 오래다.
0: 예, 여초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3: 예, 예. 가 일하다 나니까, 예, 또,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래. 그도 힘든 것도 계속 하다가 그래. 언젠 들어왔는데, 예, 막 걸른 것도 너무 힘들게 걸지. 어째서나 통증도 심하답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예, 이 약을, 그,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것 듣고 방송에서 어째서나 광고라는 거 들어보니까, 예, 별로, 바르는 약도 있다, 지금, 안마 해주고, 이제 선에서 한 분도 또 이 약을 주니까 그렇게 좋다 할까. 그래서 내, 우리 그, 어레비한테다가, 선생님에게 감언해보고, 이 약을 쓰라고 공고를 하자고, 그래, 문의함.
0: 예, 그렇죠. 이 제품, 두골대기 제품 자체는 이제 여초간만 탈출이라면은 허리가 아픈 것도 허리가 아픈 것이만 해도 내일이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예. 발끝까지 저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70대에 들어섰다 하니까 기본으로서 그런 통통은 다른 사람에 대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정말 통통이 심각해서 움직이기 힘들어 얼굴은 펀펀한데 이렇게 이러니까 예. 이 두골대는 종합으로서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개미가 아주 근육이 세고 여섯 개 다리가 네. 발동기 몇천 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성분 자체는 관절통으로 부종이 생긴 것 제때 쫙

0: 싹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게 되면 무릎도 부종이 생기게 되면 다리를 굽히지 못하고 허리에 많은 분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경추까지 문제 생겨서 심장과 특히 뇌혈관의 문제점까지 그 발병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 이번에 귀해입니다. 특수한 기회니까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차원에서 여기에 포함된 몇 가지 성분들이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돼 감각 콤파트 상하지 않아서 오히려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생분이 투골테를 빨리 선택하면 빨리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선생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
0: 아, 예.
1: 감사합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사람이 노화는 골격의 노화부터 시작된다. 렐로 구셀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자의 윈동이라 하는데 생명은 운동하는 데서 생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데 관절통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움직이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통통이 있고 임시듣고 반사고 고향 같은 거 그런 거 붙이게 되면 그때는 조금 말을 듣는가 말까 이렇게 하다가도 거기 또 가렵고 벌겋게 변하고 이렇게 계속 붙인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특히 관절통에 있어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제품은 제가 물론 그 접수하는 이런 그것도 표면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도 제가 알건 데는 거의 이게 첫 그 제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래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투골테라는 건 투라는 건 투과한다는 골이라는 골격이란 말이에요. 테라는 건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이런 제품 자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골격통을 해결해주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는 이 제품이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OTC 국약이고 발명 특허를 받았고 발명 특허를 받을 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산자병원의 림상 경험을 총괄해서 나온 이런 제품인가 하는 걸 많이 심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관절통에는 아주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곧 드시고 바르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바른 언어를 배우고 예쁜 마음을 키우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생각을 심는 소중한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바른 말, 이쁜 말. 친구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하고 학교에서 친구와 대화하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답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언어와 함께 살아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말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여기지만 말은 그 이상의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치고 힘든 친구에게 위로를 주고 좌절한 마음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선물합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거친 말, 배려 없는 무심한 말은 상대방에게 작은 상처를 남기고 서로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의를 넘어

가서 말 속에 따뜻한 마음과 존중, 배려를 담아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일상 속 작은 배려와 타인에 대한 존중, 부드러운 말투를 통해서 서로를 아끼는 건강한 삶의 태도를 함께 알아볼게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지켜야 할 언어레절의 첫 걸음은 바로 인사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쉽게 넘기기 쉽지만 이 인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반겨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침 집에서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환한 미소로 안녕하세요를 건네며 친구에게는 가볍게 안녕이라고 다가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학교할 때는 선생님께 안녕히 계세요. 친구에게는 레일바라고 헤어지는 인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만으로도 주변 분위기는 한순간 밝고 화사해지고 서로의 마음도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인사는 타인을 향한 존중의 시작이자 따뜻한 관계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내 고향 시냇물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네, 인사 다음으로 꼭 실천해야 할 바른말 습관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제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변 사람들의 작고 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줬을 때, 어려운 일을 함께 도와줬을 때, 선생님께서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셨을 때,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챙겨주셨을 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간은 사소하다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심을 담아 고마워요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배려와 노력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서로를 더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줍니다. 또 자신의 실수로 남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상처를 줬을 때에는 변명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요 라고 사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이야말로 성숙하고 멋진 인성을 만들어줍니다. 고맙다와 미안하다는 짧은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마법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습관이 바로 말투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어조와 말투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간적인 짜증이 섞인 차가운 말투, 무심하게 내뱉는 거친 말투는 악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서운함과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반면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있는 어조는 같은 부탁이나 의견이라도 훨씬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도움을 구할 때 빨리 해줘가 아니라 잠시 나 좀 도와줄래?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고 다른 의견을 말할 때 따지듯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차분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오해는 줄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평소 말투를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족과 친구 간의 일상 분위기가 훨씬 따뜻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돌아올게요. 동요 참말 좋아요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바른 말 습관 중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친구의 이야기를 중간에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모습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친구가 기쁜 일, 슬픈 일, 고민을 털어놓을 때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주는 것은 가장 큰 존중이자 배려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습관을 기르면 대인 관계가 더욱 튼튼해지고 나 자신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바른 말 습관을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할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매일 밝은 미소와 함께 먼저 인사를 건네는 습관을 기릅니다. 아침 부모님, 이웃 어른, 친구, 선생님에게 웃으며 먼저 인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예의 바른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고마움과 사과의 말을 적절히 표현합니다. 사소한 도움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를 전하고 실수가 있을 때에는 망설이지 않고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감사와 사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셋째, 거친 말, 비꼬는 말, 남을 흉보는 말은 절대 삼가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좋을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화가 나도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부드럽게 배려 있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레이를 소홀히 하거나 거친 말투를 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공손하게 대화하는 습관을 해보세요.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인사성이 박대우를 감상하겠습니다.

0: 네, 친구들. 오늘 바른말, 이쁜말 시간에는 인사의 소중함,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드러운 말투, 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경청의 태도까지 꼭 지켜야 할 언어래설과 건강한 마음가짐을 함께 배웠습니다. 바른 말과 예쁜 말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평소 내뱉는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고 말하기 전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배려의 마음만 담으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르게 쓰는 사람은 마음도 곱고 넓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하게 이어집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하루 한 가지씩 바른 말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인성을 키워주고 예쁜 말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바른말 이쁜말 시간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웅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시골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실개천이 감도는 시골에서 몇몇 아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부모보다 더한 사랑 쏟아부어서 개천에서 룡이 나는 꿈을 꾸었네. 우리가 용이 되어 나르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시골 선생님. 많은 사람 떠나가는 시골에서 한평생을 바쳐가는 우리 선생님. 도시 가면 잘 산다고 하지만은요, 시골에서 봉황난다 뿌리 박았네. 우리가 봉황되어 공전을 세우는 날 제일 먼저 모실 분 시골 선생님. 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시골 선생님.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의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주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폐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0: 1928년 사군이 실패하자 장계석한테 붙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장계석은 사군을 사로 개편하고 사장이었던 그를 려장으로 내려보냈다. 그러고는 오기위가 속한 사도로 의창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한 뒤에 무한을 지날 때 신복을 시켜 무장을 해제하려 하였다. 그런데 소식이 새어나가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 그는 장계석을 떠나 다시 장발육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장계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1931년 그는 오기비가 부대를 거느리고 류주에 주둔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수를 쌌다. 동북에 가서 마점산의 항의를 도우라며 오기비가 광서를 따라 호남으로 가도록 만든 다음 하건에게 몰래 오기비를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오기비는 이간을 붙이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는 무척 뛰어났다. 그는 말조변에 좋은 부하를 하건에게 보내 장계석의 말을 따른다면 두쪽 다 손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헌데 이수가 제대로 먹혀들었다. 하건은 오기위를 해치지 않고 되려 은전만냥을 노자로 쓰라며 쥐어보냈다. 이것은 오기위의 분투 역사에서 배워난 성과였다. 하지만 성과는 성과일 뿐 힘없는 상관을 업고서는 무엇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장계석에게 투항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다행히 장계석의 마음을 사게 됐다. 그 자리에서 군비 5만 원을 얻었고 사사를 사군으로 되돌려 군장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 대가로 공산군을 토벌하는 전쟁에 나서야 했다. 오기위는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가서야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 그 어떤 적과 맞서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적수는 요달리 완강할 뿐만 아니라 종잡을 수가 없었다. 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마음을 푹 놓고 있으면 또 갑자기 사방에서 들이닥쳐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그는 3차와 4차 포위 토벌에서 4면 4, 군이면 군이 공산군에게 동체로 섬멸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됐다. 지금 거느리고 온 59세도 한번 섬멸돼 다시 편성하느라 품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모른다. 홍군과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빠질지 모르는 함정을 앞둔 채 걷는 것과 같았다. 이번에도 서둘러 준위로 증문을 온 참이어서 반드시 신중해야 하였다. 우리 참모는 왕결일의 승용차를 타고 앞에 나가 시내를 한 바퀴 빙 돌고는 산에 올라가 시가지를 내려다본 뒤에 돌아왔다.
1: 보고드립니다. 준위 새 도시는 어디나 붉은기가 꽂혀있었고 예성은 총소리가 더한 것을 보아 공산군이 이미 준위를 점령한 것 같습니다.
0: 오기비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왕가래를 보며 웃었다.
1: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0: 왕가래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애 같았다.
1: 예성 쪽에 고지가 두 개 있습니다. 홍화강과 로아산이라고 하는데 당장 그곳을 점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싸우기가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건 내가 잘 안다니까? 홍문하고 싸울 때는 서두르는 건 금물이야.
0: 부드럽지만은 뼈 있는 말투였다.
1: 저도 홍군과 싸워보았습니다. 지난해 소국이 여길 지나간 적이 있지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 이번에는 홍군 주력 부대란 말일세.
0: 오기비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를 치더니 고개를 돌려온 낮이 깃덧붙였다.
1: 자네 홍군이 주은이에서 회의를 열었다는데 알고 있나? 모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일은 알고 있겠지?
0: 그야 물론 알지요.
1: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야. 설악 총지휘관은 이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설쳤다네.
0: 두 사람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눈치 빠른 이 참모가 일이 있다며 오기비를 불러내서

속삭였다. 왕가래를 말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장들이 그러는데 일 때는 지경이 안 좋아서 홍하강과 로아사를 점령하지 않고 있다가는 정작 홍군 오면은 위험할 거랍니다. 오기비는 한참 망설이다가

0: 공격하고 나머지 부대는 이 자리에 대기시켜놓겠네. 어떤가? 왕가래는 금세 얼굴이 활짝 개이하다. 하하, 역시 로힝께서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왕가래는 인사를 하고는 방을 나왔다. 하지만 푹신한 승용차 의자에 몸을 기대는 순간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설악이 재정 수입을 차단해 부려서 군비가 바닥난 것이다. 이번 걸음에 오기 위한 데서 돈을 빌리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다. 그런데 첫 번째 목표부터 뒤틀어질 뻔하다 보니 거기에만 정신이 팔다가 그만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는 다시 오기 위해 사령부로 차를 돌리었다. 에라, 지금쯤이나 생각할 때는 아니지. 그는 문어구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왕가래는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오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아, 또 무슨 일인가? 오기위는 놀란 눈으로 잔뜩 굳은 왕가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노형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지금 저희 부대는 양식을 마련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기위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입니다. 막다른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군비를 받는 대로 꼭 갚겠습니다. 그 궁색한 모양을 보니 오기비는 옛일이 떠올랐다. 그는 통쾌하게 소원을 저으며 말했다.
1: 좋네. 5,000원을 빌려줄 테니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게.
0: 오기비는 곧장 자금 담당을 불러 5,000원을 내놓았다. 왕가래는 싱글벙글해서 돈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차용정서를 서주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면서는 어쩐지 속이 알짝지근해났다. 오랫동안 지켜온 동지를 설악이 차지하지만 않았다면 이처럼 빌어먹는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터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울컥해났다. 이튿날 아침 오기비 부대는 홍화강과 루아산을 공격했다. 꼬박 6시간을 치열하게 싸웠는데 겨우 산허리까지 쳐들어갔을 뿐 더 공격할 수가 없었다. 오기비는 비행기 두 대를 불러 공격을 했지만은 홍하강과 로우아사를 지키는 홍군은 끔찍도 않아였다. 오기비는 당황해놨다. 오후 2시 오기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갑자기 리 참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사령관님, 야단했습니다. 다른 홍군 부대가 우리 오른쪽 뒤에 이르렀습니다.
1: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0: 홍군이 감원당과 남공산을 우회하여 들어왔습니다. 아랫사람 앞이라 애써 낯빛을 가다듬었지만은 오기비는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제게 그렇게 조심해라고 했는데 함정에 빠지다니. 마을 앞쪽에서는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1: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0: 오기비가 놀라서 물었다. 리 참모가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는데 다른 참모가 달려왔다.
1: 적들이 마을 북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0: 오기비는 대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납게 소리를 쳤다.
1: 어서 막으라고 해라.
0: 참모가 부랴부랴 뛰어나갔다. 오기비는 망원경을 들고 뜰로 나갔다. 리 참모와 호위병들이 우르르 뒤따라 나갔다. 그는 마을 남쪽에는 나직한 고지에 서서 망원경으로 전세를 살피기 시작했다. 포성은 갈수록 커지었다. 중장포 북쪽의 유리한 지형은 이미 홍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오기위가 겁낸 것은 오른쪽으로 애들어온 적이었다. 앞에서 오는 적은 싸우다 도망칠 수는 있지만 뒤에서 오는 적이 애워싼다면 도망칠 길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사령관의 낯빛이 흐려지자 리참모는 마몽경을 쥔 손마저 떨었다.
1: 빨리 결단을 내려 해. 빨리.

0: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 후퇴를 해야 했다. 1분이라도 빨리 물러나면 그만큼 안전하고 1분이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위험하였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나중에 상급의 명분을 대기 위해서라도 당장 후퇴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남의 입에서 나와야 체면도 서고 뒤탈도 없을 터였다. 하지만 이 말을 누가 해줄 것인가? 참모장이나 부사령이 해주면 좋으련만은 누구도 오지 않았다. 곁에는 참모 두 사람과 호위병 수십 명밖에 없었다. 다른 측들은 모두 귀양에 남았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느릿느릿 말했다. 다들 밖에지. 지금 공산군 주력부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주후는 종대는 너무 멀리 있어. 우리 94도 모레쯤에야 올 수가 있네. 게다가 적은 우리 뒤쪽을 에워싸고 조여오고 있다고. 어쩌면 좋겠나. 자네들 말해보게. 오기민은 리참호한테서 눈길을 대지 않았다. 사령관님, 이 싸움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오기위를 보조해온 니 참모인이 옷사람의 속내를 이쯤이야 컸더니 짐작하고도 남았다.
1: 좋아. 자네 건의를 접수하기로 하지. 그렇게 하세요.
0: 오기위는 니 참모에게 퇴각 명령을 써서 곧장 부대에 알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돌아봐 사령부에 있는 짐을 챙기었다. 그는 서둘러 떠나려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주화기를 들고 설악한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설악은 불리하다면 조금 물러설 수는 있지만 절대 오강 남쪽 기슭으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오기비는 고분고분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지였다.
2: 어서 가시죠, 사령관님. 귀양하는 사람들이 우리 처지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0: 우리 참모는 오기위의 팔을 잡아 끌고 재빨리 승용차에 올랐다. 승용차는 오강 나루토 쪽으로 내달리었다. 오기위 부대가 오강 나루토에서 시오리 떨어진 도파수에 이르러 보니 취사도구를 맨 병사들과 후퇴하는 부대가 뒤엉켜 엉망이었다. 갑자기 뒷좌촌 홍군에 쏘아대는 총소리가 들리자 부대는 순식간에 끓는 기름에 물이라도 끼얹는 듯 발끈 뒤집히고 말았다. 서로 먼저 도망을 치려고 밀고 밟아서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오기위가 탄 승용차도 하필이면 이때 시동이 꺼져버리고 말았다. 오기위는 차에서 내려 호위병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병사들 속을 비집고 나아가 도망치었다. 호위병 수십 명이 도망가면서 욕을 퍼부었다.
1: 비켜 비켜! 어서 비키지 못해! 사령관이 보이지 않아!
0: 하지만 아무 쓸모도 없었다. 다들 살고 싶어 공지 빠지게 도망가는 반에 사령관이 누군지 알아볼 정신이 없었다. 덩치가 크고 튼튼한 오기위도 맥이 빠지고 말았다. 자꾸만 강서 소베트 구역에서 59사가 섬멸되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새파란 홍군 전사 몇이 웩웩 소리를 지르며 뒤를 쫓아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포로가 될 뻔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었다. 다행히 힘이 장사 같은 호위병이 있어서 그를 끼고 내달리었다. 일행은 겨우 늦지 않게 오강 나루토에 이르렀다. 강에는 오기비 부대가 건너오며 놓은 긴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만 건너면 더는 위험하지 않았다. 금방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목적도 이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안전한 곳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다리를 눈앞에 두고 오기위는 그만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었다. 호위병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쩌면 좋을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리참모가 다가가서 물었다.
2: 사령관님, 왜 거기 그러고 계십니까?
1: 아이쿠, 나 그냥

0: 여기에서 그냥 죽겠네. 죽어.
1: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었다. 조금 전에 설악이 분명히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앞장서서 강을 건너다니. 장군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리참모가 금사의 역무를 알아차리고 호위병들을 다그치었다. 이놈들아, 그새 어리 빠져 뭘 하는 거야? 어서 사령관님을 부축해 강을 건너지 않고, 응? 그러자 덩치가 큰 산의 둘이 양쪽에서 오기위의 팔을 잡고 부교에 올랐다. 오기위는 싫은 듯이 잠시 버티다가 고분고분 오강 남쪽 기슭으로 건너갔다. 남쪽 기슭은 가파른 산비탈이었다. 오기위 일행이 산 허리에 올라 금방 숨을 돌리려고 앉았는데 강 건너에서 종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었다. 홍군이 벌써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는 총을 쏘며 구함을 지르고 있었다. 산 아래 나루토에는 배전병들이 벌떼처럼 다리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진도되는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뒤죽박죽이었다. 이때 다리를 지키던 군관이 허겁지겁 달려와 헐떡거리며 물었다. 사령관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뭘 어쩌면 좋단 말인가? 다리 말입니다. 다리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기위가 버럭 화를 냈다. 멍청한 자식,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그래, 우리가 몽땅 포로가 되어 속이 시원하겠느냐? 얼마 뒤 강에서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소리가 울리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다리가 끊기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니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십니까?
1: 네, 오늘은 단연간 안도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사업하면서 문학창작을 해오신 리화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리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리화 시인은 예, 필명은 유정. 예, 그리고 용정시에서 출생했고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안도현 아동문학학회 회장도 역임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도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퇴직했습니다. 연변문학, 연변일보, 문화시대, 아동문학, 그 다음에 중국조선족소년보, 소년아동 이런 예, 문학 잡지에 작품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아동문학 작품 창작 및 연구회에서의 동시 우수상을 받았고 제4회 중국조선족 효사랑 글짓기 시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조선말사랑 시랑송 대회에서 또 랑송에서의 대상도 탔고 그 다음에 시인들의 문학탐방에 그 천년의 전통 그 뿌리를 만나보다라는 이런 그 모임에서 또 창작시 우수상 그리고 제5회 6.1 아동문학작품 동시 최우수상 예, 이런 걸 수상했습니다.
0: 예. 예, 그렇다면 리화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은 예,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이 뭐냐고요? 저한테 문학은요 사라지지 않을 단 한 줄을 남기는 일이에요. 아이가 처음 성편을 빗다가 손이 오므라드는 걸 보고 큰 언니가 말합니다. 고사리 손은 이제 막 피려는 손이란다. 그 한마디에 아이가 숨을 죽이고 자기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보는 거. 그냥 스쳐 지날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저는 거기에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한 줄이 숨어 있다고 믿어요. 동시를 쓰면서 제가 늘 마음에 품는 건 그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한테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말이에요. 기와집 처마 밑에서 빗방울이 100년 만에 떨어지는 이야기. 가야금 줄에서 장백산 눈 녹는 소리를 듣는 마음. 그런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시라는 그릇에 조용히 담아두는 일. 그게 시인이 몫이라고 생각해. 원로시인 한 분이 계셨어요. 말없이 보여주셨던 분인데 넘어져도 다시 붓을 든다는 것. 그게 작가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 그 말씀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어요. 또 하나 신기한 건 지나간 것만 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시는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석유를 딱 갈랐는데 붉은 알들이 서로 볼을 맞대고 앉아있는 거기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 빚어가는 둥근 꿈을 보는 것. 짝꿍이랑 도시락을 바꿔 먹으면서 서로의 맛이 되어간 그 작은 순간. 거기에 이미 사회좋게 사는 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시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지나간 것과 지금 빛나는 것 사이를 그리며 사라지지 않을 단 한 줄을 찾아내는 정성이에요. 고사리 손이 활짝 펴지듯 우리 아이들의 꿈도 그렇게 펴질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오늘도 그 한 줄을 찾아 뛰고 있어요.
0: 네, 그럼 이제부터 리화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백년 기와집입니다.
2: 백년 기와집 리화. 오래된 기와집 처마 끝에 빗방울이 매달려 반짝인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저 빗방울이 땅에 닿기까지 100년이 걸린단다. 나는 얼른 처마 밑으로 달려가 입을 벌리고 선다. 100년이 걸린다는 그 이야기 한 방울에 혀끝에 톡. 할머니, 옛날엔 빗물 맛이구나.
1: 예. 이 시인이 할머니 옛 이야기로부터 백년 가옥을 이끌어냈는데 백년 가옥에서도 그 처마에서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빗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기까지 백년이 걸렸다는 할머니 말씀이 더욱 환상적이고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작중 주인공은 그 빗물을 혀끝에 톡 맛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빗물 마신 것입니다.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냥 세월에 부대끼고 시간에 쫓기면서 이젠 무색해지고 무맛인 그런 아예 찝찝하고 담담한 그 맛. 신은 여기서 애통도 하지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가슴 두드리며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담담히 빗물로 백년의 가옥의 역사를 개관하고 할머니 이야기로 천년의 풍운을 가름합니다. 때론 이 무언의 유언보다 더욱 힘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밭 초가집과 가야금입니다.

눈밭 초가집과 가야금 리화. 겨울 초가집 창밖엔 눈이 내리고 안에서는 가야금 소리 가늘게 떨려온다. 할머니 손끝 내 손끝에 포개질 때 손끝이 저릿저릿 개구리처럼 폴짝 뛴다. 할머니가 가만히 말씀하신다. 이 줄은 장백산 눈 녹는 소리란다. 나는 나머지 줄을 혼자서 상상해본다. 이건 도만강 얼음 및 물소리, 이건 너와 나 마음에 흐르는 봄. 내 손끝에서 강이 몰래 녹기 시작한다. 가만히 고개 들어 할머니 보니 눈가에 장백산

0: 예, 지금의 눈 오는 날 겨울 초가집 안에서 가야금 튕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떨립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할머니 손끝을 내 손 안에 넣어봅니다. 그런데 나의 손끝이 짜릿짜릿 저려옵니다. 찰나 할머니가 가야금 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줄은 장백산 눈 녹는 소리란다. 씨가 불시로에 비약을 일으켜서 초가집 안의 가야금 줄에서부터 장백산 눈 녹는 소리, 즉 백년의 눈비와 광풍의 세월이 지금 녹아버리고 있다는 상징이죠. 그로부터 나는 이 나절로 다음 줄, 그 다음 줄에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어느 줄은 두만강 얼음 및 물소리, 어느 줄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봄, 그리고 나의 손끝에서 강이 몰래 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봄에 대한 환희이죠. 시는 마지막에 다시 할머니한테로 다가옵니다. 가만히 고개들을 바라보니 할머니 눈가에 장백산 눈꽃이 피었다 라고 합니다. 할머니 눈가에도 환희 이슬이랄까 안도의 이슬이랄까. 시는 이렇게 장장 백년의 역사를 가야금 12줄에 압축하여 지나온 파란만한 세월을 거쳐 종려는 아나운 저 크나큰 봄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리화 시인의 시적 그 개괄이 쓱 잘 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있는 제목이 짝꿍입니다.
2: 짝꿍 리화. 내 도시락은 김밥, 짝꿍 도시락은 만두, 할머니가 싸준 고향 햇살 담은 맛, 나는 내 만두가, 너는 내 김밥이 자꾸 눈에 밟혀서 몰래 하나씩 박포 먹는다. 짝꿍이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만두 하나를 더 내 도시락 위에 살그머니 올려놓는다. 내 김밥 위에 붙은 참깨 하나에 나는 그걸 떼어 짝꿍 만두 위에 살짝 얹어준다. 다시 도시락을 열 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맛이 되어 있다.

이 동시는 이 두 민족 어린이들이 단란히 앉아 정식 도시락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 형제 민족 어린이들이 그 우애와 단결된 모습을 잘 구체화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김밥을 내 조선족의 민속 음식이죠. 그 다음에 짝꿍은 지금 물만두 한족이 또 전통 음식이죠. 둘은 서로의 내 밥 그릇 걸 상대한테 권하면서 정을 나눕니다. 예문에 오래 산 분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선족은 이렇게 저렇게 한족 친구 한두 사람씩 있고 한족 분들 역시 조선족 친구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짝꿍이 될 수 있죠. 더욱 우습고 재미있는 풍경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게장집에 가면 게장을 자시는 분들 가운데 한족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른 날 또 아침 시장에 나가볼까요? 찰떡하게 줄을 서서 찰떡을 사는데 3분의 2는 한족 분들이, 냉면부에도 가면 냉면을 사먹는 한족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한족 인구가 더 많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전에 조선족 음식의 맛을 들였고 조선족 민속과 풍속에 저도 몰래 젖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족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선족 집에서 설날에 물만두를 안 먹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선족 분들이 한족들이 그 요리를 안 짜시는 분이 기본상 없습니다. 이렇게 민족은 서로 융합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리해하면서 이 나라를 꾸려가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면에서 리화신이 짝꿍이라는 동시는 민족 단계를 선양하는 사생활 무시 다분한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아빠 손잡고 플랫폼에 서니 하얀 열차가 바람을 안고 다가온다. 자리에 앉으니 귓가가 살짝 먹먹해지고 두만강이 창밖으로 반짝 스쳐간다. 눈 깜짝할 사이 들판은 초록빛으로 달려오고 먼 산은 천천히 뒷걸음친다. 아빠는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주고 엄마 눈웃음에서는 봄 내음이 스쳐온다. 아직 도 타고 싶은데 벌써 도착이다. 주머니를 만져본다. 엄마, 아빠, 내 것. 손끝에 닿는 반듯한 표. 겨우내 봄처럼 따뜻하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내 두 볼을 먼저 내린다. 나는 신이 나서 그 바람을 따라 뛰어내린다.
1: 네, 이 동생은 한 가정 새 식소리 연길역에서 차에 앉아 지금 봄을 향해서 달리다 어느 역에서 내리는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목적지역을 밝히지 않은 거니 아마도 미래를 향하고 봄이라는 역에 내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 동시에서는 이 봄의 특징을 처처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차가 떠난 다음에 차창으로 보이는 들판은 초록빛으로 달려오고 라는 묘사라든가 엄마는 웃음에서는 봄내음이 스쳐온다 라든가 차에서 내릴 때 문이 열리자 바람이 내 두 볼을 먼저 내린다. 여기서 이 바람은 봄바람이겠죠. 한마디로 희망찬 봄 속을 여행하는 봄 맞은 한 가정의 희열과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전반시가 정서적이고 율동적이고 마음이 차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그 약동적인 분위기로 차올랐습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큰애입니다.
0: 그네, 리화. 다도 아침 할머니 그네 곁에 서서 밧줄을 한참 만지신다. 나는 그네에 앉아 할머니 웃으시며 내 등을 살짝 밀어준다. 높이 오르면 세상은 작아지고 내려오면 할머니 주름이 보인다. 하늘 가까이 오르면 구름이 내 볼에 스치고 내려올 때마다 따뜻한 손길이 나를 다시 민다. 바람이 내 치마 속으로 부풀어 오른다. 나는 두 다리를 쭉 뻗어 하늘을 한번 잔다. 해질녘 할머니와 나 집으로 돌아가고 빈 그네만 말 한쪽에 남아 단옷바람에 실려 조용히 흔들린다.

0: 예, 이 동생이 할머니와 손녀가 단오날 그네 뛰는 장면을 자상히 묘사했는데 전반시가 단오날처럼 포근하고 잔잔한 그 사랑의 물결이 파문처럼 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네 아래에서 내가 내려올 때마다 살짝살짝 그네를 밀어주고 나는 신나게 그네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과 스킨십하고 내려오면서 또 할머니 또 손길을 다시다시 느끼죠. 바람도 예 가만있지 않고 치마 속으로 시원히 불어들고 나는 더욱 신나서 예 하늘을 또 한번 걷어 찹니다. 그렇게 해질녘까지 놀다가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네 터인 빈 그네만 남아 단오바람에 실려 우리들이 놀다 간 자리에서 여흥이 취해서 그냥 설레입니다. 할머니도 이젠 주름 많은 노년이 사람이고 나도 너무 어려 애된 시절인데 이런 부드럽고 잔잔한 표현 행식은 이 시에 참 알맞은 표현 행식이라 생각됩니다. 잘 읽은 좋은 동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성류입니다.
2: 성류, 리화. 성류를 반으로 갈랐다. 딱 속살이 환하게 드러난다. 붉은 날들이 서로 보를

맞대고 작은 숨을 나누며 앉아있다. 홀로 도는 맥박은 없다. 나는 알 하나를 입술에 살짝 얹고 눈을 감는다. 톡! 이 작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심장이 뛸까.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서로를 붉게 물들이는 걸 보면 아마 100가지 봄이 여문 듯하다. 그 온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빚어가는 둥글게 익어가는 작은 꿈들.

예, 이 동생이 붉은 알들을 한 집안에 가득 모여놓고 서로를 붉게 물드는 장면을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걸 또 100가지 봄이 여문다고 표현한 것이 참 이쁘고 벅찬.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그 작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심장이 뛸까 라고 약동하는 숨결을 퍼뜨립니다. 한 개의 작은 성냥을 이렇게 벅차게 묘사하고 형상화한다는 게 쉽지 않죠. 리아신이 자체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런 시를 읽으면서 새빨갛게 똘똘 뭉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안아주고 화목하게 보내야 함을 깊이 느낄 겁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할머니 손입니다.
1: 할머니 손.

미화. 못에서 들펀쩍 들던 손, 내 머리카락을 살살 씻기던 손, 찹쌀 반죽에 살짝 찍어보니 내 손보다 조그맣다. 얼른 내 손을 뒤집어 할머니 손등을 포갠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 쏙 숨는다. 할머니가 소리 없이 웃으신다. 나는 더욱 꼭 쥔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서 조그만 새처럼 숨을 쉰다.

0: 예, 이 동생은 한마디로 할머니 사랑의 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고생을 다 하신 할머니 손은 어느새 졸아들어 내 손보다 더 작습니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 쏙 들어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계속해서 살아서 숨쉬고 그 손길 안의 사랑은 새처럼 숨을 쉽니다. 언젠가는 무쇠에서 또 번쩍 들던 그렇게 힘있던 손이고 내 머리카락을 살살 씻겨주던 그런 사랑의 손인데 이제 늙어서 내 손보다 작은 손이 돼서 내 손 안에 쏙 들어오는 가냘픈 손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쏟는 사랑은 계속 생생히 살아있어서 숨쉽니다. 할머니 손과 나의 손이 대비와 접촉을 통해서 낙지 않고 식지 않는 할머니 사랑을 아주 형상적으로 잘 그려낸 동시입니다.
1: 예. 예,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돌실입니다.
2: 첫돌실 미화. 배짝 속 첫돌실 손목에 둘러보아도 아직 맞는다. 나는 그 실을 살살 풀어 어머니 약지에 감아드린다.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감아드린다. 엄마, 다 감았으니까 이제 안 보이면 이 실 잡으세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내 손등을 토닥이신다. 실이 살짝 당겨진다. 내 심장도 살짝 당겨진다.
0: 예, 이 실은 참 아름답고 애틋하게 쓰여졌어. 너무 아프고 예쁜 동시입니다. 이 시에서의 첫돌실은 민족 정통 풍습으로 아이 첫돌이 장수를 빚는 의미로 실을 감아주는 관습에서 온 그런 소재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손목에 맞던 실이 나중에는 아이가 어머니 약지에 감아줍니다.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역전됐습니다. 아이이던 아이가 자라서 점점 늙어간 엄마한테 다시 젖돌에 받은 실을 풀어서 어머니한테 감아줍니다. 그리고 이 실 잡으세요라고 하며 점점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머니를 위해 아이가 이끌어주겠다는 다정한 다짐이죠. 이때 엄마는 말없이 나를 토닥입니다. 그리고 당겨지는 실을 말보다 더 큰 사랑과 연결감을 찾고 있죠. 그리고 그 연결에 의해 서로의 심장까지 당겨오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이 실은 혀를 넘어 사랑의 대가품, 기억의 체온, 육체적, 정서적 끈이라는 이런 주제를 섬세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실타래는 손끝으로 잡는 물리적인 끈이지만 이 시에서는 그 끈이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 엄마가 당기는 건 이젠 그저 한낱 실이 아니라 내 심장이죠. 너무나 훌륭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시라 해도 아주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예,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고사리 손입니다.
2: 고사리 손 리화. 흰 쌀가루 날리며

큰언니가 성편을 빚는다. 나도 따라 조그만 손 내민다. 이상하다. 언니 손에선 궁중의 꽃이 피는데 내 손은 고사리처럼 부끄러워 오므라든다. 큰언니가 내 손을 펴주며 말한다. 얘야, 고사리 손은 이제 막 피려는 손이란다. 숨을 죽이고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므라들었던 손이 연한 꽃잎처럼 살며시 열리고 거기 작은 성편 하나 숨 쉬며 놓인다.

0: 지금 성터널 예, 만들다 성터널 잘 만드는 그 큰 언니 앞에서 예, 내 손은 고사리 손처럼 부끄럽게 오므라던데. 그래서 언니가 야야 고사리 손은 이제 막 비려는 손이란다 라고 나를 고음해주면서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줍니다. 여기서 나도 지금 아입니다. 이게 동시기 때문에. 그러자 진짜 신기하게도 오므라들었던 나의 손이 꽃잎처럼 살며시 열리고 거기 작은 송편 하나 숨쉬고 놓인다고 합니다. 아주 예, 부드럽고 언니 사랑이 가득 묻어난 촉감이 돋는 좋은 동시입니다. 손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손이 꽃으로 핀다거나 예, 이렇게 형상화한 것은 예, 그리고 송편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숨쉰다고 한 거나 예, 참 배연한 표현입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리와 시인의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시작품들을 감상해보고 또 시 해설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 연선의 특색 쉼터들은 양질의 봉사로 인기를 모으고 지역 특색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변경 교통 통로가 문화관광 풍경회랑 구민경제회랑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1: 올해 7월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의 출발 도착 여객 수는 연 23만 300명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 연결시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에 내려가 정책을 선전 강행하고 민정을 수렴하며 민생 걱정을 해소해 실천 담당으로 여러 민족 대중을 잇는 소통의 가교를 구축하고 민족 단결의 토대를 꾸준히 다지고 있습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 연선의 자가 운전 관광 열기가 뜨겁습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 연선의 특색 쉼터들은 변경 풍광, 민족 풍정과 따뜻한 봉사를 바탕으로 전액이 연동하는 문화관광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각지 쉼터는 량질의 봉사로 인기를 모으고 지역 특색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변경 교통 통로가 문화관광 풍경회랑, 부민경제회랑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에 들어서면 푸른 산이 이어져 손님을 맞이합니다. 화룡시 숭선진이

0: 위치한 구남산 관광쉼터는 주변의 자연 풍광과 어우러져 산소화를 방불케 합니다. 이 쉼터는 부지 면적이 약 2만 9천 평방미터이고 주차자리 136개를 갖췄으며 식당, 객실, 충전소, 주유소 등 시설을 갖췄습니다. 삼삼을 국도를 따라 여행하는 자가운전 관광객들은 이곳에 차를 세우고 풍경을 감상하거나 숲속에서 야영을 즐깁니다. 자가운전 관광객 석계분입니다. 이 쉼터는 무료 온수 제공 등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화장실도 아주 깨끗합니다. 대청도 시원하고 관광객들이 들어가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해줍니다. 종업원들도 아주 상냥합니다. 나흘간 머물렀는데 정말 편안했습니다. 올 여름철 구남산 쉼터는 관광객 누계로 연 7천 명 접대했습니다. 매일 밤 이곳에 머무르는 차가 7, 80대에 이르는데 북경, 상해, 광주, 서안, 성도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길림성 연변 관광대통로 투자개발위원회사 투자부 사업일꾼 리지소입니다. 현재 우리 쉼터는 화장실 구역을 24시간 개방해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에는 샤워 봉사를 제공해 관광객들이 씻고 시원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현재 쉼터에는 캠핑카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의 각 주차 구역마다 급수, 충전 설비를 갖춰 캠핑카 관광객들이 전기와 물을 써서 요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중국 북쪽 변경도로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331 국도의 연변 구간은 주변 경치의 독특한 매력으로 전국 각지의 자가운전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룡정 삼합동상구에 위치한 고모커피 쉼터입니다. 여러 그루의 백년된 휴양목이 변경 일선에 자리 잡았고 사계절 변경 풍경이 뛰어나 점점 많은 관광객들이 인증사진을 찍으러 찾아옵니다. 국문의 위엄과 자연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운치를 더하면서 연변 변경 관광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331 국도가 지나가는 고모커피 쉼터는 부지 면적이 6천여 평방미터이며 11그루의 백년 휴양목을 둘러싸고 정성껏 조성됐습니다. 룡정 삼합 고모커피 쉼터 책임자 당철무입니다. 방학 기간이라 청소년 방문객도 늘어서 2층에 독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소학생 여름방학 단체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커피숍에서 장소와 음료를 제공했고 활동 마지막에는 커피 찌꺼기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도문 구간 1301km 지점에는 백년 불악 관광 쉼터가 있습니다. 이 쉼터는 주유, 충전, 식사, 음료 보급, 관광 안내, 응급 구조를 한 곳에 집약하고 있습니다. 풍경군은 조선족 민속 체험을 특색으로 하는데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공연팀이 전통 민속 무용을 공연해 변경 민족 풍정을 보여줍니다. 마을에서는 관광객 흐름에 의탁해 조선족 옛 주택을 특색 민박으로 꾸민 동시에 과일 냄새 재배, 막걸리 심층 가공 대상을 발전시켜 관광 숙박, 특색 재배 양식, 제품 가공을 아우르는 완장한 문화 관광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강소 관광객 모혜민입니다. 일부러 도문 백년 부락을 찾아와 변경 조선족 민속 문화를 체험했는데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100년 된 옛집과 옛 물건들이 그 시대의 느낌을 물씬 풍겨 몰입식으로 민족 풍경을 느꼈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소수민족 특유의 문화 매력도 느껴서 이번 관광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331 국도 길림 구간에는 주제 쉼터 8곳과 수십 곳의 소규모 관광 명소가 건설돼 전혀 봉사 체계가 날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중 연변 구간은 구남산, 백년불악, 삼합고목커피, 백금회룡만, 훈춘 고나천망대 등 특색 쉼터들에 의탁해 경계비, 국문, 민속촌과 자연산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빈틈없이 이었습니다. 331 국도 연변 구간 봉사부대 시설이 계속 완성되면서 연선 자가운전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 주변 변경마을의 민박 음식, 특색 농산물 판매, 향촌 관광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특색 쉼터는 관광객을 유치해 소비를 촉진하고 향촌을 흥성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331 국도 연선 특색 쉼터의 기능과 경영 모식을 계속 최적화하고 봉사 수준을 1층 높이며 문화관광 체험 전경을 풍부해 연변 변경 문화관광 명함을 계속 빛내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변경 관광 풍경선을 전력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1: 올해 7월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여름철 수송 성수기를 다잡고 수송력 투입, 료객 대원 확충.

운행 봉사 보장 등 재반 업무를 전력 추진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의 루계 운수 리착륙은 1599편, 출발 도착 여객수는 연 23만 300명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중점 도시 로선을 증가했고 국제 로선은 한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했는 바 서울, 인천, 부산, 청주 등 국제 로선을 신설 증가해 여러 지점을 피복하는 국내외 항로망을 구축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항로 개발판공실 사업률군 부인거리입니다. 올해 7월 연길공항 출발 도착 여객 수는 연 23만 300명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여객 비중은 44.8%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대한국 여객 수는 동북 지역 1위입니다. 연길공항에서는 조시 문화 및 관광 부문과 연계해 항로 배치를 관광객 연변 유치 전반 업무에 연결시켰습니다. 민속관광, 변경관광 흐름 추세와 결합해 추가 운행 방향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여름철 항공편 내용을 풍부히 했습니다. 부인거리입니다. 항공관광연맹 송원 담임이 중점 여행사를 방문해 단체 관광객 수요를 파악하고 상시 소통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항공사와 동태적으로 협조해 운행 횟수를 조정하고 전용 항공 관광 상품을 내와 여러 경로로 여객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압력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운행 보장 면에서 연결공항에서는 안전검사 등 핵심 고리의 교차 지원을 실시해 보장 능력이 여객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적응되도록 했습니다. 출입경 통로 확충과 연합검사 설비 승격을 1층 추진하고 운수, 안전검사 여러 부문 연동기제를 구축했으며 계류상 작업, 수화물 운송 전 과정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온 날씨 순환 근무와 더위 예방 보장을 실시해 여름철 운수 전반 운행이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 그날의 연결신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하는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주제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주제 활동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전시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에 내려가 정책을 선전강행하고 민정을 수렴하며 민생 걱정을 해소해 실천 담당으로 여러 민족 대중을 잇는 소통의 가교를 구축하고 민족 단결의 토대를 꾸준히 다지고 있습니다. 연결시 주 목재 주거단지 건물 외벽 보수와 보온판 부착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주거단지의 벽면 탈락, 지붕 누수 등 문제는 한때 주민들을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인대 대표가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여러 측과 조율을 해 주거단지를 로후 주거단지 개조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 우환을 없애고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줬습니다. 연결시 주 목재 주거단지 주민 장미입니다.
2: 예전에 우리 주거단지의 벽면이 심하게 떨어져 나갔고 장마철이면 지붕에서 물이 샜습니다. 인대 대표가 우리 주거단지를 로후 주거단지 개조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사팀이 와서 외벽을 보강하고 옥상 방수 공사도 새로 진행해서 큰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건공가도 당사위원회 서기인 김영미입니다. 인대대표의 집에 위탁해 관할구역 각급 인대대표들이 사회구역 일선에 심입하도록 했습니다. 루게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특별선전강연을 11차례 진행해 여러 민족 대중 연 600여 명이 참여했고 11명의 대표가 적극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선전강연 성과를 실속에는 민생성과로 전화해 23건의 민생실사를 처리했습니다. 민생의 고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대 대표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명사회구역 석양홍 로인 아파트는 한때 도로가 파손돼 부근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인대 대표는 전반 상황을 파악한 뒤 관련 직능 부문과 적극 연계 로인 아파트 기초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남쪽 도로를 새로 보수하고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급수, 오수 처리 도감망도 함께 부설했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준공돼 주민들의 통행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연결시 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북산가도 당사위원회 서기인 허연입니다. 연결시 인대 대표로서 저는 관할구역에 깊이 들어가 민생과 지리 난제를 발견하고 여러 방면의 지원을 협조해 대중이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일을 전력으로 해결함으로써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전시 각급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촌, 사회구역 격자에 내려가 여러 민족 대중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상시적으로 민족단결정책 선전강연, 민족 방문, 모순 분쟁 조정, 민생 실사 처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까지 278명의 인대 대표가 기층에 내려가 루게로

0: 대중을 위해 민생실사 329건을 처리했습니다. 연결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황금합니다. 우리는 인대 대표의 집을 충분히 활용해 상시적으로 대표 직무 수행 기층행을 이어가고 민생에 혜택을 주는 실제적인 일을 잘하겠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돕고 함께 건설하면 우리는 좋은 국면을 꾸준히 다져나가 전시 고품질 발전에 단결 분진의 인대 힘을 응집시키겠습니다.
1: 얼마 전 왕청의 폭우가 내려 홍수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발생 후 사회 각계에서 잇따라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터전을 건설하는 따뜻한 힘이 왕청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8월 3일 애심물자를 가득 실은 운송차들이 왕청에 도착했습니다. 안화과학기술발전복경주식위안회사 적봉유봉로공정관리위안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물자를 마련해 광천수 4천 상자, 입쌀 5톤과 대형 작업설비 2대를 전달한 것입니다. 안화과학기술발전복경주식위안회사 동북지역경리 조정입니다. 우리는 인력과 물자를 조직하고 1년의 물자를 기부해 재해지역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봉 유봉로 공정관리위안회사 집행총감독 왕공양입니다. 한 곳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 곳에서 돕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입니다. 홍수는 무정하지만 세상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왕청현 정부에서 주민들을 조직해 조속히 생활터전 복구를 마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8월 4일 연변 안위상회에서는 애심물자 기부 활동을 전개해 입쌀 3,000kg, 밀가루 1,000kg, 콩기름 450kg, 속성국수 120상자, 광천수 16,000병, 수건 300장을 기부했는데 총가치는 57,000여원입니다. 현재 모든 물자는 왕청현 춘향진 정부에 인계돼 재해지역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보장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현재 왕청현 각종 복구 작업이 질서정연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의 애심 역량이 점점 모여들어 왕청의 재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길림성공안청 삼림공안국 도나삼림공안분국 단봉삼림파출소에서는 반사기 중심에서 보낸 긴급 고위험 경보를 접수했습니다. 관할구역에 한 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있으며 곧 환치를 할 상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출소 민경은 분초를 다퉈 주민 집으로 달려가 환치를 막음으로써 해당 주민의 16만 원 예금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사건 당일 단봉 삼림 파출소에서는 반사기 중심의 경보 단서를 접수했습니다. 관할구역 주민 한 여사가 모 영상 플랫폼 고객 봉사 중심을 사칭한 사기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의 계정에 자동 출금 봉사가 개통돼 계속 요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속이며 구독 취소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노인이 환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길림성공안청 삼림공안국 도나삼림공안분국 단봉삼림파출소 민경 류준정입니다. 우리는 즉시 반사기 신속처리 절차를 가동하고 노인의 집 주소를 확인한 뒤 현장으로 달려가 노인을 만류했습니다. 당직 민경은 서둘러 차를 몰고 노인의 집으로 향하며 여러 차례 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해당 주민이 언제든 환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민경은 과감히 차에서 내려 전속력으로 주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경이 집에 들어갔을 때 로인은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민경은 서둘러 로인의 통화를 저지시키고 진행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환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민경은 즉시 로인과 함께 은행 지점으로 가 해당 은행 카드를 동결시켰습니다.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을 떠올리며 한 여사는 아직도 아찔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출동한 민경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그는 단봉 삼림 파출소를 찾아가 두 명의 민경에게 감사기를 전달했습니다. 주민 한 여사입니다. 당시 제가 정말 어리석었었습니다. 사기꾼한테 정보를 다 알려주고 심지어 얼굴 인식이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이두민경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단을 뛰어올라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길림성공안청 삼림공안국 도나삼림공안분국 단봉삼림파출소 민경 류준정입니다.

0: 모르는 전화가 와서 문자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기업 안전구좌로 환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모두 전신사기의 수법입니다.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조작하지 말고 즉시 96110 반사기 직결 전화에 연락하거나 관할 파출소에 가서 직접 확인하길 바랍니다.
1: 용감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러 항공사에서 8월 5일부터 발권되는 국내 항로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또다시 인하됐습니다. 조정 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km 초과 로선은 성인 승객 1인당 70원, 800km 이하 로선은 성인 승객 1인당 40원을 받습니다. 이는 조정 전보다 각기 30원, 10원 낮아진 것이고 올해 6월 후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국내 항로 유류 할증료 인하입니다.
0: 일전 2026년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역 계열활동 및 안도현 피클볼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31개 대표팀의 182명의 선수가 출전해 532차례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최종 소구대몽 대표팀이 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연결시 빗물오수분류 관련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과 도로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공항국 교통관리대대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공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관제 조치를 취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검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연변 인삼산업의 도약과 교통운수 분야 농촌도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내용, 국민건강 15계획에 이어 리상과 신념은 공산당원의 정신적 칼슘 등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초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귀중한 물산이며 생태 보물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산업 기준이 부족하고 품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등 문제로 연면에 량지할 인삼 자원이 산업 우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발전 곤경에 처했습니다. 연면주 검사검측중심에서는 국가인삼로경제품 품질검사검측중심, 국가생물농약제품품질검사검측중심, 국가식용균검사검측중심 3개 국자호 플랫폼을 바탕으로 20여 년의 실천에 비추어 기준인솔로 토대를 다지고 과학연구로 난제를 해결하며 전반 국면을 활성화해 인삼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 전환 승격을 힘써 추동한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품질평가 기준은 산업 고품질 발전의 생명선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인삼은 경험에 의해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변주 검사검축중심 부주임 모륜봉은 연변 인삼산업 발전의 절약을 견정했습니다. 표준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해 인삼산업 규범화 발전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현재까지 연변주 검사검축중심은 44건 국가표준의 제정 및 수정을 주도했는데 그중 야생산삼, 홍삼, 생건삼 등 인삼 관련 기준이 33건으로 재배, 관리보호, 원료평가, 가공생산, 등급구분, 시장유통, 품질, 감독관리를 아우르는 전체 사슬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중에는 야생, 산삼, 인공번식, 보호육성 조작 규정 등 국내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기준도 들어있습니다. 1년에 대표적인 국가표준이 착취되고 실시되면서 인삼업종의 발전 구도를 완전히 재정립했습니다. 무림봉은 GB-T18765 야생산삼 평가 및 품질 등급 분류 등 중요한 기준 실행을 표징으로 특등, 1등, 2등 야생산삼의 명확한 등급 구분과 평가 요구가 생기고 업종 감독 관리에 중요한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함으로써 접합삼, 공예삼 등 현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인삼의 계량화 등급 확정, 품질에 따른 가격 확정, 참고 근거 보유 등을 실현해 장백산 인삼의 정통 가치가 시장과 소비자들로부터 폭넓게 인정을 받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은 연변 인삼산업 표준화 발전의 리정표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에 해당 중심은 국가표준 가운데 야생산삼의 정의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통해 인공재배 인삼씨를 숲에 뿌려 자라난 리마삼을 정식으로 산삼보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변경은 리마삼 산업의 규모화 발전 공간을 열어주었으며 산삼재배업을 향한 사회자본의 대규모 루입을 직접적으로 견인해 새로운 산업의 경주로가 마련됐습니다. 표준화 시스템 구축 면에서의 두드러진 기회에 힘입어 연면주 검사검측중심은 선후에 중국 표준혁신공헌상, 길림성 표준혁신공헌상 등 중요한 영예를 따냈습니다. 올해 4월 15일 전국 농약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소집한 국가표준현장심사회의가 산동성 청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연면주 검사검축중심의 제1초안 작성 단위로서 주도한 바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 원료약과 바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 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전문가조의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바에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는 식물뿌리 선충 등 토양 전염병을 예방 치료하는 중요한 생물 농약입니다. 장기간 통일된 국가표준의 결핍으로 산업 발전, 시장 응용 및 품질 감독 관리에서 권위적인 기술적 의거가 부족해 국가표준 제정에 매우 필요하고 시급했습니다. 기준 제정 임무를 질높게 완수하기 위해 연면주 검사검축중심 기준초안 작성 소전은 선후에 산동초농, 사천금주 등 국내 중점 생물농약 생산기업에서 현장조사 연구를 통해 생산기술, 핵심지표, 검측방법 등 중요한 기술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업종의 의견과 건의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체계적인 시험, 검증, 서류 작성 보완 및 기술 통합을 거쳐 이 대상은 올해 3월 예정대로 표준 심사용 서류를 완수했습니다. 해당 대상의 관련 기준 제정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인삼 등 특색 작물 병충해 친환경 예방, 통제, 기술 기본 의거를 제공하고 화학 농약 사용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 인삼 제품의 품질 안전을 근원으로부터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면주 검사검축중심이 인삼 등 특색산업 과학연구 난관 공략과 기술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축소판입니다. 최근년간 주 검사검축중심은 루게로 15건의 과학연구 과제를 전개하는데 그중 3건은 국가급 과제이고 11건은 성급 과제입니다. 또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중 13편이 SCI에 수록됐으며 5개 국가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뛰어난 과학연구 성과로 산업 발전의 난점을 해소했습니다. 지난해 주 검사검측 중심은 국제 권위학술지인 미세화학저널 중국과학원 2구 비이농지수 5.1의 연속 3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고 남세농약 잔해물 검측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한 기질효과 방해 난제에 초점을 맞춰 두 종의 일라이트계 정화제와 일종의 소수성

분석 보호제를 혁신적으로 설계해냈습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 새로운 재료들은 기질 효과를 낮추거나 차단해 농약 잔해물 검출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 검사 검측 중심에서 연구하는 두 개의 인삼 사포닌 검측 기술 장치는 국가 실용신용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일종 인삼 사포닌 추출 장치는 간을 왕복 회전 분리 기구를 채용하고 고체 액체 분리 능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고순도 추출액을 취득할 수 있는 토대를 다졌습니다. 일종 인삼 사포닌 순환식 분리 장치는 폐쇄고리 파쇄 선별 설계를 통해 기준 미달 과립의 자동 회수 재가공을 실현하고 원재료 리용률을 현저히 제고하는 등 인삼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을 위해 기술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과학 연구는 논문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림봉은 주 검사 검측 중심은 지속적으로 인삼 등 특색 산업 발전의 걸림돌에 초점을 두고 보다 많은 과학 연구 성과를 기술 동력 에너지로 전환시켜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버팀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변주 검사검측중심에 조성된 국가인삼로경제품품질검사검측중심의 5,000평방미터의 표준화 실험실에 들어서니 300여 대의 국내외 선진 설비가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고급 공정사, 석사, 연구생 등 고차원 인재로 구성된 전문팀이 한창 바삐 돌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중국 질량인증, 중국 합격평가 국가인증위원회, 농산물 질량안전검측기구 심사 등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검측중심이며 검측 대상은 인삼의 모든 지표를 포함해 토양 재배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품질 통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업계를 납득시킨 것은 이 중심이 제도 혁신 면에서의 참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견본 접수, 검사 분리 플러스 무작위 견본 검사 플러스 등급별 근무 배정 모식을 실행하고 산삼에 대한 감각기관 감정을 전 과정을 고화질로 녹화하며 감정의 전 과정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무림봉은 완벽한 내부 통제 기제를 구축해 견본 검사 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고객을 인기 고객과 신용불량 고객으로 구분하고 신용불량 고객에 대해 감정 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철규칙이 가져온 것은 업계의 좋은 평판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중심은 천여차의 인삼, 인삼 제품의 토양 견본 검측을 완수하고 산삼 50여만 개를 검사 감정했으며 산삼 검사 감정서 12만 부를 발급해 전국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업무는 13개의 성시와 지역을 복사하고 동린당, 호경여당, 동함춘당, 뇌윤산 등 유명 약품 기업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검측 보고의 권위성과 정밀도는 업종의 광범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긍정할 만한 점은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의 디지털화 봉사 면에서의 혁신입니다. 2024년 9월 이 중심은 심판 감정 증서를 사용해 국가 사물 인터넷 코드 표시 관리 중심과 접목시켰습니다. 전용 인쇄 시스템을 연구 개발한 후 삼육률이 매일 30개에서 5000개로 향상됐습니다. 소비자는 QR코드를 스캔하며 인삼의 산지, 삼령, 등급, 검사 결과 등 전 생명주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심은 또 주동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봉사하고 백산, 동화, 길림 등 주요 인삼시장에 봉사소를 설립해 인삼농가, 상인들의 검사 원가와 손실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과거에는 견본 검사를 하려면 몇백 킬로미터를 다녀야 했는데 지금은 집문 어구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힘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백산시의 한 인삼재배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변주 검사검측중심의 국가검사의 힘으로 산업토대 구축하고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대상이 품질강국 5년 기술기구 봉사 고품질 발전 국가급 전형 사례에 성공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단행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의 긍정을 받았지만 이 중심의 시선은 이미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병래 원사 사업소와 협력을 심하여 산삼 등급 구분, 삼령 감정, 내재 성분 검증 및 공예

산삼, 정밀 감별 등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삼 감정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해 인삼 검사 국가 대표팀을 만들고 산삼 감정 지능 보조 장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인공지능 기술과 전통 감각 기관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동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국 인삼로경 검사 검칙의 선두주자로 될 뿐만 아니라 산업효전의 재성자, 기술혁신의 최권지, 브랜드 가치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모련봉은 말했습니다. 인삼의 신분 인정으로부터 한계 산업의 표준체계에 이르기까지 한 실험실의 기술 돌파로부터 전국 시장의 브랜드 신뢰에 이르기까지 연변주 검사 검축 중심은 20여 년의 시간을 들여 국자호 기술기구가 지방 특색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생동한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사법보호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위책 공식 개정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교육부, 민정부, 사법부, 공청단 주황, 전국 분열연합회, 중국 차세대 관심사업위원회는 공동으로 미성년자 사법보호사업에서 은발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때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은 미성년자 사법보호 실천 수요에 맞추어 퇴직한 동지들이 미성년자 사법보호 사업에 참여하는 전반적인 요구와 10가지 중점 사업을 명확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조사, 갈등 해결, 인민배심원 담당, 일부 소송활동 동반, 교육지도, 심리상담, 가정교육지도, 구조지원, 판결 후 회신, 법률선전 등이 포함됩니다. 의견은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문제 지향을 강화하며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건 및 인물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며 퇴직자들의 전문 특기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 과제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견은 퇴직자가 미성년자 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절차를 규범하고 조직지도 강화, 사업기재 보완, 서비스 보장 강화, 경험 총화 중시 등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단계 각급 인민법원, 교육, 민정, 사법행정, 공청단, 분열연합회, 차세대 관심사업위원회 등 부문은 의견의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조건에 맞는 퇴직 인원들이 미성년자 사법보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여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전력으로 지원하고 은발의 힘으로 민족의 미래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영하회족자치구 은천시에서 개최된 2026년 4호 농촌도로 건설, 관리, 유지, 보수와 운행이 잘된 농촌도로 고품질 발전 현장회의에서는 15기간 교통운수 분야는 정밀하고 질세 있는 건설, 유지, 보수 및 갱신, 개조, 안전성과 근성 향상, 봉사의 보편적 혜택 균등성, 심층적 융합 발전 등을 강조하면서 건설, 관리, 유지, 보수와 운행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정과 향후 한 시기 동안 교통운수 분야는 8개 면의 중점 사업을 들어주게 됩니다. 우선 농촌 도로망을 최적화 및 승격합니다. 계획의 실행을 들어주고 구역별 및 집단화 향촌 도로망 건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도로의 승격을 촉진하고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둘째, 농촌 도로의 유지 보수와 갱신 개조를 강화합니다. 도로 상황에 대한 자동화 검사와 평가를 강화하고 유지 보수와 갱신, 개조의 연결 및 실행을 심화하며 일반 도로의 시급한 갱신이 필요한 구간의 정비 및 향상 3년 행동을 다그치고 추진합니다. 셋째, 농촌의 교통안전 보장을 강화합니다. 기반시설의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재해 예방 및 감소 능력을 증강하며 운영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질 안전을 보장합니다. 넷째, 농촌 운수 봉쇄 질을 향상시킵니다. 농촌 려객 운수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행을 추진하고 도시 농촌 려객 운수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며 농촌의 물류 봉사망을 보완하고 농촌의 려객 화물 우편 융합 발전의 질적 향상과 능률 증대를 깊이 있게 추진합니다. 다섯째, 농촌 도로의 업종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우수 중등 도로의 비율을 핵심으로 하는 동적 평가 기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법규와 정책을 보완하며 로장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자금 투입 보장을 강화합니다. 여섯째, 디지털화, 스마트화로 친환경 전환에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농촌 도로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승격을 주동하고 농촌 도로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다그칩니다. 일곱째, 농촌 도로 전행의 시범, 견인 역할을 발휘시킵니다. 4호 농촌도로와 도시, 농촌, 교통운수의 일체화 시범 구축을 전개하고 교통강국 시범 건설을 추진하며 농촌도로에 대한 선전과 인도를 강화합니다. 여덟째, 향촌 전면 진흥의 추진을 위해 봉사합니다. 농촌도로 시설의 봉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촌산업 발전을 위해 봉사해 농민 대중의 취업 및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힙니다.

일전의 공무원은 국민건강 15계획을 인쇄 발부해 15시기 건강중국 건설을 다그칠 때 대해 포지했습니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 위생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으며

대시대 위생건강사업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의료위생발전방식이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 봉사체계가 질과 효益 향상에 더욱 중점을 두며 계획과 관리가 체계적 협동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건강봉사의 균형성과 접근성 증강을 추동해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이끌며 건강에 유리한 생산생활 방식과 경제사회 발전 방식을 다그쳐 형성하고 국민 건강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건강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그에게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2030년이 이르러 건강우선 발전 전략의 제도 체계를 점차 구축하고 건강촉진 정책의 제도 체계를 더욱 보완하며 중국 특세 기본의료 위생 제도를 한층 보완합니다. 공공위생 안전보장 능력과 기층 질병예방치료 및 건강관리 능력을 뚜렷하게 향상시키고 의료위생의 자원 배치를 더욱 최적화하며 다차원 의료보장체계를 한층 보완합니다. 인민의 생명건강을 위한 교육, 과학기술, 인재, 일체화 발전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서의 중국의 선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건강중국 건설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일으켜야 합니다. 1인당 평균 기대 수명을 80세에 도달하도록 하며 주요 건강 지표가 고소득 국가 수준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2035년 건강 중국의 실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에게서는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전주기 건강봉사 최적화, 고수준 위생건강 안전장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우수하고 효율적인 통합형 의료위생봉사 체계를 진일보 보완, 위생건강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힘써 육성, 건강중심의 고효율 관리를 심층적 추진 등 다섯 개 분야를 둘러싸고 24가지의 중점과업을 포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품질 건강봉사, 고수준 위생건강안전, 위생건강봉사체계 현대화 건설, 인민생명건강 관련 중대혁신, 공립병원 개혁과 고품질 발전 등 중대공정위 프로젝트와 15시기 의료위생자원배치 지도원칙을 제기했습니다. 또 교육에서는 위생건강사업의 전 과정과 각 방면에 대한 당의 령도를 관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건강중국 2030 계획 요강과 결부해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과 실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총괄조류를 강화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계획 실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과업과 조치를 연구하고 최적화해 계획에 각 항 과업이 관철 시달되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은 공산당원의 정신적 칼슘입니다. 아래 계속해 습금형 총석의 인민정감에 관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리상과 신념은 당을 창립하고 흥성시키는 도대며 당원 간부들의 안심 림명의 근본입니다. 이 리상과 신념은 바로 마크스주의 신앙,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공동 리상입니다. 습근병 총사기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5돌 경축대회에서 우리 당은 마크스주의를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을 품고 중화민족의 전추위협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의 사업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것은 당의 사상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습근병 총서기는 여러 차례 혁명 리상은 하늘보다 높다는 말을 인용해 리상과 신념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리상과 신념은 공산당원의 정신적 칼슘으로서 공산당원에게 리상과 신념이 없으면 정신적 칼슘이 부족해 연골병에 걸리게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당이 정확한 지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각급 지도 간부들은 자각적으로 네 가지 유무를 기준으로 대조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자신의 사상과 행동이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공동 리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습근병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함에 있어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반드시 정신적 칼슘을 힘써 보충하고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평생 과제로 삼아 한평생 믿고 한평생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대세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형세에 대응하며 미래를 내다보고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습금형 종사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막스주의에 대한 신앙,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꿈 실현에 대한 진심은 모두 중국 인민이 일어서고 부유해지고 강대의 지도로 이끌고 떠받쳐주는 강대한 정신적 역량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3월 습금형 종사기는 하북 웅안 신구를 고찰했습니다. 중앙기업 종업원, 대학교 교원, 의무 일꾼 등 웅안의 새 시민들은 저마다 활기차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종사기는 여러분은 첩회의 개척자들입니다. 당예수에 복종하고 명령을 받들고 즉시 행동에 나서 웅안과 경쟁기 협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혁명전쟁년대 전당과 전군이 당중앙의 명령을 단호히 집행한 데로부터 건설년대 수천 명의 교통대학 사생들이 짐을 싸들고 곧 출발해 서북으로 달려가 공원을 세우는 데 이르기까지 그리고 새시대의 웅안신구 건설자들이 스스로 앞장서 일선에서 분투하는 데 이르기까지 당을 따라 확고부동하게 나아가고

당예수에 복종하는 것은 확고한 리상과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습금형 종사계는 리상과 신념이 확고해야만 마음속에 당이 있고 당에 충성하는 데 확고한 사상적 토대가 있게 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새시대의 당의 혁신 리론을 깊이 리해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사상을 낳습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오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왕성한 생기와 활력은 막스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충분히 검증했고 막스주의의 인민성과 실천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막스주의의 개방성과 시대성을 충분히 부각시켰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18차 당대회를 당의 혁신 이론의 주요 내용을 8개 명화, 14개 견지로 개괄했습니다. 당중앙 제19기 6차 전회의 개괄을 거쳐 당중앙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10개 명화,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로 개괄했으며 2가지 결합, 6가지 반드시 견지 등 당의 이론 혁신을 추진하는 과학적 방법을 총화하고 깊이 있게 천명했습니다. 바로 이런 새 시대의 당의 이론 혁신과 실천 혁신 속에서 체계화, 합리화 과정 속에서 습금형 새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끊임없이 풍부해지고 발전했으며 완전하고 과학적인 이론 체계로 됐습니다. 진리를 인식하고 진리를 정확하며 진리를 신앙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확고한 리성과 신념의 정신적 전제입니다. 9차례 당내 집중교양을 배치하고 전개했으며 중국 공산당 당원교육관리사업조례를 인쇄 발부하고 연속 3차례 당원교양 양성사업 5개년 계획을 재정 실시했습니다. 새 시대에 일련의 조치들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당의 혁신 이론을 깊이 학습하고 투철히 터득하도록 힘있게 추진했으며 정신적 칼슘을 보충하고 사상의 령혼을 정립하며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끊임없이 분투하고 게으름없이 정진하는 동력의 원천입니다. 왕어창은 18세 군대에 입대 당의 지휘에 복종하는 인민자제병이 되었고 우하스 수라이 많은 도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날마다 깊은 산속에 목축지역을 누볐습니다. 올해 7월 1일 습금형 종석에는 7일 훈장 획득자들에게 일일이 훈장을 수여하고 친절하게 악수하며 축하를 표했습니다. 각오는 형체가 없는 것 같지만 관건적인 순간에 마음을 밝히고 본색을 보여줍니다.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견제할 수 있는가, 고생은 앞장서서 하고 향락은 뒤로 미룰 수 있는가, 근면하게 사업하고 청렴하게 봉사할 수 있는가, 리상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분투하며 자신의 모든 정력, 나아가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가, 습금형 종석에는 한 명의 공산당원, 한 명의 지도 간부가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을 지내는지를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을 이렇게 개괄했습니다.

새 시대 새 로정에서 각종 위험과 도전이 잇따라 밀려오고 그 복잡성과 엄중성은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리상과 신념과 강인한 혁명적 의지를 유지한다면 모든 난관을 반드시 넘어설 수 있으며 어떤 함정이든 어떤 추격과 차단이든 어떤 봉쇄선이든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보가 시작되는 해이자 중국식 현대화가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내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5돌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종석위는 전당의 새로운 역사적 휘황함을 힘써 창조하자는 위대한 호소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리상과 신념의 불씨는 일단 타오르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변 인삼산업의 도약과 교통운수 분야 농촌도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내용, 국민건강 15계획에 이어 리상과 신념은 공산당원의 정신적 칼슘 등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미녀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배우셨던 미녀나 판소리 그리고 미녀 붕의 노래들을 여러분께서 마음껏 불러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있는데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미리미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민요, 판소리를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또 많은 민요들을 보급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예, 꽃타령을 또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의 추천곡으로 꽃타령 드립니다.

네, 꽃타령은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민요인데요. 아마 그 우리가 배웠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또 그 오리지널이죠. 예, 꽃타령을 배웠어요. 그래서 꽃사시오 처음부터 보면요. 꽃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던지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각 꽃들을 나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 번씩 짚어간다면 자 이렇습니다. 한 번씩 또 들어보시면서 아 꽃타령 어떻게 불렀던지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풀이해 드릴게요. 꽃사시오 첫 던져야 됩니다. 꽃사시오.

자, 우리가 배울 때는 꽃 발로 나왔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 발로 나왔소. 네, 어디로 갔소? 꽃 발로 나왔소. 이렇게 대답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고 힘들다 쉽다고 얘기해 드린 적 있죠. 꽃 발로 나왔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 발로 나왔소. 그다음 어떤 꽃을 파냐면 붉은 꽃, 파란 꽃, 여기서 노리고도 하얀 꽃,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여기서 울긋불긋에서 등이 넓어지는 소리라고 갑자기 넓어지는 소리죠. 울긋불긋 빛난 꽃, 마지막에 꽃 마무리하는 거 있고요. 아롱다롱이 고운 꽃, 마지막에도 받침꽃, 그 다음 꽃사시오 꽃사, 여기에도 던지는 느낌이죠. 꽃을 사 아니고 꽃을 사 던지고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여기에서 그냥 주렁주렁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끊어지지 않고 해야 되죠. 네, 이것이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부분이 굉장히 명확한데요. 숭얼숭얼 또 편은 먹으러 쭉 가죠. 춤춘꽃 특히 이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삼절사설이죠. 이송이 조송이 닭꽃송이 향기가 풍겨나온다. 닭꽃송이

네, 여러 가지 꽃들이 나열되고 있죠.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이 부분에서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이 분명히 그 거리상으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이런 식으로 부르라고 했죠. 그리고 해당화, 여기서 농현이 깊은 농현이 있습니다. 이 농현만 맛있게 하면은 정말 꽃타령이 더 맛있죠. 해당화, 모란화, 아니고 해당화, 모란화. 가야금에서 우리가 농현을 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농현이 바로 여기에 체현되고

있거든요. 해당 화모란 화 그리고 난 초지 초윈가 땡초 우리가 배울 때는 난 초지 초윈가 향초인데 발음을 할 때는 윈가 대양초, 대양초라고 부릅니다. 발음합니다. 왠가 대양초, 여기에도 농현 있죠. 왠가 대양초, 작양목단의 장미화.

0: 허탈행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배우셨던 분들 가운데서 몇 분이 또 전화 참여해 주셨습니다. 연결해 계시는 윤 여사님께서 굉장히 박서연 선생님 가르친 대로 정말 열심히 잘 부르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민요 가라차차차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1: 국거리 장단이요. 자신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2: 자, 오늘 미녀가락 차차차요 신 첫 번째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네. 네,
3: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노래 부르실까요?
3: 아름다운 날.
2: 아름다운 날?
3: 김선희 노래입니다.
2: 네네네. 들어보세요.
3: 하겠습니다. 예.
2: 네.
3: 아니 가고 새날이 어둔 희망이 별색이고 겨울 가고 봄이 어둔 행복은 피어나네.

0: 고맙습니다.
1: 네, 마지막 부분이 잘 생각나지 않으신가 봐요.
0: 네, 마지막에 봐야 됩니다. 네.
1: 아, 근데 제일 처음에 오실 때랑 지금 또 많이 좋아지셨죠?
0: 예, 어제는 여기 손 떨린다.
1: 그러시네요. 네, 노래 잘 배워두셨다가 또 이렇게 불러보시는 것도 좋네요.
0: 예.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1: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0: 새해 보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옆에 누가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1: 김 여사님.
2: 네.
1: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네.
2: 잘 안 듣습니까?
1: 아, 그만 끊, 저 소리가 안 들렸어요. 네.
2: 됐습니까?
1: 네, 지금 됩니다.
2: 예, 저기 뭡니까? 오늘은 고향가자로 부르겠습니다.
1: 고향가자.
2: 예, 예.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 배워주신 노래에 대해서.
1: 그렇죠.
2: 예. 네. 인상이 깊습니다.
1: 네네, 불러보세요.
2: 이르기 울때 떠난 고향.

고향으로 가자. 꿈을 안고 고향으로 가자.

0: 어서 가자 고향으로 어서 가자 고향으로 어서 가자 어디 가셨어요? 김 여사님 자, 이 신호가 잘 안 되나 봐요 오늘은 네 후렴을
1: 조금을 안고 고향으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고향으로 가자

0: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고향으로 가자. 고향 가자. 첫 시간으로 가르쳐드렸던 노래.
1: 목소리가 이렇게 살라 이겁니까? 네.
0: 아니에요. 좀 신호가 좀 안 좋은가 봐요.
1: 신호 안 좋습니까?
0: 아, 끊어졌어요. 금방. 좀 안 들렸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뒷부분에 또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괜찮아요.
1: 있어,
0: 네, 잘하셨어요.
1: 네, 선생님 항상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시고요.
1: 예.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노래 부릅니다.
0: 자, 어떤 노래가

0: 이렇게 신호가 가끔씩 없어지네요. 자, 2절 4절이에요. 2절 4절은 어떻죠? 1절은 종다리 울어에는 하늘까. 아, 지금도 전화가 안 되나 봐요, 신호가. 네. 자, 2절 4절은 모르겠는데, 그, 지금 정 선생님께서 방송을 듣고 계시나요? 아, 신호가 이렇게 잡혀서, 네,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잘 모르셨어요. 내 고향은 연변일세. 이 노래는 박정국 가수가 불러서 정말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네. 그, 저도 사실 이 노래를 어렸을 때 많이 또 좋아했고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신호가 끊기네요. 자, 다음 분 또 되게 주시네요. 내 고향은 연변일세, 뭐,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이 노래도 그 년대에 또 장작됐던 노래죠. 다들 또 좋아하시는 노래고, 80년대를 거의 풍미했던 노래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어, 민아씨, 안녕하십니까?
0: 네, 윤여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수요일마다 만나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는 안 오셨어요.
1: 아, 정말 시간에, 딱 그 시간에 장식했다 말입니다, 요, 집에서.
0: 어, 그래요.
1: 집에서. 아. 예, 그래, 그 자리 너무 그래서. 야, 이때가 어찌다가 1년 넘은 너무 시간에 했는데, 네, 한 번 딱 빠졌습니다. 네.
0: 맞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아니, 뭐, 예, 다른 그래. 사장님은 괜찮죠. 예.
1: 예, 그렇지. 예, 딱 그 시간이. 네. 아무리 하자도 또, 카니가 하자도 안 되고, 예.
0: 아유, 그렇군요.
1: 얼마 했으니까, 딱 그 시간에. 예, 그래. 어, 오늘도 선생님이 얼마나 속으로 기다리고 또, 그래서.
0: 그럼요.
1: 누가 하면서 체크 뭡니까? 그렇지
0: 네네.
1: 않습니까?
0: 네. 예, 저희들이. 그렇죠. 한 주 한 번씩 만났는데, 안 오시면 혹시 그, 불길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건강하지 않으시나, 네, 아프시나, 이렇게 걱정하게 네, 되잖아요.
1: 정말 수요일에 보면 그, 영광 선생님께 하셨던 그 심학지 장관으로 되어있는 삼아리랑 부르자고 네. 원래 약속을 지키는데 오늘 부르셨습니다.
0: 알겠습니다. 삼아리랑 네. 불러보세요.
1: 예, 네. 네, 그래, 이거, 예. 어찌인가 하면 이거는 그, 1절은 그, 우리 영광 선생님께 하셨을 때 뭡니까, 예?
0: 네.
1: 예, 그 다음 2절, 3절, 4절, 이 세 개들은 내가 작사한 겁니다.
0: 오, 그래요?
1: 예. 어느 분이, 예, 네. 어느 분이나 그 아리랑 방송 그, 뭔가, 군열날에 다 이렇게 한 곡씩 다 이렇게 한 개들씩 다 작사했지, 그 뭡니까? 예?
0: 네.
1: 예. 그래서 나도, 딱 해보자, 이런 마음은 없었는데, 전날 날이 아침에 밟아서 제대로 1절, 2절이 떠올랐습니다.
0: 오, 그러셨어요.
1: 예. 그러니, 그래서 1, 2절 하고 요번에 불러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또 며칠 후에 생각을 안 했는데, 아침에 또 떠올랐습니다. 3절까지 떠올랐습니다. 예.
0: 아유.
1: 그래,
0: 네.
1: 예. 여기서 아이랑 가람에, 내 높이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평가하고, 예. 높이, 평가했다 말입니다. 예.
0: 아, 그
1: 하늘에 섰고,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아. 전 지구의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다 우리들이 아이랑 가람 이렇게 높이 이렇게 메아리쳐서 우리 뭔가 다 듣게 해서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네 가슴에 남의 희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0: 네.
1: 기분도 좋고 행복스럽고 아량 노래 부르면 누구나 다 행복스럽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 1절은 또 이렇고 예. 그럼 2절에 가서는 또 뭡니까? 이 아량 가락이 또 100분이 넘친다는 걸 냈었습니다. 예. 지구 땅이 70% 물이라 하는데 그 뭡니까? 하늘 땅 바닷가 다 열렸는데

0: 있는데 지금 백지를 열려서 강남에 그 번인회를 찾는 걸리 그래서 뭔가 이 순풍에 덕수다고 해도 막 이렇게 강 건너 본인들 만난다고 해도 좋고 대안으로 향한다 해도 좋고 예. 이렇게 또 대소라고 하면 대소라도 생각했는데 대소로 머리에 또 떠올라 아량가라는 또 아침 햇살이 비비고 했다만 막경은 아침 햇살은 어떻습니까? 전 지구상에 85 인구들이 다 사람들이 아침 햇살 받아가지고 몸이 양기를 네. 보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침에 해를 이렇게 했으면은 저녁에 또 달이 안에 또 올라야 되겠죠. 제 저희 딸은 또 과연 생각한다. 이렇게 내 잠들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자. 1절은 그, 영광 선생님 배워서 신경적으로 2절, 3절, 4절 내가 다 반경을 부릅니다.
1: 네. 예. 네.

0: 남겨둬서 끝이 났습니다.
1: 잘하셨어요. 아유, 또 가사까지 쓰시네요. 네.
0: 숨이 찬다.
1: 연상하시다 보니까. 아이, 네. 그렇군요. 예,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 배우셨어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네.
1: 아, 그 아까 정선생이 노래하시다가 신호가 안 돼서 그냥 끊겼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노래를 내 고향은 연변일세 마지막 그 후렴 한 구절만 남겨놓고 지금 전화가 끊겨졌거든요. 정말 아쉽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 부르셨고요. 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0년대 말 이 노래를 이 노래가 참 또 80년대 말이 아니죠. 중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반기. 정말로 우리 연변의 가요계에서 많은 붐을 일으켰던 노래, 고향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너무 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신호는 이제 저희가 알아보겠고요. 너무 잘 부르셔서 또 우리 저희가 한번 또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도 있는데 감상하는 시간도 있어요. 노래 한 곡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장계석이 세력을 날로 키워가자 오기빈은 무척 마음이 쓰였다. 사실 그는 1928년 사군이 실패하자 장계석한테 붙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장계석은 사군을 사로 개편하고 사장이었던 그를 의료장으로 내려보냈다. 그러고는 오기위가 속한 사도로 의창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한 뒤에 무한을 지날 때 신복을 시켜 무장을 해제하려 하였다. 그런데 소식이 새어나가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 그는 장계석을 떠나 다시 장발국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장계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1931년 그는 오기비가 부대를 거느리고 류주에 주둔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수를 쌌다. 동북에 가서 마점산의 항의를 도우라며 오기비가 광서를 떠나 호남으로 가도록 만든 다음 하건에게 몰래 오기비를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오기비는 이간을 붙이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는 무척 뛰어났다. 그는 말조변이 좋은 부하를 하건에게 보내 장계석의 말을 따른다면 두 쪽 다 손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헌데 이 수가 제대로 먹혀들었다. 하건은 오기비를 해치지 않고 되려 은전만냥을 노자로 쓰라며 쥐어보냈다. 이것은 오기비의 분투 역사에서 배워난 성과였다. 하지만 성과는 성과일 뿐 힘없는 상관을 업고서는 무엇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장계석에게 투항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다행히 장계석의 마음을 사게 됐다. 그 자리에서 군비 5만 원을 얻었고 사사를 사군으로 되돌려 군장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 대가로 공산군을 토벌하는 전쟁에 나서야 했다. 오기위는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가서야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 그 어떤 적과 맞서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적수는 요달리 완강할 뿐만 아니라 종잡을 수가 없었다. 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마음을 푹 놓고 있으면 또 갑자기 사방에서 들이닥쳐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그는 3차와 4차 포위 토벌에서 4면 4, 군이면 군이 공산군에게 동체로 섬멸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됐다. 지금 거느리고 온 59세도 한번 섬멸돼 다시 편성하느라 품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모른다. 홍군과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빠질지 모르는 함정을 앞둔 채 걷는 것과 같았다. 이번에도 서둘러 준위로 증문을 온 참이어서 반드시 신중해야 하였다. 우리 참모는 왕결일의 승용차를 타고 앞에 나가 시내를 한 바퀴 빙 돌고는 산에 올라가 시가지를 내려다본 뒤에 돌아왔다. 보고 드립니다.

0: 순이 새 도시는 어디나 붉은기가 꽂혀 있었고 옛성은 총소리가 뜸한 것을 보아 공산군이 이미 준이를 점령한 것 같습니다. 오기비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왕가리를 보며 웃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기에서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왕가리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애 같았다. 옛성 쪽에 고지가 두 개 있습니다. 홍화강과 로아산이라고 하는데 당장 그곳을 점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싸우기가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건 내가 잘 안다니까. 홍군하고 싸울 때는 서두르는 건 금물이야. 부드럽지만은 뼈 있는 말투였다. 저도 홍군과 싸워보았습니다. 지난해 소국이 여길 지나간 적이 있지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 이번에는 홍군 주력 부대란 말일세. 오기비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를 치더니 고개를 돌려온 낮이 깃덧붙였다. 자네 홍군이 주은이에서 회의를 열었다는데 알고 있나? 모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일은 알고 있겠지? 그야 물론 알지요.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야. 설악 총지휘관은 이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설쳤다네. 두 사람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눈치빠른 이참모가 일이 있다며 오기비를 불러내서 속삭였다. 왕가래를 말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정들이 그러는데 일 때는 지경이 안 좋아서 홍화강과 로아산을 점령하지 않고 있다가는 정작 홍군 오면은 위험할 거랍니다. 오기비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어 그는 들어와서 말했다. 아, 이렇게 합세. 노형이 어려운 걸음을 일으켰는데 내가 한계사를 거느리고 홍화강과 로아산을 공격하고 나머지 부대는 이 자리에 대기시켜놓겠네. 어떤가? 왕가래는 금세 얼굴이 활짝 개이었다. 하하, 역시 노형께서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왕가래는 인사를 하고는 방을 나왔다. 하지만 폭신한 승용차 의자에 몸을 기대는 순간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설악이 재정 수입을 차단해 부려서 군비가 바닥난 것이다. 이번 걸음에 오기위한테서 돈을 빌리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다. 그런데 첫 번째 목표부터 뒤틀어질 뻔하다 보니 거기에만 정신이 팔다가 그만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는 다시 오기위의 사령부로 차를 돌리었다. 에라, 지금 체면을 생각할 때는 아니지. 그는 문어구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왕가렐은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오기위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 또 무슨 일인가? 오기위는 놀란 눈으로 잔뜩 굳은 왕가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노형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지금 저희 부대는 양식을 마련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기비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입니다. 막다른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군비를 받는 대로 꼭 갚겠습니다. 그 궁색한 모양을 보니 오기비는 옛일이 떠올랐다. 그는 동쾌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좋네. 5,000원을 빌려줄 테니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게.
0: 오기비는 곧장 자금 담당을 불러 5,000원을 내놓았다. 왕가리는 싱글벙글해서 돈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차용정서를 써주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면서는 어쩐지 속이 알짝지근해났다. 오랫동안 지켜온 동지를 서락이 차지하지만 않았다면 이처럼 빌어먹는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터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울컥해놨다. 이튿날 아침 오기비 부대는 홍화강과 루아산을 공격했다. 꼬박 6시간을 치열하게 싸웠는데 겨우 산허리까지 쳐들어갔을 뿐 더 공격할 수가 없었다. 오기비는 비행기 두 대를 불러 공격을 했지만은 홍화강과 로우아사를 지키는 홍군은 끔찍도 않아였다. 오기비는

0: 오후 2시 오기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갑자기 리 참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사령관님, 야단났습니다. 다른 홍군 부대가 우리 오른쪽 뒤에 이르렀습니다.
1: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0: 홍문이 감원당과 남공사를 우회하여 들어왔습니다. 아랫사람 앞이라 애써 낯빛을 가다듬었지만은 오기비는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제게 그렇게 조심해라고 했는데 함정에 빠지다니. 마을 앞쪽에서는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오기비가 놀라서 물었다. 리 참모가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는데 다른 참모가 달려왔다. 적들이 마을 북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오기비는 대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납게 소리를 쳤다. 어서 막으라고 해라. 참모가 부랴부랴 뛰어나갔다. 오기비는 망원경을 들고 뜰로 나갔다. 리 참모와 오이병들이 우르르 뒤따라 나갔다. 그는 마을 남쪽에는 나직한 고지에 서서 망원경으로 전세를 살피기 시작했다. 포성은 갈수록 커지었다. 중장포 북쪽의 유리한 지형은 이미 홍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오기위가 겁낸 것은 오른쪽으로 애들어온 적이었다. 앞에서 오는 적은 싸우다 도망칠 수는 있지만 뒤에서 오는 적이 애워싼다면 도망칠 길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사령관의 낯빛이 흐려지자 리참모는 망원경을 쥔 손마저 떨었다.
1: 빨리 결단을 내려해. 빨리.
0: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 후퇴를 해야 했다. 1분이라도 빨리 물러나면 그만큼 안전하고 1분이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위험하였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나중에 상급의 명분을 대기 위해서라도 당장 후퇴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남의 입에서 나와야 체면도 서고 뒤탈도 없을 터였다. 하지만 이 말을 누가 해줄 것인가? 참모장이나 부사령이 해주면 좋으련만은 누구도 오지 않았다. 곁에는 참모 두 사람과 호위병 수십 명밖에 없었다. 다른 측들은 모두 귀양에 남았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느릿느릿 말했다. 다들 밖에지. 지금 공산군 주력부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주후는 종대는 너무 멀리 있어. 우리 94도 모레쯤에야 올 수가 있네. 게다가 적은 우리 뒤쪽을 애워싸고 조여오고 있다고. 어쩌면 좋겠나. 자네들 말해보게. 오기비는 리참모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사령관님, 이 싸움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오기비를 보조해온 리참모인이 옷사람의 속내를 이쯤이야 컸더니 짐작하고도 남았다.
1: 좋아. 자네 건의를 접수하기로 하지. 그렇게 하세요.
0: 오기비는 리참모에게 퇴각 명령을 써서 곧장 부대에 알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돌아봐 사령부에 있는 짐을 챙기었다. 그는 서둘러 떠나려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주화기를 들고 설악한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설악은 불리하다면 조금 물러설 수는 있지만 절대 오강 남쪽 기슭으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오기비는 고분고분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지었다.
2: 어서 가시죠, 사령관님. 귀향하는 사람들이 우리 처지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0: 리 참모는 오기위의 팔을 잡아 끌고 재빨리 승용차에 올랐다. 승용차는 오강 나루토 쪽으로 내달리었다. 오기위 부대가 오강 나루토에서 시월이 떨어진 도파수에 이르러 보니 취사도구를 맨 병사들과 후퇴하는 부대가 뒤엉켜 엉망이었다. 갑자기 뒤쫓은 홍군이 쏘아대는 총소리가 들리자 부대는 순식간에 끌던

0: 기름에 물이라도 끼얹는 듯 발끈 뒤집히고 말았다. 서로 먼저 도망을 치려고 밀고 밟아서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오 기위가 탄승용 차도 하필이면 이때 시동이 꺼져버리고 말았다. 오 기위는 차에서 내려 호위병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병사들 속을 비집고 나아가 도망치었다. 호위병 수십 명이 도망가면서 욕을 퍼부었다.
1: 비켜 비켜! 어서 비키지 못해! 사리관이 보이지 않아!
0: 하지만 아무 쓸모도 없었다. 다들 살고 싶어 공지 빠지게 도망가는 반에 사령관이 누군지 알아볼 정신이 없었다. 덩치가 크고 튼튼한 오기위도 맥이 빠지고 말았다. 자꾸만 강서 소베트 구역에서 59사가 섬멸되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새파란 홍군 전사 몇이 웩웩 소리를 지르며 뒤를 쫓아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포로가 될 뻔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었다. 다행히 힘이 장사같은 호위병이 있어서 그를 끼고 내달리었다. 일행은 겨우 늦지 않게 오강나루터에 이르렀다. 강에는 오기위 부대가 건너오며 놓은 긴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만 건너면 더는 위험하지 않았다. 금방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목적도 이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안전한 곳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다리를 눈앞에 두고 오 기위는 그만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었다. 호위병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쩌면 좋을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리참모가 다가가서 물었다.
2: 사령관님, 왜 거기 그러고 계십니까?
3: 아이쿠, 나 그냥 여기에서 그냥 죽겠네. 죽어.
0: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었다. 조금 전에 서락이 분명히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앞장서서 강을 건너다니. 장군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리참모가 금세 역무를 알아차리고 호위병들을 다그쳤다.
2: 이놈들아, 그새 어리 빠져 뭘 하는 거야? 어서 사령관님을 부축해 강을 건너지 않고, 응?
0: 그러자 덩치가 큰 산의 둘이 양쪽에서 오기위의 팔을 잡고 부교에 올랐다. 오기위는 싫은 듯이 잠시 버티다가 고분고분 오강 남쪽 기슭으로 건너갔다. 남쪽 기슭은 가파른 산비탈이었다. 오기위 일행이 산 허리에 올라 금방 숨을 돌리려고 앉았는데 강 건너에서 종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었다. 홍군이 벌써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는 총을 쏘며 구함을 지르고 있었다. 산 아래 나루터에는 배전병들이 벌떼처럼 다리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진도되는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뒤죽박죽이었다. 이때 다리를 지키던 군관이 허겁지겁 달래와 헐떡거리며 물었다.
2: 사령관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1: 뭘 어쩌면 좋단 말인가?
2: 다리 말입니다. 다리 어쩌면 좋겠습니까?
0: 오기위가 버럭 화를 냈다.
1: 멍청한 자식,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그래, 우리가 몽땅 포로가 되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0: 얼마 뒤 강에서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소리가 울리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다리가 끊기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건뇌보신환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전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제약공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중앙기업에서 관리하는 양치라는 게 이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산둥둥어 어조 제약공장은 국가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때문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질과 량을 다 보존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이런 약재 들어가 돼서 아무 약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약재들이 질과 량을 다 꼭 제일 좋은 질을 가진 약재로 그 다음에 량도 비싼 약은 정말 들어간단 말뿐이지 얼마 들어도 안 가죠. 근데 그 량을 보존하고 이래서 약의 질량이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써놓기는 별난 약이 들어갔다고 다 써놨는데 써보면 아무런 효과 없는 약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앙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뚱어 어조 제약공장 아주 그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죠. 그래서 이런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은 아마 아직 드셔보지 못하는 분들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약과 다릅니다. 효과가 명확하게 알린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그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다는 게 우리 여러 가지를 포함한데 특히 심장열이 센 사람들 심장열이 세갖고 계속 그저 가슴이 부채고 녹인데 쫓긴 것처럼 불안하고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면 심줄물란이 나온단 말입니다. 쪼보라든가 황찬이라든가 올렐리 살렐리 이런 심줄물란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신전투를 해보면 이 쪼보가 있다 또 우리 황찬이 있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그 얼젠반이랑 관비부첸이 있는 분들 물론 사람 나이가 있으면서 심장에 와서 얼젠반 산젠반 관비부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치료에서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분들 우리 다 이게 심장열이 센 데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고혈압 것은 있고 한다 할 때 우리 심장에서 빛으로 찍어보면은 정말 사람 심장 같지 않게 동물의 심장처럼 엄청 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젠반 관비부채, 산지반 관비부채니 다 나옵니다. 심장문란도 나오고 이래서 약을 아무리 써도 아이 되던 분들 이 간열이가 올라가면서 심장열을 친단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그 심장열이 자꾸 생기는데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네, 나도 지금 소변이 자꾸 급하고 참기 힘들고 어디 가려 하면 이게 화장실부터 정해놓고 댕겨야 된다 말도 그러면 급하고 어디다 막 실수 아태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좀 불편하신데 어디 가서 하면 근심이 많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건네 보시환을 먹기 시작했는데 한 저는 한 한 달 넘어 먹으니까 이 효과가 아주 잘 납니다. 저는 소변 잔치 담을 수 있을지 들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자꾸 방광염증이 다소 이렇게 나타나면서 자꾸 저리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지금 있었지라. 근데 이거 먹은 지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그리고 소변에 또 다소 또 여러 번 다 됐단 말입니다. 조금씩 자꾸 나도 잘 알아가면서. 그런데 그 증상도 지금 어제는 다소 지내 이렇게 많이 안 보는데 어제는 저녁이면 또 했다는데 저녁에 어제는 기쁘면 한 번 내지, 한 번 보고 알본다. 이런 증상 어제는 됐습니다.
1: 암신염,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모인 요도염, 네. 이게 다 곰팡이 허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 때문에 이 약을 쓰면 그런 증상은 다 사라지는 게 원인이 예. 있습니다. 예.
2: 그리고 예, 저녁에 뭐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가보관 귀에서 소리 나는지, 그 향균 소리 나서 자지 못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예. 약간씩 소리 납니다. 이제 더 먹으면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가 뭐 허혈이 자꾸 나 있으면 자꾸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이러면 자꾸 어디 뜨거운 감이 자꾸 나타납니다.
1: 네.
2: 그러면서 입도 마르고 예, 가슴도 막 따가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 허혈이 맞습니다.
2: 예, 눈도 건조하고 예, 깔깔하고 또 예, 뭐랄까 예. 피져서 많이 텁텁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저는
1: 허혈 중에서도 간열이 센 사람들 콩팥이 허해서 오는 간열입니다. 예. 이 약 쓰면 그런 거는 싹 없어집니다. 예.
2: 근데 그 정상 이제 다 나아졌습니다.
1: 네.
2: 그래서 먹다 좀 이런 좋은 약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0: 012797번입니다.
1: 네, 012797번입니다.
0: 네. 네.
1: 감사합니다.
2: 치료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위는 돋고 아래가 냉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서 그런가? 왜서 심장열이 세지고 심장이 얼마 세지겠습니까? 그 폐혈도 세지고 폐가 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그 엑스레이 해보면 섬유변이 왔다, 젠저성 폐혈이 왔다, 한쪽 폐가 굳어졌다, 말라버렸다. 이게 다 폐혈이 싱글 오래도 두게 되면 이렇습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3: 등이 콩팥이 나빠서 양 등이 싹 굵히고 양 옆구리 아프고 서변이 다듬어다도 서변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2: 네.
3: 그래서 내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예, 양 등이 굵힌 게 싹 내렸고 이건 양 옆구리도 아프고 서변 용이 다사하고 용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2: 네. 예, 콩팥이 기능이 확 올라갑니다.
3: 네. 예, 그리고 예, 이 갈병이 좋습니다. 또 예.
2: 예. 고파지 좋아지면 골가병, 비뇨기계 통질병 이게 다 따라서 나사지네.
3: 사주기 뼈 아파서 그래서 안전병원은 좀 겨울하기 전에 차려나고 용 잘 걸어댕긴다. 잘 먹었거든요.
2: 네. 예.
3: 정말 그 혈진 없던 것도 선생님 많이 도와줬습니다.
2: 그렇죠. 피가 맑아지고 몸속에 독소가 빠지고 하게 되면은 청혈 정혈이 됩니다.
3: 네, 또 경력이 없던데 경력도 회복된다.
2: 네.
3: 네, 이 병살 뭐 가져올라 갔다도 뭐 가져올라 갔던가 하던 게 있었네. 그런 참, 그런 장도 인사가 좀 나온다.
2: 네, 네.
3: 심장에도 좋습니다. 예.
2: 네.
3: 예, 네, 어느 때 선생님 약을 예, 몇 년 전에 심장약 쓴 게 잃어봤습니다. 완전 잃었듯이. 네. 또 어느 동안 아이스가 또 심장이 또 몸에 온 것도 내놨습니다.
2: 예.
3: 네. 이거 선생님 약 중에 우리 누나 선생님 강의하신 약 쓰면 효과는 약이 없습니다.
2: 예, 약이 좋습니다.
3: 예, 또 선생님이 강의도 잘하시고 얼마나 약이 좋은 것도 팔고 선생님 약 믿음이 간다. 그래서 또 자기 약이 썼다만 신장 믿음이 계속 무릎을 떨리는 게 아이 떨린다. 용도없습니다.
2: 이 약은 제가 십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일 믿음직스러운 약입니다. 제약공장도 믿음직스럽고 그 성분들 따져보면 제일 좋은 성분들이 들어갔고 해서 예, 이 약은 꾸준히 쓰십시오.
3: 그 약 영 믿음에 가서 쓰기 좋습니다.
2: 예.
3: 네. 많이 대답하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치료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네, 이렇게 심장열, 폐혈이 닿으면 그 열은 또 올라옵니다. 열이라는 건 자꾸 올리 솟는 물리적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예? 찬기운은 자꾸 내리 떨어지고 이 더운 기운은 올라옵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봐도 이렇습니다. 이래서 목이 마른다. 또 머리에 와서는 머리가 어지럽다. 머리가 오리보리하다. 귀가 소리 난다. 귀가 아이들린다. 내 조직이 빨리.
0: 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2: 네,
0: 네, 네, 네.
2: 그래서 예, 네, 이런 허혈들이 심한 사람들 어떻게 이걸 우리 음양 평형을 잡겠는가 이게 문제죠.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2: 네.
4: 건의 보수하는.
0: 네, 끊겼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2: 근내 보신 환우는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그 약재가 형이라는 게 뭡니까?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게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재가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5: 저는 지금 건의 보신을 쓰고 있습니다.
2: 네.
5: 중풍에 와서 말하면 급하게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예 건의보상 쓴다면 말은 이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알아들 수 있습니다.
2: 네.
5: 그리고 한쪽 다리에 잘 걷지 말겠으니까 걷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팽이지 그랬습니다.
2: 네.
5: 건의보상 쓰니까 지팽이에서 짚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2: 그런 효과 보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5: 예, 깨라고 해.

0: 미네 맥이 없던데 지금 이 근리보상 쓰니까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예.
0: 이거는 조금 그래도 숨차 그러더니 좀 그런 선사에 없어졌습니다.
1: 예.
0: 그냥 저는 이게 이렇게 효과적가에 더 싸서 쓰겠습니다.
1: 예. 의자할도 있습니다. 예. 참가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설명 주시죠.
1: 예. 이런 허혈들을 어떻게 없애겠는가. 그렇대서 계속 이 허혈을 없애는 약만 먹으면 몸이 또 차집니다. 뭐 우리 우왕청심환이라며 동인당 우왕청심환이요 하고 그거 쌓아놓고 예, 상용약으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체청심환이라는 거는 몸이 차질 수 있습니다. 그 열을 없애기만 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죠. 예.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환은 양기를 보충하는 데 아주 좋은 약이면서 거기다 위에서 진이화라든가 이런 약을 넣는가 음양 평형을 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나는 이 건의보션 쓰는 환상 다게 쓰기 전에는 우이 자꾸에 어제건도 도번하고 눈이 깔깔해나지 머리도 따가워나지 그 다음에 뭔가 손발은 또 시리고 그 다음에 허리 네. 아래 아래 그 그러니까 배부기 아래 배부터 예, 자꾸 시린다 바깥에 나가면
1: 네.
3: 똥하지 거기 근데 오늘
1: 그게 위는 없고 아래가 냉한 상러시아 한증입니다.
3: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예. 이야기 소신 강의를 정말 잘하시고 이야기 또 예, 이제가 다 들어봐서 정말 참 좋은 약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 한 달 열흘 자는데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더운 게 벌써 없어집니다. 오늘 막 더워나고 예. 그다음에 네. 아래에 뭔가 차 나는 게 무슨 밥을 다 식은 밥 먹어도 자꾸 더워난다 말입니다. 국물이라 싹 식혀서 먹어도 자꾸 더워나지.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계속 밥맛이 있고 그 다음부터 경력 중용 좋아집니다. 계속 맥이 좀 나고 이게 좀 맥이 난 데는 좀 특별한 양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예.
1: 네.
3: 그리고 뭐 예, 정신용 나지. 이게 눈도 좀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 학동에 전면에 쌓았는데 우리 오빠 이 약을 잡수는데 아주 좋다며 뭐냐 전리사님이 정말 아용 대단히 좋다면서 소비 한 너도 대번 놓던데 한번 내지 두 번밖에 한두 달은 넘었었습니다. 그런 게 이번 우리 학동에 참가하겠단다. 우리 오빠 싸겠단다.
1: 네. 우리 할도 있습니다.
3: 예.
1: 네.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이 음양 평형을 잡아준다는 거는 많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약이가 좀 중점적인 걸로 딱 평형 잡아줄 수 있는 약으로 들어가야 되죠. 진화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뉴방즈라는 게, 이 뉴방즈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엉이죠. 이 그걸 약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우엉 우리 그 시장에서 싸먹는 것 갖고는 크게 효과 못 봅니다. 정상적으로 먹으면 물론 좋지만, 예. 그런데 이런 걸 다 이 덮어서 굽고 닦는 그 어간을 덮는다고 하는데 약으로 만든 겁니다.
2: 네.
1: 그 다음에 잔퇴.
2: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근데 보시면 저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소비 자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소비, 화장실에 가면 소비 인상 못 아셔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낫고요. 아침에 일하는데 허리가 아파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고 이제 변비도 없어서 어쩌되게 허파를 덮는 게 내 이야기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야.
1: 맞습니다.
4: 전진 한 달 안 돼서 효과 이리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4: 그래 활동하듯 싸게 이번에 싸서 또 쓸 예상입니다.
1: 네. 우대할 때 있습니다.
4: 예.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 외에도 이 잔퇴란 약이 들어간데 이 약은 풍열을 다 없애는 약입니다. 바람하고 몸의 열, 풍열이 만나도 이게 중풍이 오기 쉽습니다. 예. 수산 풍热的 작용이 있습니다. 이 동물성 약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 건네보신화는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약이고 또 이렇게 명약이다 보니까 처방을 그냥 열만 청하는 뭐 홍삼요 로경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음양 평형을 딱 잡아줄 수 있게끔 만든 약이기 때문에 아무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약을 쓸 때 나는 또 요리 센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 아무런 근심 안 하시고 쓰셔도 우리 이런 음양 평행에는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건의 보신 화는 내 몸에 좋은 많은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 있으면서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서 오장육부의 생리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좋은 약은 없죠. 어떻게 말하면 건종 황제가 쓰던 약을 내가 써볼 수 있다. 이것도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건의보시환 우대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2: 네.
1: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이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지어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6: 대통령이 지방 간도 있고 당남도에 앉아야

0: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한다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우면서 밥맛이 없으네. 밥을 먹지 마라. 영양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1: 예.
0: 그러다 이 성장광이 듣고 이렇게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도 안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서 그러면 이정상 좀 이렇습니다.
1: 예.
0: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그냥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밤사변이 영 잤는데 다 여섯 번이 봤습니다. 밤사변은
1: 밤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죽지 않습니다.
0: 오, 그래도 이게 뭐 구하였습니다부터 밤사변에 아 정말 한번 날이 또 혹시 두번본다 했습니다 이래.
1: 예.
0: 아, 그러니까 참 제대로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네.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그런데 효과 좋으니까.
1: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0: 와, 그래도 나는 그 이번에도 네. 또 배달 받았습니다. 예.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예.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에?
2: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2: 네.
1: 두한 종열.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벅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행아 복소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예.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에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나는 입간염 뭐 구별 쓰고 여자 정말 많이 헛잡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신체 검사인데 어제 환당가 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어찌
1: 많이 좋겠습니다.
4: 그분이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네. 아니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수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지금 환단 또 찾고 지금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건강이 네. 좋아졌다는 것만 해서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4: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4: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전화 어때, 거기 자리도 어찌나 거기 쓴가, 예. 그래서 예. 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 하면 보면은 찬물하고 도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엮어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엮으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노래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백진숙 작사 문명도 작곡의 그대와 함께라면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은 걷는 길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래 김영태 작사 방화 작곡의 꿈을 찾아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누나는 때로는 내 인생이 등대와 같아서 험한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줍니다. 아래 김동호 작사 송일 작곡의 누나를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호실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꼭 멀리 떠나는 것만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행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내가 알지 못했던 낯선 풍경을 마주하고 다른 삶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또 다른 문화를 만나는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풍토, 전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서로 리해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은 다녀볼 만한 여행, 여러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관광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시 비서 야간 관광 시즌 문화 관광 활동이 개막했습니다. 지난 1일 2026 연결시 비서 야간 관광 시즌 문화 관광 활동 개막식 및 열애방주 한돌 기념 행사가 불화 동화 강변에서 열렸습니다. 여름철 피서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야간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결시는 도시의 우수한 야간 자원을 한데 모은 2026 연결시 피서 야간 관광 시즌 기회를 문화 관광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연결시는 야간 관광 코스를 한층 다양화하고 소비 형태를 보완함으로써 문화 관광을 매개로 도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연결시의 6대 정품 테마 야간 관광 로선 발표와 함께 홍보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어 열애방주 프로젝트 책임자의 관련 소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시원한 여름밤을 활용해 도시의 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가까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의 관광객들도 연기를 찾아 강변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고 깊은 민족 풍정을 몸소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연결시는 야간 문화관광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 야간 관광, 오락, 공연 등 관련 상품을 꾸준히

중에 나가고 피서 문화 관광 도시로서 연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도시 고유의 매력을 더해서 한결 다채롭고 빛나는 연길의 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길시가 선보인

국민공원, 연결세 인기 왕홍벽, 연변대학 왕홍미식거리, 다채로운 연길, 매력적인 플래시몸 음악해민공연, 야간경기관람, 영원히 지지 않는 꽃, 축구경기 발전미식거리, 야간파크관광, 1978 문화창의원, 버드와이저 맥주축제, 1978 예술전람관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초 운행을 시작한 연길 열애방주 프로젝트는 불화 통화의 뛰어난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수상 야간 운항 코스를 선보이며 아름다운 강변 야경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프로젝트를 한 단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이번 비서 야간 관광 시중과 어우러져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연길의 야간 문화 관광의 립지를 한층 더 풍성하게 넓혀갈 예정입니다. 연길 하면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인증샷, 연결공주 의상체험 촬영, 카페 감성 탐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비록 틱톡과 소홍서를 타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연길 꽃바지입니다. 화려하거나 정교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청량한 패턴의 소재, 넉넉한 기장과 폭,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착용감으로 젊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연길 대표 기념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침 연길 서시장 2층, 3층 문이 열리기도 전에 1층 엘리베이터 앞은 이미 꽃바지를 사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드디어 영업시간이 되어 2층에 들어서자 각양각색의 꽃무늬 긴 바지가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복고풍 꽃무늬, 심플한 격자무늬, 산뜻한 프린트 무늬까지 다양한 꽃무늬 바지들이 걸려있었고 각 매대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한 번에 몇 벌에서 많게는 열몇 벌씩 구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인기 양식은 진열되자마자 바로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연길 꽃바지는 연길 현지 주민들이 평소에 편하게 입는 바지에 불과한 바지입니다. 여름이면 동네 나들이나 장보러 가는 주민들이 이런 바지를 자주 입습니다. 일부러 기획한 인터넷 인기 상품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낸 것입니다. 하남에서 온 장려사는 바지 하나에 20원 정도에서 가격도 부담없고 집안에서나 외출할 때 모두 입기 좋아요. 오늘 다섯 벌을 샀는데 두 벌은 제가 입고 나머지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선물할 거예요. 이 도시만의 독특한 생활 정취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꽃바지에 담긴 연결 생활의 정취와 여유로운 분위기는 이제 이 도시를 찾는 이들에게 진정한 연변의 온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직업기능 제고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을 익혀 고품질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조 각 직업기능강습기구는 8월에 총 33개의 직업기능강습반을 집중 개설합니다. 그중 정부보조성 강습은 23개, 비보조성 강습이 10개입니다. 가사봉사, 전자상거래, 인터넷 마케팅, 중식요리, 미용 미발, 수공예 제작, 소방안전, 인공지능 훈련 등 다양한 인기 분야를 포괄해서 전주 근로자들에게 풍성한 기능 만찬을 제공하게 됩니다. 강습은 8월 1일부터 육속 개강하며 연 7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강습반은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가 강의를 맡아 강습지를 보장합니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수요에 따라 상응한 강습기구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너는 무형문화유산을 있다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있다 코너가 여러분께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 문학 등 다양한 무형 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전통복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족 전통복식의 역사,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족 전통복장의 특징이라면은 처한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 걸맞게 만들어졌는데 장기간 아한대 지방에서 살아왔기에 복장은 내한과 내열에 적합한 저고리, 바지, 치마, 겉옷, 쓰개, 신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오랫동안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생활에 편리하게끔 여성 복장은 치마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남성 복장도 바지폭이 넓어 주저앉거나 서기에 편리하고 걸터앉아도 보기에 흉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족은 예전부터 흰옷을 즐겨 입는다고 해서 백이민족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조선족 전통 복장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조선족 전통 복장의 기본색은 흰색이며 계절에 따라 또는 신분에 따라 색상이 다르지만 대체로 맑고 연한 색상이 주류를 이룹니다. 백이민족이라 불리는 조선족은 먼 옛날부터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의 정서와 갈라놓을 수 없는데요. 흰색 외에도 옥색, 연분홍색, 연두색, 미색 등 맑고 밝으며 산뜻한 색깔의 옷도 입기 좋아해서 요즘은 다양한 색상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혼한 부인들은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례복으로 입었으며 여성 저고리의 색깔로는 초록빛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여 초록빛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받쳐 입었는데 이를 로기홍상이라 하고 제일 좋은 례복으로 여겼습니다. 어린이들도 전통복장을 입게 되는데 아이들의 전통복장은 대체로 또 어떤 색감을 고르는지 궁금하시죠? 조선족의 전통복장은 많은 경우에 하나의 색 바탕에 여러 가지 색을 복잡하게 섞은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단일한 색깔로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과 젊은 여성들은 오색 영롱한 화려한 색깔 조합으로 된 색동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음양 오행 사상의 영향으로 오방색과 오간색의 조화로 만들어진 색동옷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섣달 금음날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우리의 전통복식은 단순히 순결, 청결함을 상징하는 흰색을 또 선호하지만 부드럽고 부드러운 색상 조합, 또 다채로운 색을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 지역은 사계절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런 자연 환경에 맞춰 계절별 복장이 구별되어 있는데요. 조선족 전통 복장은 소재와 색상에서 기후와 계절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봄과 가을에는 무명 혹은 명주로 지은 겹옷을 입고 추운 겨울철에는 무명이나 명주로 지은 따뜻한 소목과 겹옷을 입었으며 여름철에는 배, 모시, 갑사 등으로 지은 시원한 헛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대자연의 색에 맞춰 봄옷은 살구꽃, 백꽃, 복숭아꽃, 진달래꽃 등 꽃 빛깔로 봄 정취를 나타내고 가을옷은 도라지꽃, 들국화, 산나리꽃 등 경쾌하고 청아함을 자아내는 빛깔과 어울렸습니다. 여름옷은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 세모시 이 오리 가는 옷이나 귀꼬리 빛깔 같은 안동포, 배오리 가늘고 고우며 빛깔이 붉고 누렇다 해서 안동포로 불리는

쓰여 입었습니다. 조선족의 옷차림에도 깊은 복식 레이저리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옷을 입는 방식 하나하나가 존경과 격식을 나타내는 문화로 이어지는 것 역시 우리의 전통입니다. 조선족은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을 첫째가는 레이저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옷차림과 머리쓰개, 신발 등을 항상 바로 해야 하고 나들이 할 때는 속옷, 속치마, 속바지를 꼭 받쳐 입는 것이 레에 맞는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바지의 데님을 가증하게 매야 하고 남녀 모두 저고리를 입을 때는 저고리 동정의 이가 꼭 맞게 염해야 하며 고름은 반드시 나비 매듭이 지게 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라 해도 고름은 절대로 풀어헤치지 않는 것이 레이였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맨발로 밖에 나아다니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으며 머리쓰개를 쓰는 것을 레졸로 여겼습니다. 여성들은 치마를 입고는 속옷이 보이지 않게 했으며 앉을 때에도 속옷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레졸로 여겼습니다. 손님을 맞을 때는 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옷차림을 단정했습니다. 옷옷을 벗거나 속옷만 입거나 옷을 바로 입지 않고 손님을 맞는 일은 레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겼으며 의관을 바로 쓰는 것이 레이였습니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갈 때도 옷을 단정히 입고 가는 것이 레이입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레이 문화를 중시하고 지켜오고 옷차림까지 격식을 갖추며 타인을 존중하는 미덕을 지켜왔기에 조선족은 깨끗하고 레이 바른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레이 풍습을 지키는 것 외에 또 청결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조선족의 옷차림 레저는 항상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헤이지면 제때 기워 입고 구겨지면은 제때 다려 입는 데서도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은 옷을 자주 빨아 입었으며 동정도 어지러워지면은 아무 때든 갈아댈 수 있게 예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여 조선족 여성들은 언제나 몸에 바느질을 건사해 가지고 다녔고 집집마다 빨래 방망이, 다듬이돌, 홍두깨 같은 빨래 도구와 다듬이질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 바느질 도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옷을 수선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청결과 리를 중시하는 조선족의 미풍량석은 변함없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식은 간결하고 우아한 선미가 특징인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흰색을 기본으로 다채로운 오방색 장식이 어우러지며 남녀노소 계절별로 다른 형태의 복식을 착용합니다. 명절 민속공연 민속은 체험에서 빠지지 않는 상징물로 옛 선인들의 생활지혜와 민족 정체성이 깃들어있으며 오늘날 새시대 속에서도 꾸준히 전승되고 중화민족 한가정의 다채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식은 민족의 역사와 생활 풍습이 담긴 살아있는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복식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세대별로 전승하며 오늘날 연변 관광민속 체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속은 방송 무대, 관광 프로그램에서 널리 활용돼 중화민족 대가정의 다채로운 민족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스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을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싶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세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꽃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 웃음이 모여 더 아름다운 레일이 됩니다.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 내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이 참 좋은 날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상길 임향자 가수가 부른 햇님처럼 웃읍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햇님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릴 생활 꿀팁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아기를 낳으신 엄마들 주목해주세요. 육아보조금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오늘 첫 코너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 여름철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이, 혹시 쓴맛 나는 오이 그냥 드시진 않으셨겠죠? 게다가 여름 다이어트로 핫한 아메리카노가 정말 살이 빠질까요? 그리고 빨간 옷이 자외선 차단에 더 좋다는 빨간 옷이 자외선 차단에 더 좋다는데 사실일까요? 소금 세안 저렴한 피부 관리법이라는 이 말,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네, 이런 모든 궁금증들을 오늘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면 알수록 쓸모있는 생활정보의 향연 함께 떠나볼까요?

있고 육아보조금의 국가 기본 기준은 아이당 매년 3,600원, 만 3세가 될 때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2021년에서 2024년에 태어난 영유아는 보조금 지급 개월수에 따라 금액을 환산해 산정합니다. 신청 경로는 온라인 신청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알리페이 위챗 플랫폼 육아보조금 미니앱 또는 영유아 호적 소재지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육아보조금 신청 전용 구역에 진입해 육아보조금 정보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나의 페이지에서 2022년에서 2024년 연장 신청 경로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영유아 호적 소재지 향진 정부나 가도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서류는 기존 신청에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와 일치합니다. 육아보조금 제도 관리 규범 시행에 따르면 신청자는 영유아 및 신청자의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영유아의 출생의학증명서, 주민호적 등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신청자와 영유아 간의 양육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요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에서 2024년 출생용 유아를 둔 가정을 위한 육아보조금 연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아기는 해당되지 않네 하고 살짝 아쉬웠던 분들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바로 내 몸을 위한 정보가 준비되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쓴맛이 나는 오이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게 무쳐 먹는 오이. 그런데 혹시 쓴맛 나는 오이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쓴맛 나면 그냥 먹지 말지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복근성에서 쓴 오이 반 개 먹고 급성 간 부전까지 온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쓴 오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여름철 흔한 채소로 무쳐 먹으면 시원하고 더위를 식혀줍니다. 최근 복근의 한 사람이 집에서 재배한 쓴 오이를 반 개 먹은 후 1시간 만에 심한 구토와 복통, 설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는 악화됐고 결국 급성 간 부전으로 진단됐습니다. 의사는 그 원인이 바로 오이 속에 들어있는 쿠쿠리바타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이에 왜 독소가 생기는 걸까요? 의사는 오이가 벌레를 타거나 그 속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화학적 방어를 시작해 쿠쿠르비타신 B를 생성해 해충을 퇴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급성 독성은 일부 비소계류 화합물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독소는 100도에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 익혀 먹어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관을 심하게 자극하고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며 심할 경우 위장출혈, 쇼크,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특효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분 공급, 구토 유도, 대증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환자는 섭취 후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복통, 설사가 나타나며 드물게 손발 저림, 맥박 느림, 전신 무력감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예, 중독이 심해지면 독소가 장을 심하게 자극하고 소화관을 손상시키며 급성 간 손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쓴 오이를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쓴 오이를 한 입만 먹었더라도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심해지고 어지럼증, 무기력,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병원으로 갈 때 가능하면 먹다 남은 오이를 함께 가져가 의사가 빠르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쓴 오이의 위험성 확실히 아셨죠? 여름철 채소 고를 때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쓴 오이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겠죠? 노래 한 곡 듣고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아메리카노 다이어트법.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인지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 절식이나 운동 없이도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니 정말 혹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메리카 다이어트법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인지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후 다이어트가 여성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아메리카노 다이어트법이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카노 다이어트는 정말 효과적일까요?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메리카노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고 일시적으로 대사율을 높이며 지방을 소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아메리카노의 다이어트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음식 통제, 규칙적인 운동에서 벗어나 아메리카노만으로는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커피의 지방 감소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메리카노를 통해 지방 대사를 강화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의학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고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메리카노의 카페인이 인체의 신경, 심박수 및 위장에 자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명확한 금기사항이 있으며 맹목적으로 마시면 신체 부담을 가중시키기 쉽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위궤양, 식도 역류 환자 등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만성적인 불안감이나 수면질이 낮은 사람, 고혈압, 이상 혈액 지질, 심근허혈, 부정맥 등이 있는 사람 및 임산부도 카페인으로 인한 피해에 주의해야 하므로 아메리카노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피부 관리로 넘어가 볼까요? 소금을 세안 들어보셨죠? 살균, 피지 조절, 그리고 각질 제거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피부 관리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해서 한 번쯤 따라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소금을 세안법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걸까요? 네, 아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물은 깨끗한 물에 비해 소금, 즉 염화 나트륨만 추가한 데 불과합니다. 염화 나트륨은 외용으로 세안할 때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염화 나트륨 성분은 단순하며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리학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이미 충분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장벽을 갖추고 있기에 이러한 일반적인 성분은 그 어떤 유의미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러므로 소금물로 세안하면 저비용 피부 관리 꿀팁이라는 견해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어 여름이면 많은 분들이 흰색 옷이 가장 시원하고 자외선 차단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완전히 뒤집힌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에 가장 자외선을 잘 막아주는 옷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몰랐던 색깔의 과학, 왜 빨간색 옷이 자외선 차단의 최고인지, 시원함과 차단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름에 흰색 옷을 입는 것이 자외선 차단이 가장 잘 되고 가장 시원하다는 주장은 사실 잘못된 인식입니다. 바로 붉은색 옷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네, 업계 인사의 말에 따르면 동일한 원단 조건에서 옷의 색상이 짙을수록 오히려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두운 색상의 옷은 햇빛의 자외선을 대량으로 흡수해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줄여 더 나은 차단 효과를 제공합니다. 네,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 외에도 붉은색 옷은 열 복사의 붉은 빛과 자외선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옷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 열을 반사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은 정말 알찬 정보 가득이었죠. 2022년에서 2024년 출생연휴와 육아보조금 연장 소식부터 시작해 쓴 오해 위험성, 아메리카노 다이어트의 진실, 소금을 세안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붉은색 옷의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정말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주부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면 건강과 생활 리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인 장기적인 코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먼저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무수히 많습니다. 아침 식사가 전반적인 건강과 생활 리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규칙적인 아침 식사의 장점을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침을 먹는다면 달콤한 빵이나 음료만 먹기보다는 달걀, 그리스식 요구르트, 두부, 통곡물, 과일처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침 식사의 건강 효과로 우선 비만 위험이 낮아집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비해 비만할 가능성이 4.5배 높습니다. 미국에서 499명을 1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저녁과 아침을 외식하는 사람은 비만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아침을 먹는 사람은 비만할 가능성이 낮고 혈당치가 정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나중에 배고픔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성인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힘이 납니다. 아침 식사는 밤새 금식한 몸과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오전 시간의 집중력과 업무, 학습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집니다. 아침을 먹는 사람은 거르는 사람에 비해 콜레스테롤 수치와 인슐린 민감성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아침을 거르는 사람에 비해 일평균 100칼로리를 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콩, 요구르트, 생과일 주스 등 에너지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단기 기억이 좋아집니다. 13세에서 20세 청소년 31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합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하루 동안 균형 있게 섭취하려면 아침을 먹는 게 좋습니다. 아침을 자주 걸으면 특정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활동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아침을 안 먹어도 될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건강에 반드시 해롭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 의료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시간 제한 식사, 즉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은 아침을 거르더라도 전체 영양 섭취와 건강 상태가 양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침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전체 영양 균형,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 섭취, 적절한 총칼로리,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는 에너지 공급, 집중력 향상, 규칙적인 식습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 임산부, 노인, 당뇨 환자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자주 걸으면 과식, 혈당 변동,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달걀, 두부, 생선, 요구르트와 같이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음식에 현미, 오트밀, 통밀빵과 같은 통곡물, 그리고 과일과 남새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인 견과류와 아보카도 등도 아침에 먹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은 이유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심 전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만 마셔도 될까요?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일부 사람들은 속쓰림이나 위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아침을 먹어야 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을 무조건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있으면 아침 식사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코골이가 몸에 보내는 구조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코골이는 일상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골이를 깊이 자고 달게 잔다는 증거로 여기며 심지어 수면의 질이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골이에는 건강상의 위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심야에 몸이 보내는 구조신호와 같습니다. 장기간 개입하지 않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은 전신 여러 계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계통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장기적인 저산소증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며 이로 인한 고혈압 발병률이 일반인의 2.4배에 달합니다. 또한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심지어 야간 심장 돌연사의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또한 낮에 졸음,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반응 둔화 등을 유발하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인슐린

변비를 방지하여 당뇨병과 비만 위험을 증가시키며 비만, 코골이, 대사 이상의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이 밖에 만성인후염, 역류성 식도염, 야간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성장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리적 코골이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극도로 피곤하거나 음주 후 또는 감기로 인한 고막힘 등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고르고 안정적인 코골이 소리가 나며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 현상이 없고 휴식을 취하면 사라집니다. 이런 코골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습니다. 반면 병적 코골이는 지속적이고 소리가 크며 불규칙한 코골이 소리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천둥처럼 크지만 높고 낮음이 있으며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10초에서 20초 이상 지속된 후 다시 큰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경우 밤에 숨이 막혀 깨거나 질식감을 느끼며 잠자는 동안 자주 뒤척이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경우 아침에 입안이 마르고 두통이 있으며 수면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극도로 피곤하고 졸리며 회의나 텔레비전 시청 중에 무심코 잠이 드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혈압약 장기 복용 시 저혈압 발생 위험이 있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혈압약을 복용하면 저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질까요? 약물 치료는 고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이 약물 사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압이 점점 낮아져 결국 저혈압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고혈압제의 종류와 용량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사용을 규범화하면 혈압을 기준치에 안정적으로 도달시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저혈압의 발생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혈압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혈압이 떨어지면 약을 끊는 환자도 있지만 고혈압은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약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혈압이 잘 조절되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기적인 진찰을 통해 의사는 병세의 진행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합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6월 스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이름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어른이 된 지금은 내 곁에 있어주는 나의 동반자와 나의 자식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사이 부모님은 어느새 아이가 되어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가족의 끈끈하고 따뜻한 정이 담긴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강효삼의 글 딸에게 돌려줄 하얀 편지 봉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멈추는 사진첩을 들여다보다가 사진첩 사이에 끼운 하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겉봉에 아버지를 그리워라는 글이 씌어져 있었다. 일본에 사는 큰딸 선화의 글씨다. 이 봉투는 몇 년 전 내가 신부전에 걸려 생사의 고비를 처했을 때 멀리 일본에 시집간 딸이 나의 병치료에 쓰라고 인편에 보내온 돈 봉투다. 하얀 봉투는 나를 큰딸 선화와의 추억으로 이끌어간다. 큰딸이 태어날 때는 내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 그때는 소고기 한 근에 30전이었는데 장사꾼이 집 앞까지 와서 사구례를 부르는데도 단 반근도 못 샀으니 말이다. 단돈 1원이 없어 쌀을 팔러 작은 자루에 넣고 한족 마을로 갔으나 차마쌀 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이 집 저 집 키웃거리다가 결국은 도로 집으로 가지고 오기도 했다. 이렇듯 살림이 곰핍할 대로 곰핍했지만 무럭무럭 크는 딸 선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다. 선아만 있으면 세상 모든 재벌을 다 가진 듯 일이 힘들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복판에 무시로 갈마드는 선아의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무럭무럭 잘 커주는 딸이 나에겐 크나큰 위안이고 감사였다. 농사가 바쁠 때는 아침 4시에 나가 저녁 7시에 들어온다. 때론 모집을 지는 힘든 노동에 집에 올 때는 너무 힘들어 걸음도 옮겨놓지 못하겠지만 내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올 때 제 엄마가 내다보고 저기 아빠가 온다고 하면 한 발짝 한 발짝 걸음마를 떼며 마중오는 딸의 모습을 보면 없던 힘도 솟구냈다. 얼른 달려가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올 때면 햇볕에 탄 거실거실한 내 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져주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감각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우리 집은 마을과 동떨어진 외딴 곳이 있었는데 집이 특별히 추웠다. 어찌나 추운지 문쪽을 향해 누운 딸의 한쪽 볼이 능금알처럼 빨갛게 익어 있었다. 그래서 추위를 막으려고 비닐 방막을 바람벽처럼 치워놓아 우리 집에 이따금 오는 사람들은 나더러 무슨 연극을 하려는가고 놀려주기도 했다. 그래서 김치떡도 얼어 터진다는 겨울에도 나는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무릎까지 빠지는

속을 헤매며 마른 장작을 헤우곤 했다. 야수가 출몰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방 안에서 어린 것을 잘 키울 욕망에 추위도 두려움도 다 잊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동란 세월이 끝나고 나는 잠시 떠났던 교단에 다시 오르게 되었다. 집살림도 조금씩 펴이고 자식도 둘이 더 늘었다. 당시 우리 집 뒤에는 사과나무가 있고 앞 터전은 넓어 농촌에서는 살기 그저 그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좋은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 아이들을 중학교 공부를 시키려면 현성에 보내야 하기에 장차 학비를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였다. 그 선택은 지금 생각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명지한 선택 같다. 세상엔 완전 무게라는 것은 없다. 비록 새로 이사한 곳이 교육 조건은 우월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고향에 살 때는 너른 삼간집이었는데 이 집은 남들 집잠에 기운 좁은 단칸집에다가 터전도 없었다. 아내는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부득불 날풍파리를 하여 나의 로임에 보태 살림을 해야 했다. 나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현상에 갈 때 늘 추운 겨울에도 자전거를 타고 갔고 배가 고파도 다래떡 하나 사 먹지 않았다. 석탄비를 절약하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했는데 중학교 교원 중에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당시 목당강에 흑룡강성 조선족 가무단이 세워지면서 가사 창작원으로 나를 받겠다고 하여 마음이 동했는데 학교 지도부에서 한사코 동의하지 않았다. 그의 불평이 생기면서 나는 사배 소극적이 되고 결국은 중학교에 있지 못하고 마가점이라는 산골 학교로 가게 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 아이를 공부시킬 수 없었기에 나는 로임을 받지도 못하고 중학교에서 힘들게 버텼다. 그때의 고통은 너무 컸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나는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니 입술이 다 말라 터졌다. 그때 나에게 힘을 준 것도 역시 큰딸 선아였다. 소학교 2학년 생이었던 선아는 내가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것을 보더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나는 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 어찌 되어서 나는 결국 산골 학교로 가지 않고 당지 문화소로 전근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생활은 그다지 편하지 못했다. 직업이 없는 아내는 하루에 5원을 벌기 위해 집을 멀리 떠나 풍파리를 했는데 그때 집안 살림은 큰딸 선아에게 떨어진 것이다. 아이들이 고중에 가게 되면서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졌는데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선아는 과감히 대학을 포기했다. 둘째 딸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자 나는 학비를 대기 위해 집을 팔고 셋방살이를 했다. 이때 선아는 부모 몰래 당시의 국제결혼소개소에 부탁해 일본 신랑을 물색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란 가난밖에 없는 우리 무능한 부모를 대신해 두 동생을 공부시키고 하루빨리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사는 것을 보고 싶어서였다. 결국 선아는 결혼식 역시 국제결혼소개소에서 간단히 치렀다. 그때 잔치에 참가한 가족과 친척들은 도합 8사람뿐이었다. 딸은 그렇게 가정을 위해 잔치도 조촐하게 치르고 신랑을 따라 일본으로 갔다. 딸이 떠나간 날 나는 선아가 있던 방문을 열었다. 횡댕그레 한 빈 방이었다. 그리움과 정만 남겨놓고 그 멀고 외로운 곳으로 떠난 딸. 산설고 물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시집을 간 후 딸은 가정을 너무 많이 도왔다. 큰딸의 경제적 도움이 없었더라면 내 하나의 밥봉으로 내 식솔이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선아는 셋집 사례를 하는 우리에게 아파트 한간을 사주어 우리를 도시에 와서 살게 했다. 그리고 두 동생의 공부를 대주어 대학을 졸업시키고 한국, 일본 유학까지 할 수 있게 했다. 딸 덕에 나는 또 귀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2003년 나는 신부전이 걸려 최종 치료 방법인 투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으로부터 두 주일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나를 보러 집에 돌아온 선아는 눈물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고생고생하다가 이제 와서 살만하니 알린다고 하면서 거금의 의료비를 선뜻 담당해 치료 불가능이라던 심부전도 치료받게 되었다. 하지만 백문불여 일견이라고 일본에 시집간 선아의 자상한 사정은 딸의 해산 뒷시중을 하러 갔던 아내로부터 알게 되었다. 그리 크지 않은 현성의 교회에 살고 있는 딸네 집은 지은 지 오래된 일반 건물인데 난방 장치가 시원치 않아 겨울에 춥게 지내더라는 것이었다. 부모에겐 겨울에도 훈훈한 아파트를 사주고 자신은 일반 건물에서 춥게 사는 것도 가슴 아팠지만 그보다 더 미안한 건 딸이 견디기 어려운 고독 속에 산다는 것이었다. 주위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젊은 사람이 갇힌 듯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가난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딸은 그곳에서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남몰래 눈시울을 적시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추측이 들어맞기라도 한듯 어느 날 우연히 전화 통화를 하게 된 딸은 새삼스레 가정의 행복이란 식솔이 오손도손 모여 살 때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가족은 혈연의 공동체다. 많은 행복 중에도 가정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어느 해 딸은 나의 생기를 맞아 인편에 돈을 보내는데 바로 오늘의 이 하얀 봉투다. 나는 그 돈을 받는 순간 코허리가 시큰해 났다. 딸이 부모에게 보내는 돈은 그저 돈이 아니라 시시각각 밀려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참고 속으로 떨군 그 수많은 눈물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눈물의 대가를 그저 받기만 할 수는 없다. 받은 것을 되돌려 줘야겠다. 그래서 그동안 아내가 출국해 번 돈으로 좋게 집 한간을 살 수 있기에 딸이 사준 아파트는 팔아서 그 돈은 딸에게 억지로 되돌려 주었다. 자식이 커가면서 딸의 경제적 소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아 딸이 친정이라고 찾아와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나로서는 딸이 나의 생일에 보낸 정이 보존했던 하얀 봉투를 다시 딸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물론 덩그러니 빈 봉투가 아니라 거기에 나의 정성을 듬뿍 채워서. 그리하여 부모에 대한 효성은 자식의 응문이라고 하지만 하얀 봉투를 되돌려줌으로써 담은 얼마라도 효낸 큰딸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으려 한다. 부모는 평생 자식에게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걸까요? 아니면 자식은 부모의 그 큰 사랑을 평생 다 갚지 못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돌려주기로 한 편지 봉투, 그 안에는 현금 대신 그동안 차마 전하지 못했던 아버지만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겠죠? 효도는 큰 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돌려주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효도이자 사랑의 순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리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속화 작사 지혜선 작곡의 한 줄기 햇빛 보내드립니다. 한 줄기 햇살처럼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가요? 작은 빛 한 줄기가 위로가 되듯 밝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김향울 양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곁을 지켜주는 진실한 친구,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는 우정을 노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친구 사이의 정이 선율 가득히 담겨 있어 듣는 이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한동호 작사, 최창규 작곡의 친구의 노래, 림성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모두에게 익숙한 가요죠. 노래를 부릅시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갖고 갈까요?

이어서 박홍률 작사 김광 작곡의 런앤을 즐겁게 보내드립니다. 청춘은 지났지만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추억하며 소소한 일상 속 행복을 찾고 웃으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따뜻한 가요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우리 저국의 변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며 저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명남 작사, 김범도 작곡의 사랑스러운 저국 변강 보내드립니다. 정란 리순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장작성 유영어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며 정을 깊게 심은 고향 마을 곳곳에 담긴 추억과 그리움을 노래했습니다. 어디로 떠나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소중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진솔한 정서가 깊게 다가옵니다. 이 가요는 아름답고 풍요한 고향을 노래했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새하얀 백지 한 장처럼 순수한 꿈,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기대해봅니다. 김신자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백지 한 장,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꿈을 향한 의지와 자신감을 길러주는 새 창작 동화를 준비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반려고양이의 습성을 이해하고 고양이와 바르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은하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함께 위로하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소금에 숨겨진 신기한 비밀을 탐구하겠습니다. 네, 그럼 경쾌한 동요를 듣고 방송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꿈나라로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씨앗 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어둠의 흙 속에 작은 씨앗 토리가 잠들어 있었어요. 함께 묻힌 다른 씨앗들은 여기는 너무 어둡고 단단한 흙이야. 너는 힘이 약해서 절대 우러 올라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했어요. 흙 속은 어둡고 답답했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물도 부족해서 토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토리는 마음속에 푸른 새싹의 모습을 상상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가는 뿌리를 천천히 뻗어 흙 속에 물과 영양분을 모았고 단단한 흙 알갱이를 조금씩 밀어내며 매일 조금씩 우로 나아갔어요. 밤이 되면 힘을 비축하고 아침이 오면 다시 힘을 내서 흙을 헤치고 나왔어요. 주변 씨앗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토리는 스스로를 믿고 느리더라도 꾸준히 성장했어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토리는 흙 표면을 뚫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을 받으며 연한 초록색 새싹으로 변하고 예쁜 꽃까지 피우게 됐답니다. 다른 씨앗들도 토리의 끈기에 놀라며 감탄했어요. 작은 씨앗이 자신의 꿈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이랍니다. 네, 정말 의미 깊은 이야기죠. 주변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말해도 마음속 꿈을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오또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려고양이의 습성을 알고 올바르게 교류하는 방법과 건강 상식을 알아볼게요. 친구들 중에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있나요? 귀여운 고양이를 보면 쓰다듬어주고 장난치고 싶은데요. 하지만 고양이의 심리를 잘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면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할퀴거나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양이와 올바르게 지내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고양이가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빠르게 흔들 때에는 화가 난 신호입니다. 이때 억지로 안거나 만지지 말고 잠시 혼자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억지로 장난친다면 고양이가 방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둘째, 고양이에게 사람이 먹는 짠 음식, 과자, 초콜릿을 주지 마세요. 특히 초콜릿은 고양이에게 독이 돼서 배가 아프고 심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고양이의 전용 간식만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셋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놀아주고 깨끗한 물을 갈아주세요. 고양이도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인데요.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정서적으로 교류하면 고양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라요. 작은 배려만 실천해도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고양이의 심리를 잘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면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할퀴거나 물 수도 있는데요. 고양이가 꼬리를 빠르게 흔들 때에는 어떤 기분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종소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꼬리를 빠르게 흔들 때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 어때요? 친구들 맞췄나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수학교 2학년의 은하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 엄마 아빠가 잠시 외출하셔서 혼자 남겨질 때 너무 무서워요. 집이 조용해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어두워지면 더욱 떨려요. 다른 친구들은 혼자 있어도 잘 무섭지 않다고 하는데 저만 용기가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은하 친구의 마음 정말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조용한 집, 어두운 공간에서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별현이가 쉽고 따뜻한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혼자 있을 때 조용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너무 조용하면 걱정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동요나 동화 오디오를 작게 틀어놓으면 마음이 훨씬 안정된답니다. 귀에 익은 따뜻한 소리가 주변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나만의 안심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혼자 있을 때 좋아하는 인형을 안거나 그림 그리기, 스티커 붙이기와 같은 즐거운 일을 하면 두려운 생각이 사라지고 즐거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걱정보다 행복한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용기가 점점 생긴답니다. 셋째, 부모님과 약속을 정해보세요. 부모님이 외출하기 전에 잠시 후에 꼭 돌아올게 라는 약속을 듣고 돌아오는 시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의 불안이 크게 줄어든답니다. 혹시 무서운 마음이 들면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 친구들이 처음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작은 경험을 쌓아가며 점점 독립적인 마음과 용기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은하 친구도 천천히 연습하면 꼭 씩씩하게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엄마는 햇님을 들려드립니다.

자,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우리 식탁에 꼭 있는 소금에 숨겨진 신기한 자연 과학 비밀입니다. 친구들, 우리 밥상에 소금통이 빠지지 않고 놓여있죠? 김치를 만들 때도 쓰고 국물에 간을 할 때에도 써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소금은 그냥 작은 흰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비밀이 정말 많답니다. 오늘 꼬마 탐정들과 함께 소금의

0: 신기한 세계를 탐험해 볼까요? 첫 번째 비밀, 소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소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얻어요. 하나는 바닷물을 모아서 햇살과 바람으로 천천히 말려서 만드는 바다소금이고, 다른 하나는 땅속에 묻혀있는 소금광산에서 캐내는 암염인데요. 바닷물 한 방울에는 아주 작은 소금 알갱이가 많이 들어있어서 바닷물을 모아 말리면 자연스럽게 흰 소금 알갱이가 생기는 거랍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 대부분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비밀, 소금은 물에 녹으면 마법을 부립니다. 친구들, 눈이 내려서 얼음이 지어 길이 미끄러울 때 소금을 뿌리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그건 소금이 물이 얼어붙는 점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물은 영하 0도에서 얼지만 소금이 함유된 소금물은 영하 0도보다 더 차가워져도 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길에 소금을 뿌리면 얼음이 인차 녹아서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용한 마법이죠. 세 번째, 정말 신기한 비밀은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 외에도 우리 몸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소금에 포함된 나트륨과 염소가 필요한데 이 성분들이 혈액을 순환시키고 근육을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목이 마를 때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 물을 마시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요.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 소금에는 보존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많이 바르면 물기가 빠지고 세균이 자라지 못해서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김치, 젓갈 같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보존 역할 때문입니다. 작은 소금 알갱이 하나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우리 몸을 지키고 음식을 보존하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웅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시골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은 40여 년이란 종이 서의에 조의 림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인데, 예,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조회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예, 현재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할 때 다음과 같은 교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예, 하나는 심리혈관계통질병에 얘기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는데 이런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호흡계통질병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감기를 자주 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기관지천식, 인후염 이란 말죠. 호흡계통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소화계통질병치료에서 아주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담낭염,

0: 변비설사에 예, 이러한 소화교통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많은 환자들로부터의 장위병 극성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예, 박창호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예,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예, 여러분들과 같이 예, 심혈관 계통 질병에서 예, 비교적 만료 발병률이 높은 예,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예,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예, 지질대사가 문란이 올 때 예, 지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암이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당구춘이라든가 간효산지 이런 지표가 높아집니다. 이런 지표가 높아지게 되면 지질대사가 문란이 오는데 이러한 지질이가 말이죠. 예, 동맥내막에 말이죠. 예,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 점차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디젠중심에 가서 예, 검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방콸이 형성됩니다. 예, 방콸이 점차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예, 동맥강이가 먼저 협착이 생깁니다. 졸바진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관상동맥이 예, 류동이 혈액류동이 말이죠. 다 되지 않거든요. 이래게 되면 심장 자체가 말이죠. 예, 최쇄 최양의 혈이 모자라고 산소가 결핍하고 이래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말이죠. 예, 심지어는 심교통 예, 가슴이 아파납니다.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예, 심근경색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보통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 관심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우리 예방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내가 이 류행에 속하는가? 예? 이렇게 되면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래야 예방할 수 있죠. 예? 하나는 연령단계가 예? 중노년 분들, 지금 이 중노년 분들 속에서 특히 연령이가 지금 젊은 패들인데도 말이죠. 이 관심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하고 좀 틀립니다. 그리고 가족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쌍방 중에 말이죠. 이 관심병으로 또는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 자세 분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상고증이라 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 고혈당 예, 이 상고증이 있는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예.
0: 담배를 많이 피우시거나 술을 반가워하시거나 예. 예, 이런 분들 속에서 관심병에 인기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보통 보게 되면 우리 조선조 의학에서 예, 태아민 체질, 태아민 체질 하는데 비교적 뚱뚱한 분들 속에서 이 관심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1: 네.
0: 이 관심병이가 말이죠. 첫째로 확진을 받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산소가 결핍하고 혈이 모자람으로써 심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근이가 점차적으로 얇아지고 이러면서 심장공이가 문란이 오게 됩니다.
1: 네.
0: 이러게 되면 만성으로 고생하는 이 분들을 본다 할 때 자주를 입원하게 되는데 심력쇠갈증이 올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제가 여쭤만 탈출을 했으니 신경을 아파졌어요. 예. 예, 다리가 반드시 아파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감염 발사부터.
0: 예.
2: 예, 그래서 원장 선생님 약을 두 번 재다 먹었습니다.
0: 예.
2: 예, 지금은 아픈 것도 사라지고 조금 걸을 수 있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2: 예. 예, 그래서 오늘 예, 원장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약지를 가려고 합니다.
0: 예.
2: 예약을.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2: 됐습니다.
0: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그럼 예. 갑니다.
0: 예,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원장 선생님.
0: 예.
3: 요즘 들어가지고 심장 쪽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0: 예.
3: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 차고
0: 예.
3: 혈압자에 보니까 오르고 내리고 지금 들렁거나 해가지고
0: 예.
3: 원장 선생님이 하고 점약도 쓰고 댄디 해가지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숨 찬 것도 많이 나서지고
0: 예.
3: 답답한 것도 좀 많이 나서지고 그리고 잠이 잘 오지 않던 것도 요즘은 잠도 조금 괜찮고 그래서 좀 효과를 볼 때 약을 좀 더 쓰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이야기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세국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4: 예, 저는 보니까 박창호 선생님 한테가 가지고 저번에 위 아파갖고 약 먹은 게 효과 좋아가지고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0: 예, 예, 예.
4: 네, 그러니까 저는 설사 계속하고 배, 위 너무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했는데 위, 그러니까 위궤양이라 하더란 말입니다.
0: 예, 예.
4: 그래가지고서래 소약, 그러니까 뭐 그 소약을 먹었는데 그렇게 효과 없어가지고 중약을 먹은 게 그러니까 이번에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예.
4: 예, 그래가지고 오늘에 또 가도 되겠습니까?
0: 완전히 됩니다, 예. 오전 예. 오후 시간 타서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아. 다 됐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0: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5: 그, 오늘 가겠죠?
1: 네.
5: 네, 그, 네, 오늘이 잠만 나옵시다.
0: 예.
5: 예, 네, 오늘이 그, 내가 허리 아파서 일어나기 바빠서 오늘에 친구들하고 점나고 결합하다 그래서 오늘에 가다 연락하다 그럽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아, 그 강철수 선생님 대신 배우자
0: 그럽니다. 예, 예,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됩니까?
1: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6: 저는 예, 심한 심장병 환자입니다.
0: 예.
6: 그래서 예, 심장이 무슨 딱 아프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숨이 찹니다. 그래서 어디를 나가자 해도 무섭습니다. 너무
0: 예.
6: 숨이 차서.
0: 예.
6: 그래 바깥에서 예, 집을 들이다 문을 두드려서 무슨 무기 손님이 와도 달아 일어나서 문을 열자 하게 되면 숨이 찹니다. 그래서 저기 누기 말하는 게 우리 친구 말하는 게 거기 기태중에 가서 예, 서약을 써보라고 그랬대다. 그래서 박창호 선생님 서약을 써서 썼는지 어제는 한 20날 썼습니다.
0: 네.
6: 굉장히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6: 많이
0: 예.
6: 나사지고
0: 예.
6: 근데 이 유전인지 우리 동생도 내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이래 심장이 조금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예, 우리 아버지 이전에 심장병으로 돌아갔습니다.
0: 예. 예.
6: 그래 그 무서워서 예, 동생 데리고 오늘이 또 나도 가서 한 번 더 보이고 동생도 데리고 가고 이래서 오늘이 저기 길대 중에 저기 박창호 선생님께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맞습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7: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 그 소변이 작고 그리고 소변 일단 자꾸 이렇게 졸리고 한데 건강을 보니까 소변이 거품이 엄청 많이 나가.

0: 말인가.
1: 예.
0: 국가 검사하니까 단백이 최대 나왔습니다.
1: 아, 심하구만요.
0: 예. 예. 그래서 약을 쓰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해서 이 방송도 듣고 동료들도 알켜주고 해서 예, 그 기태 중에 그 방염독 증이 이런 단백이 나가고 손이 나쁜데 치료 효과가 용접하다 보라 해서
1: 예.
0: 그래 그 선생 약을 지금 두 번 썼습니다.
1: 예.
0: 소변 작은 것도 낫고 저린 것도 낫고 최근에 해보는데도 이렇게 도품이 많이 우선 없어졌습니다.
1: 예, 전입니다.
0: 그래 많이 효과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똑같이 약질 나가서 예약하려고 전화
1: 한번.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연계됐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3: 네. 저는, 예, 그런, 뭔가, 그, 길태중이 박상호 선생님께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1: 예, 네,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소화에 대해서,
1: 예.
3: 그래서부터 좀 뚜문뚜문 소화는 아이 됐습니다. 그래도 두루두루 약도 먹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형 소화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또 청약도 먹고, 침도 맞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게 약은 또 말이 없지만, 그래도 낫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수소 먹고 대박상호 선생님께서 치료받는데 벌써 한, 하나를 먹을까요? 깜짝. 좀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제 자신부터 이렇게
1: 예.
3: 좀 이렇게 밥맛도 오고 그래서 맹물 먹어도 트름하고 언하라 뭔가 죽고도 채소 조금 육구슬이 묻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이 빠지고 맥이 없고 막 후들후들하면서 이랬습니다. 밤잠도 그러니까 자지 못하고 그런 게 한 며칠 먹을까에 좀 낫고 밥맛도 없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썼습니다. 두 번 썼는데 지금은 기본상 밥도 잘 먹고 이 여름에 채소 이렇게 무식의 과실함 이렇게만 해도 못 먹던 거 요새는 좀 살짝 먹습니다.
1: 예. 예,
3: 그래네. 예, 어찌나 정말 그 선생님들 감사한 중에 결국 이렇게 뭔가 두 번 써서 났는데 한 번 더 쓰자고 합니다. 쓰던 바에.
1: 그렇죠. 예,
3: 그래. 예. 예, 예, 예. 그래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3: 새 과로. 예.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저번에 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나요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 돌아다니며 약을 써도 아이 되는 거 길태중이 그 박창호 주임이 한대서 약을 쓴 게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4: 예, 그래가지고 소리 너무 고맙고 해가지고 소리 이번에는 꼭 근처하다고 오늘도 그러니까 저도 가서 이렇게 심장 약을 쓰고 그다음에 저희 남편이 요즘에 또 그 감기 걸린 후에 지금 기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잘 되었습니다. 이분이 기침도 예. 잘 됩니다. 예.
4: 예, 글쎄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 저희 남편과 같이 가서 두 사람이를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자고
1: 그랬어요.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아, 저희도 주문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아, 홍로 선생님.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저희, 이제 다지를 조금 해겼고, 소화도 잘 안 되고.
1: 예.
5: 그리고 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응, 말하기가 곤란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뭐 많이 허전됐어요.
1: 예, 예.
5: 그래서 한 번 더 가려고 그랬는데요.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5: 됩니까?
1: 예, 예, 예.
5: 예,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머리 아프고 발이 저리고 이렇게
2: 네.
1: 말씀하세요.
6: 침을 맞고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어느 분께서 침 맞았습니까?
6: 예, 최영희 선생님.
1: 예, 예.
6: 예, 예. 그래서 예, 계속해서 좀 더 맞으려고 신청하는 길입니다.
1: 예.
6: 예.
1: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6: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네.
2: 네.
1: 안녕하십니까.
7: 네. 네, 그 길태문진의 박창호 선생님께서 이 가,

0: 아래도 많고 숨이 차고 밥맛도 없고 하던 게 중량 쓴 게 괜찮다 게 한번 예약 다 하자 그랬네.
1: 예, 그냥 오세요. 네. 연기가 다 됐습니다. 예.
2: 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예. 네.
2: 얘기하십시오.
3: 나는 원장 선생님을 보이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습니까?
3: 아, 심자의 몸에 있어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저기 식은 땀이 나지.
1: 예.
3: 그다음에 막 그저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떤 때는 좀 진정도 못하고 이래서 약을 그래 여러 번 갖다 썼습니다.
1: 예.
3: 지금 효과 영 좋습니다.
1: 예.
3: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 한 데다 감사하다는 좀 인사도 하고 싶고 또 한 번 또 가 보이기 싶습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3: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말씀하세요.
5: 예. 저희 요즘에 지금 그 머리에 그냥 수지고 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좀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해갖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진드러미병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 강철수지만데 가서 침도 맞고 중량도 깨고 해서 치료한 게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좀 더 가보려고 하는데.
1: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예.
5: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저는 박청호 주임한테 가서 예, 이 어지럼증이 나는 병에 대해서 예,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6: 이 여름이 되면 날이 더워 그런지 그냥 어지럽고 위 한 데다가 맥 똑 떨어진단 말입니다.
1: 예.
6: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버스 타고 이렇게 한 몇 정거장 갔다 일어나도 막 이래 앞이 캄캄하고 빈빈 돌아가지만 그리고 맥이 없어서 움직이기가 싫단 말입니다.
1: 예.
6: 그 방청호 주임한테 가서 약을 첨약 갖다 먹었는데 점점 효과가 있어서 지금 세 번 갖다 먹고 확실히 효과 좋아가지고 이렇게 정신 상태가 좋습니다.
1: 예.
6: 오늘 좀 네 번째로 갖다 먹어서 공고히 하려고
1: 예.
6: 전화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예, 연락이
6: 예.
1: 다 됐습니다.
6: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박윤덕 주임 저기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아, 제가 예, 혈압이 뭐 200이 넘어가고 잠을 못 자서
1: 예.
7: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그 박윤덕 주임 전약을 쓰고 짐 맞고 하는 게 이제는 지금 한 석 달 넘도록 혈압이 아이 먹어도 혈압이 정상입니다.
1: 네.
7: 잠도 잘 자고.
1: 네.
7: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가서 청약을 한 번 더 해볼까 하고 지금 전화드립니다.
1: 네. 오전에 꼭 오십시오.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 통계를 해보기 때문에 심내혈관계통 질병에서 발병률이 상

0: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대략 보기 때문에 40% 정도로 차지를 하는데 늘상의 가슴이 말이죠. 무엇으로 짓눌어 놓은 이런 말이죠.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답답하고 때로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협착증이 오면서 최소 최양의 산소가 혈이가 다 결핍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말이죠. 심교통이 오는데 이 심교통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어깨라든가 등이라든가 치아라든가 이런 것까지 말이죠. 연계됩니다. 방사성에 통증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우리 의사들이 진맥을 해보지 않습니까? 혹은 서희 선생님들은 청진하거든요. 팅전질러에. 이렇게 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심장 박동이가 말이죠. 이상하게 말이죠. 뛴단 말입니다. 이거 하늘로의 심리스창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말이죠. 빨리 뛰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말이죠. 더디게 뛰고 어떤 분들은 또 빨리 뛰었다 더디게 뛰었다 말이죠. 환자 본인도 말이죠. 갈피를 잡기 바쁘게 이런 말이죠. 이상한 박동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말이죠. 우리 제때 말이죠.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또 인기될 수 있습니다. 추스 현상이라는데 이런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정서 파도가 심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셔도 안 되고 너무 신경질 써도 안 되고 우리 말이죠. 알아듣다기는 배를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폭음폭식하거나 또 비계 덩어리 같은 거에 늑신한 거 많이 잡수거나 그리고 체력운동이 말이죠. 좀 힘겹게 하거나 이러할 때 말이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래기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우리 티젠 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빵콰이 형성됐다는 분들이 보고단에 나오는데 이 빵콰이가 말이죠. 관상동맥에 있는 빵콰이가 파열 현상이 생깁니다. 터진단 말입니다. 이러게 되면 또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가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혈전이, 쇠산이라 합니다. 혈전이 형성됩니다. 이 혈전이가 말이죠. 하나는 심장에 있는 혈관, 하나는 뇌혈관, 여기에 말이죠. 막혀버릴 때 있습니다.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혈관 계통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뇌혈관 계통에도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래면 무엇입니까? 하늘로의 추스라는데 갑자기 말이죠. 사망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절대적으로 쌍거증의 위험인소를 공제해버려야 됩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든지 고혈지 상태든지 당뇨병으로 말이죠.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고혈당 상태라든지 이걸 말이죠. 절대적으로 이거 말이죠. 공제를 해야 됩니다. 해결해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양호한 음식 습관을 배양해야 됩니다. 평소에 풀채라든가 몸에 맞는 말이죠.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이죠. 많이 드시고 지방질이 높거나 말이죠. 이러한 음식들을 적게 드시거나 피면하는 것이 좋고 음식을 말이죠. 좀 싱겁다하게 드시는 게 낫습니다. 너무 짜게 드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꼭 말이죠.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자기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항상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러는 말이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움직이기 딱 싫어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민족 남성분들이 말이죠. 담배를 피우는 분들하고 술을 말이죠. 아주 반가운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말이죠. 음식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말이죠. 꼭 개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몸이 뚱뚱해지기서를 말이죠. 이렇게 비만증으로 고생하면 이 관심병이 잘 인기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떨리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 연선의 특색 쉼터들은 양질의 봉사로 인기를 모으고 지역 특색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변경 교통 통로가 문화관광 풍경회랑 구민경제회랑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1: 올해 7월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의 출발 도착 여객 수는 연 23만 300명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 연결시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에 내려가 정책을 선전 강행하고 민정을 수렴하며 민생 걱정을 해소해 실천 담당으로 여러 민족 대중을 잇는 소통의 가교를 구축하고 민족 단결의 토대를 꾸준히 다지고 있습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 연선의 자가 운전 관광 열기가 뜨겁습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 연선의 특색 쉼터들은 변경 풍광, 민족 풍정과 따뜻한 봉사를 바탕으로 전액이 연동하는 문화관광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각지 쉼터는 량질의 봉사로 인기를 모으고 지역 특색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변경 교통 통로가 문화관광 풍경회랑, 부민경제회랑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에 들어서면 푸른 산이 이어져 손님을 맞이합니다. 화룡시 숭선진에 위치한 구남산 관광쉼터는 주변의 자연 풍광과 어우러져 산소화를 방불케 합니다. 이 쉼터는 부지 면적이 약 2만 9천 평방미터이고 주차자리 136개를 갖췄으며 식당, 객실, 충전소, 주유소 등 시설을 갖췄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여행하는 자가운전 관광객들은 이곳에 차를 세우고 풍경을 감상하거나 숲속에서 야영을 즐깁니다. 자가운전 관광객 석계분입니다. 이 쉼터는 무료 온수 제공 등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화장실도 아주 깨끗합니다. 대청도 시원하고 관광객들이 들어가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해줍니다. 종업원들도 아주 상냥합니다. 나흘간 머물렀는데 정말 편안했습니다. 올 여름철 구남산 쉼터는 관광객 누계로 연 7천 명 접대했습니다. 매일 밤 이곳에 머무르는 차가 7, 80대에 이르는데 북경, 상해, 광주, 서안, 성도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길림성 연변 관광대통로 투자개발위원회사 투자부 사업일꾼 리지소입니다. 현재 우리 쉼터는 화장실 구역을 24시간 개방해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에는 샤워 봉사를 제공해 관광객들이 씻고 시원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현재 쉼터에는 캠핑카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의 각 주차 구역마다 급수, 충전 설비를 갖춰 캠핑카 관광객들의 전기와 물을 써서 요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중국 북쪽 변경도로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331 국도의 연변 구간은 주변 경치의 독특한 매력으로 전국 각지의 자가운전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룡정 삼합동상구에 위치한 고목커피 쉼터입니다. 여러 그루의 백년된 휘향목이 변경 일선에 자리 잡았고 사계절 변경 풍경이 뛰어나 점점 많은 관광객들이 인증사

0: 사진을 찍으러 찾아옵니다. 국문의 위험과 자연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운치를 더하면서 연변 변경 관광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331 국도가 지나가는 고모커피 쉼터는 부지 면적이 6천여 평방미터이며 11그루의 백년 회양목을 둘러싸고 정성껏 조성됐습니다. 령정 삼합 고모커피 쉼터 책임자 당철무입니다. 방학 기간이라 청소년 방문객도 늘어서 2층에 독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소학생 여름방학 단체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커피숍에서 장소와 음료를 제공했고 활동 마지막에는 커피 찌꺼기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도문 구간 1301km 지점에는 백년 불화 관광 쉼터가 있습니다. 이 쉼터는 주유, 충전, 식사, 음료 보급, 관광 안내, 응급 구조를 한 곳에 집약하고 있습니다. 풍경문은 조선족 민속 체험을 특색으로 하는데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공연팀이 전통 민속 무용을 공연해 변경 민족 풍정을 보여줍니다. 마을에서는 관광객 흐름에 의탁해 조선족 옛 주택을 특색 민박으로 꾸민 동시에 과일 남새 재배, 막걸리 심층 가공 대상을 발전시켜 관광 숙박, 특색 재배 양식, 제품 가공을 아우르는 완전한 문화 관광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강소 관광객 모혜민입니다. 일부러 도문 백년 부락을 찾아와 변경 조선족 민속 문화를 체험했는데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100년 된 옛집과 옛 물건들이 그 시대의 느낌을 물씬 풍겨 몰입식으로 민족 풍경을 느꼈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소수민족 특유의 문화 매력도 느껴서 이번 관광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331 국도 길림 구간에는 주제 쉼터 8곳과 수십 곳의 소규모 관광 명소가 건설돼 전혀 봉사 체계가 날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중 연변 구간은 구남산, 백년 부라, 삼합 고목커피, 백금 회룡만, 훈춘 고나 전망대 등 특색 쉼터들에 의탁해 경계비, 국문, 민속촌과 자연산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빈틈없이 이었습니다. 331 국도 연변 구간 봉사부대 시설이 계속 완성되면서 연선 자가운전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 주변 변경마을의 민박 음식, 특색 농산물 판매, 향촌 관광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특색 쉼터는 관광객을 유치해 소비를 촉진하고 향촌을 흥성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331 국도 연선 특색 쉼터의 기능과 경영 모식을 계속 최적화하고 봉사 수준을 1층 높이며 문화관광 체험 전경을 풍부해 연면 변경 문화관광 명함을 계속 빛내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변경 관광 풍경선을 전력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1: 올해 7월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여름철 수송 성수기를 다잡고 수송력 투입, 료객 대원 확충, 운행 봉사 보장 등 재반 업무를 전력 추진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의 루계 운수 리착륙은 1599편, 출발 도착 여객 수는 연 23만 300명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3개월 앞서 여름철 수송력 연구 판단 업무를 가동했습니다. 공항은 동방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11개와 능동적으로 협의해 최종 여름철 성수기 추가 항공편 700편 계획을 확정했는데 동기 대비 104.1% 증가한 셈입니다. 그중 국내 로선은 북경, 상해 등 중점 도시 로선을 증가했고 국제 로선은 한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했는 바 서울, 인천, 부산, 청주 등 국제 로선을 신설 증가해 여러 지점을 피복하는 국내외 항로망을 구축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항로 개발 판공실 사업률꾼 부인걸입니다. 올해 7월 연결 공항 출발 도착 여객 수는 연 23만 300명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여객 비중은 44.8%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대한국 여객 수는 동북 지역 1위입니다. 연결공항에서는 조시 문화 및 관광 부문과 연계해 항로 배치를 관광객 연변 유치 전반 업무에 연결시켰습니다. 민속 관광, 변경 관광 흐름 추세와 결합해 추가 운행 방향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여름철 항공편 내용을 풍부했습니다. 부인걸입니다. 항공관광연맹 송원 담임이 중점 여행사를 방문해 단체 관광객 수요를 파악하고 상시 소통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항공사와 동태적으로 협조해 운행 횟수를 조정하고 전용 항공 관광 상품을 내와 여러 경로로 여객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0: 압력을 성장 동력으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운행 보장 면에서 연결 공항에서는 안전 검사 등 핵심 고리의 교차 지원을 실시해 보장 능력이 여객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적응되도록 했습니다. 출입경 통로 확충과 련합 검사 설비 승격을 1층 추진하고 운수, 안전 검사 여러 부문 련동 기재를 구축했으며 계류상 작업, 수화물 운송 전 과정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온 날씨 순환 근무와 더위 예방 보장을 실시해 여름철 운수 전반 운행이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 그날의 연결신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하는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주제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주제 활동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전시에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에 내려가 정책을 선전강행하고 민정을 수렴하며 민생 걱정을 해소해 실천 담당으로 여러 민족 대중을 잇는 소통의 가교를 구축하고 민족 단결의 토대를 꾸준히 다지고 있습니다. 연결시 주 목재 주거단지 건물 외벽 보수와 보온판 부착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주거단지의 벽면 단락, 지붕 누수 등 문제는 한때 주민들을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인대 대표가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여러 측과 조율을 해 주거단지를 로후 주거단지 개조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 우환을 없애고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줬습니다. 연결시 주 목재 주거단지 주민 장위입니다.
2: 예전에 우리 주거단지의 벽면이 심하게 떨어져 나갔고 장마철이면 지붕에서 물이 샜습니다. 인대 대표가 우리 주거단지를 로후 주거단지 개조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사팀이 와서 외벽을 보강하고 옥상 방수 공사도 새로 진행해서 큰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건공가도 당사위원회 서기인 김영미입니다. 인대대표의 집에 위탁해 관할구역 각급 인대대표들이 사회구역 일선에 심입하도록 했습니다. 루게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특별선전강연을 11차례 진행해 여러 민족 대중 연 600여 명이 참여했고 11명의 대표가 적극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선전강연 성과를 실속 있는 민생성과로 전화해 23건의 민생실사를 처리했습니다. 민생의 고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대 대표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결시 북상가도 단명사회구역 석양홍 로인 아파트는 한때 도로가 파손돼 부근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인대 대표는 전반 상황을 파악한 뒤 관련 직능 부문과 적극 연계 로인 아파트 기초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남쪽 도로를 새로 보수하고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급수, 오수 처리 도감망도 함께 부설했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준공돼 주민들의 통행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연결시 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북상가도 당사위원회 서기인 허연입니다. 연결시 인대 대표로서 저는 관할구역에 깊이 들어가 민생과 지리 난제를 발견하고 여러 방면의 지원을 협조해 대중이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일을 전력으로 해결함으로써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전시 각급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촌, 사회구역 격자에 내려가 여러 민족 대중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상시적으로 민족 단결 정책 선전 강연, 민정 방문, 모순 분쟁 조정, 민생 실사 처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8명의 인대 대표가 기층에 내려가 루게로 대중을 위해 민생 실사 329건을 처리했습니다.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황금합니다. 우리는 인대 대표의 집을 충분히 활용해 상시적으로 대표 직무 수행 기층행을 이어가고 민생의 혜택을 주는 실제적인 일을 잘하겠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돕고 함께 건설하며 누리는 좋은 국면을 꾸준히 다져나가 전시의 고품질 발전에 단결 분진의 인대 힘을 응집시키겠습니다.
0: 얼마 전 왕청의 폭우가 내려 홍수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발생 후 사회 각계에서 잇따라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터전을 건설하는 따뜻한 힘이 왕청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8월 3일 애식물자를 가득 실은 운송차들이 왕청에 도착했습니다. 안화과학기술발전북경주식위안회사 적봉유봉로공정관리위안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물자를 마련해 광천수 4천 상자, 입쌀 5톤과 대형 작업설비 2대를 전달한 것입니다. 안화과학기술발전 북경주식위안회사 동북지역 경리 조정입니다. 우리는 인력과 물자를 조직하고 1년의 물자를 기부해 재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봉 유봉록 공정관리위원회사 집행총감독 왕공양입니다. 한 곳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 곳에서 돕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입니다. 홍수는 무정하지만 세상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0: 수건 300장을 기부했는데 총가치는 5만 7천여 원입니다. 현재 모든 물자는 왕청현 춘향진 정부에 인계돼 재지역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보장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현재 왕청현 각종 복구 작업이 질서정연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의 애심역량이 점점 모여들어 왕청의 재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도나 삼림공안분국 단봉 삼림파출소에서는 반사기 중심에서 보낸 긴급 고위험 경보를 접수했습니다. 관할구역에 한 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있으며 곧 환치를 할 상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출소 민경은 분초를 다퉈 주민집으로 달려가 환치를 막음으로써 해당 주민의 16만 원 예금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사건 당일 단봉 삼림파출소에서는 반사기 중심의 경보단서를 접수했습니다. 관할구역 주민 한여사가 모 영상 플랫폼 고객봉사 중심을 사칭한 사기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의 계정에 자동 출금 봉사가 개통돼 계속 요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속이며 구독 취소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노인이 환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도나 삼림공안분국 단봉 삼림파출소 민경 류준정입니다. 우리는 즉시 반사기 신속 처리 절차를 가동하고 노인의 집 주소를 확인한 뒤 현장으로 달려가 노인을 만류했습니다. 당직 민경은 서둘러 차를 몰고 노인의 집으로 향하며 여러 차례 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해당 주민이 언제든 환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민경은 과감히 차에서 내려 전속력으로 주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경이 집에 들어갔을 때 로인은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민경은 서둘러 로인의 통화를 저지시키고 진행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환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민경은 즉시 로인과 함께 은행 지점으로 가 해당 은행 카드를 동결시켰습니다.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을 떠올리며 한 여사는 아직도 아찔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출동한 민경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그는 단봉 삼림파출소를 찾아가 두 명의 민경에게 감사기를 전달했습니다. 주민 한 여사입니다.
1: 당시
0: 제가 정말 어리석었었습니다. 사기꾼한테 정보를 다 알려주고 심지어 얼굴 인식이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이두 민경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단을 뛰어올라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도나 삼림공안분국 단봉 삼림파출소 민경 류준정입니다. 모르는 전화가 와서 문자 인증 번호를 요구하거나 기업 안전 구좌로 환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모두 전신 사기의 수법입니다.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조작하지 말고 즉시 96110 반사기 직결 전화에 연락하거나 관할 파출소에 가서 직접 확인하길 바랍니다.
2: 용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러 항공사에서 8월 5일부터 발권되는 국내 항로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또다시 인하됐습니다. 조정 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km 초과 로선은 성인 승객 1인당 70원, 800km 이하 로선은 성인 승객 1인당 40원을 받습니다. 이는 조정 전보다 각기 30원, 10원 낮아진 것이고 올해 6월 후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국내 항로 유류 할증료 인하입니다.
0: 일전 2026년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역 계열활동 및 안도현 피클볼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31개 대표팀의 182명의 선수가 출전해 532차례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최종 소구대몽 대표팀이 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 연결시 빗물오수분류 관련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과 도로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공항국 교통관리대대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공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관제 조치를 취합니다. 연면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 그 고향 소식에 함께 우리주에서 보급하고 있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날씨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4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3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아래에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세계조산속셈연합회 제9회 조산속셈경연대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온 28개 팀 254명 선수가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연변에 한 초등학생이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연길시 연신소학교 학생 안정현입니다. 안정현은 길림성 대표팀의 일원으로 이번 경연에 출전해 뛰어난 집중력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개인종합 1위와 번개암산 1위를 석권했습니다. 긴장된 경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난도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며 연변 청소년의 실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연길시 연신소학교 관련 책임자는 학교는 단행간 주산 속셈 특색 교육에 힘써왔으며 체계적이고 상시화된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견해회 경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억력,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왔다면서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주산 속셈 교육과정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 주산 속셈의 전승과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경연에서 연변 선수 6명이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세계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도현 용경향 청산촌에서는 리마산 재배로 향촌산업발전의 생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마산은 주기가 길고 자금 회전이 느리며 토입이 높은 원인으로 인해 인삼 재배 농가의 규모화 재배를 제약하고 산업 확장을 저해하는 난관으로 됐으며 적지 않은 농가들은 자금 회전 압력으로 인해 감히 재배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재배에 공력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산촌 당조직에서는 인삼 재배 농가의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일선에 내려가 정밀하게 시책해 도움을 줬습니다. 인삼 재배 농가들에서는 총급 당조직의 기술 지지와 정책 인도에 힘입어 8년간의 반복적인 모색과 시험 조정을 거쳐 밭 인삼과 리마삼 재배 결부 모식을 성공적으로 모색해냈습니다. 이 모식은 단기간에 효익을 볼 수 있고 수익이 안정된 밭 인삼 재배를 통해 수익을 얻어 주기가 길고 가치가 높은 리마삼 육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재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자금 사슬을 든든히 함으로써 리마삼의 자금 회수가 느리고 산업 투입이 부족한 등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이 성숙되고 능률적인 재배 발전 경험은 현재 영경향 전역에 보급돼 현지 인삼 재배 농가가 뭉쳐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본보기로 됐습니다.

실제 전 향의 인삼 재배 면적은 100여 헥타르에 달하고 년간 생산량은 약 1200만 근에 달하며 생산액은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최근 년간 도문시에서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는 목표에 맞춰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치리적계를 보완하며 사업 기재를 혁신하고 여러 면의 협력을 결집함으로써 향촌 환경이 잠시적인 정갈에서 지속적인 아름다움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하고 새로운 향촌 면모를 조성했습니다. 정돈 사업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동하기 위해 주거 환경 정비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도문시 당위 정부 주요 지도자가 총지휘장을 맡으며 주관조정 격주보고 동태적 관리 기재를 실행하고 각종 사업 임무를 목록화로 시달하며 난점 문제를 상시화로 분석 연구해 정비 사업의 걸림돌을 정확하게 제거했습니다. 도문시 농업농촌구가 도문시 당위 독찰실로 구성된 연합독찰조는 독찰 업무 지성, 기한 내 정돈 재확인 검증, 말소 및 기록 보존 폐쇄고리 관리 모직을 구축했습니다. 환경의 지속적인 아름다움은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도문시에서는 환경관리 보호 요구를 촌민규약에 포함시켜 문합 3도급 제도, 주거환경 점수 정립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깨끗한 집 평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본보기의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시켰습니다. 현재까지 2,440가구의 깨끗한 집을 육성했는데요. 점점 많은 촌민들이 환경정돈이 방관자에서 마을을 관리 보호하는 참여자로 돼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유하는 향촌치리 분위기가 날로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도문시에서는 주거 환경 정비를 전역 청소 정돈에서 전역 품질 개선으로 1층 승격시키고 변경 특색을 살려 산과 물이 어우러지고 향풍이 순박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새로운 화폭이 그려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네, 령정시 개선툰진 성구청과 광서촌에 자리 잡은 G331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이 주변의 나무잔도, 조선족 민속식당, 촌역사관 등 문화관광자원과 융합돼 변경특색 문화관광 종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G331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에는 성구촌의 향토 민박 6채와 광서촌의 10개 객실이 포함됩니다. 성구촌의 6채 향토 민박은 모두 비어있던 민가를 개소한 곳이고 광서촌은 368평방미터, 334평방미터의 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각각 4개와 6개 객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상은 지난해에만 연 5천여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1200m의 나무전도가 논벌을 따라 성구촌과 광서촌 두 촌을 관통합니다. 료해에 따르면 최근 연간 계산툰진에서는 G331국도, 계산툰 통상구, 홍색문화자원, 변경촌 관광자원에 이거해 변경관광, 당건설 체험학습, 향촌체험관광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찾는 이들은 주로 기관 강습반 대학 실천팀이지만 최근에는 자가용 관광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구촌과 광서촌의 관광자원이 분산되고 일일 예향, 단거리 예향이 많으며 성숙된 숙박형 관광 제품이 모자라 전반 발전 잠재력이 충분히 방출되지 못하던 부족점을 정품 민박 대상이 효과적으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우리 주의 경작지 분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산간지대다 보니 이 유효 적산 온도가 낮아 옥수수 생산량 증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우리주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지난 2년간 여러 부문과 협력해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기술을 시험 보급하고 있는데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어떤 기술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산을 이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주농기계 관리본소 농기계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몇 해 전부터 우리 주에서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옥수수 재배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비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리 주 옥수수 생산에서 나서는 장애는 무엇인지요?
1: 네, 우리 주는 전형적인 산간 냉랑기후로 무상기간이 짧고 유효적 산 온도가 부족하여 봄철 기온 상승이 느리고 네. 그리고 봄 가뭄이 자주 발생합니다.
0: 네.
1: 밭에 옥수수를 심으면 발화가 느리고 생육이 부진하며
0: 네.
1: 잡초가 많아서 옥수수 단위 면적당 생산량 상승에 큰 제약이 생겨서 곡물 생산 증산이 어렵습니다.
0: 네. 네, 전형적인 량량 기후다 보니 총적으로 네. 문제가 있네요. 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서는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해당 부문에서는 어떤 기술 탐색을 진행했는지요?
1: 네, 그 우리 지난 2년간 우리주 농기계본소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소 성농업과학원 세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0: 네.
1: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0: 네.
1: 2년간 시험 재배를 거쳐 뚜렷한 증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0: 네.
1: 하여 우리 주에서도 이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렇네요. 네, 우리 주에서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시험 기지를 특별히 룡종시 지신진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1: 네.
0: 이곳에 시험 기지를 설치한 원인 어디에 있는지요?
1: 지신진이 산간지형은 특성과 기후 조건이 우리 주 전체 산간지역을 대표하게 됩니다.
0: 그렇네요.
1: 네. 네. 이곳에서 표준화된 기계 지면 피복 재배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 비닐 재배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0: 네.
1: 모든 현장 수치를 기록하여
0: 네.
1: 농기계와 농작물 재배 관리 기술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0: 네.
1: 실제 운영하여 경험을 정리해 완성된 표준 방안을 마련하여서 앞으로 우리 주 전역에 대규모 보급할 실천 근거를 만들기

0: 이위함이었습니다.
1: 네.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서는 여러 차례 이 시음포에 내려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0: 네. 재배 당일 그리고 옥수수 금방 나왔을 때를 비롯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정황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1: 네.
0: 조사 내용에는 첫째, 지면 피복 재배에서 기계 작업으로 완성된 옥수수 재배에서의 품질을 살펴
1: 네.
0: 지면 피복 평탄도 그리고 복토 압착 상태를 검사했고
1: 네.
0: 둘째로는 옥수수 발화류를 통계했으며
1: 네.
0: 셋째로는 옥수수 전체 현장 생육 상황을 관찰했고
1: 네.
0: 넷째로는 지면 피복 시 토양 수분 유지 및 잡초 억제 실제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1: 네.
0: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농사 진척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심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
0: 네.
1: 또 시기에 맞게 또 조사를 해야 되네요.
0: 네.
1: 이 현장에서 작물 재배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현지 농가들과 교류도 진행해 촌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 거죠?
0: 네. 현지 산간지에 맞는 비닐 규격, 농기계 작업과 지역 옥수수 재배 기술이 연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농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1: 네.
0: 그리고 농가들이 실제 조업 중 겪는 각 각종 어려움을 수집하는 동시에 기술 최적화 개선 방향을 기록했었는데
1: 네.
0: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기술 보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좋은 기초로 된다고 봅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비밀지이면 피복을 한 옥수수와 비닐 재배를 하지 않은 옥수수를 현장에서 비교했겠죠?
0: 네.
1: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0: 네, 차이가 매우 뚜렷합니다.
1: 네.
0: 지면 피복 재배를 한 땅에는 토양 수분 함량이 높아
1: 네.
0: 건조 균열이 적고
1: 네.
0: 그리고 지표면이 자광되면서 네. 잡초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1: 네.
0: 또한 비닐 방막이 지온을 높여
1: 네.
0: 옥수수 발화가 고르고
1: 네.
0: 어린모의 잎은 푸르고 뿌리가 발달합니다.
1: 네.
0: 반면 지면 피복 재배를 하지 않은 밭은 토양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1: 네.
0: 잡초가 무성하며 옥수수모는 키가 작고
1: 네.
0: 누렇게 변하고
1: 네.
0: 발화가 불균일합니다.
1: 그래요.
0: 한마디로 비닐 지면 피복을 한 옥수수의 자람새가 더 많이 좋았습니다.
1: 그렇죠. 그 작물들 보게 되면 하루 사이에 정말 크는 것이 우석우석 크는데요. 이 하지 않은 것과 한 것 차이가 눈에 직접 나타날 만큼이면
0: 네.
1: 앞으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1: 현재 농가들이 기계 지면 피복 실제 조작 과정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어려움 무엇인지요?
0: 네, 첫째는 산간지대이다 보니
1: 네.
0: 밭대기 크기가 제각기입니다.
1: 네.
0: 그래서 비닐이 폭, 그러니까 넓이죠.
1: 네네.
0: 비닐이 폭과 재배 사이 거리를 맞추기 어렵고,
1: 네.
0: 둘째는 산지 경사가 커서,
1: 네.
0: 농기계로 밭 가장자리에 비닐 피복을 할 때 잘 덮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셋째로는 일부 농가가 기계 조작 기준을 잘 몰라서
1: 네.
0: 복토 두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1: 네.
0: 비닐이 유지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1: 그러네요. 네. 이 기계 지면 비닐 피복은 전통적인 인공으로 피복하는 재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0: 네. 인력으로 지면 피복을 하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고
1: 네.
0: 비닐 피복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비닐을 덮지 못하거나 잘 덮이지 않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기계 지면 피복은 표준화된 작업으로 비닐을 고르게 포절하고
1: 네.
0: 복토를 단단히 다질 뿐만 아니라
1: 네.
0: 인력을 크게 절약하며
1: 네.
0: 작업 효율이 몇 배로 높아 대규모 재배에 적합합니다.
1: 그렇네요. 이 인력 절약이 참으로 중요하죠.
0: 네.
1: 이 현장에서 쓰는 기계가 단순히 비닐만 펴는 게 아니라 파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계 비닐 피복 파종 일체기라 할 수 있죠.
0: 네.
1: 장점 무엇인지요?
0: 네, 올해 시험에 사용한 것은
1: 네.
0: 비닐, 그리고 파종,
1: 네.
0: 복토, 초 앞. 네.

0: 작과정을 동시에 작업하는 일체형 농기계였습니다.
1: 네.
0: 이 농기계는 한 번의 기계 사용으로 비닐을 덮고 씨 뿌리기, 흙 덮기까지 완료해 밭을 적게 눌러 토양 통기성이 유지되게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파종 깊이, 씨 간격, 고랑 사이 거리를 기계로 일정하게 공제하여
1: 네.
0: 발화 불균일 문제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가 인력으로 하는 작업보다 서너 배 빠르다 보니 네. 씨 붙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봄철에 저온으로 인한 위험을 피면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옥수수 비닐 짚면 피복 재배는 상간 작업에 대비한 그런 기술인데요. 좁은 밭 경사진 땅에서 이렇게 일체화된 기계 사용할 수 있는지요?
0: 네. 소형 경량 비닐 지면 피복 파종 기계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기계는 경사지 떼기 밭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1: 네.
0: 지금 시험 중입니다.
1: 그렇네요.
0: 현재 룡지천 시험 포전에서 소형 기계와 대형 기계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지금 이 시험 포전에 쓰는 비밀 방막을 보게 되면 그 뭐 일반 흑색 비닐, 뭐 투명 비닐,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 방막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투명 비닐 방막일 경우에는 지원 상승 효과가 가장 강력해 적산 온도가 매우 부족한 고산 냉한 지역에 적합하지만
1: 네.
0: 잡초 억제 효과가 약합니다.
1: 네.
0: 흑색 비닐 방막을 놓고 보면
1: 네.
0: 차광으로 잡초가 자라지 못하고
1: 네.
0: 수분 유지력이 좋아
1: 네.
0: 잡초가 심한 밭에 추천하고 있는데
1: 네.
0: 지원 상승 속도는 비닐 투명 비닐보다 느립니다.
1: 네.
0: 그리고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이 있는데
1: 네.
0: 이 비닐은 수확 후 회수 작업이 필요 없고
1: 네.
0: 그러기에 노동력을 절약하고 잔류 비닐이 토양 오염을 막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0: 또 그 단가가 일반 비닐보다 좀 높습니다.
1: 네.
0: 지원 포전에서 이 세 가지 비닐을 구역으로 나누어 생육 차이, 비용 차이 데이터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1: 그렇네요. 투명 비닐 방막, 흑색 비닐 방막, 분해되는 친환경 비님 방막이 있네요. 이 분해되는 비닐이라 할 때 이 비용이 비싸면 어떻습니까? 농가에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0: 네, 주 농업 부문에서는 친환경 비닐, 지면 피복 비닐 구매 보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있게 되면
1: 네.
0: 실제로 구매 부담을 많이
1: 그렇죠.
0: 낮출 수 있게 되죠.
1: 네.
0: 네.
1: 예전에 그 비닐 피복 재배를 한 밭에 보게 되면 비닐을 제때 회수하지 않아서 토양에 네. 남다 보니 이듬해 작물 생육에 해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계 지면 피복 재배 시험에서 이 잔류 비닐 처리 방안도 같이 연구되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0: 네, 물론입니다.
1: 네.
0: 전과정 녹색 기계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1: 네.
0: 비닐 피복 재배와 련기된 잔류 비닐 회수 기술도 함께 실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선은 수확 후 전용 비닐 회수 기계를 사용해
1: 네.
0: 인력 회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시험전에서 비닐 두께 규격을 표준화해 파손률을 낮춰 회수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회수한 비닐은 재생가공업체에 가져감으로써
1: 네.
0: 순환 리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 네, 순환 체계. 우리 토양에 남아있는 비닐이 토양에 남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요?
0: 비닐이 밭에 남게 되면 토양 속의 수분이 이동을 막을 뿐만 아니라 뿌리 발달을 막고 장기적으로 토양 구조를 파괴하며
1: 네.
0: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 오히려 수확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예전에 비닐 방막 지면 피복은 인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0: 네.
1: 지금 기계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당 사용되는 비용 어떤 차이 보이고 있습니까?
0: 지금 룡정시 지신진의 시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1: 네.
0: 같습니다.
1: 네.
0: 인력으로 작업할 때에는 비닐
1: 네.
0: 그리고 파종, 잡초 제거,
1: 네.
0: 인건비와

0: 자재 B가 포함되다 보니 비용이 네. 비교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기계 작업 시에는 우선 인건비를 60% 이상 절약하고
1: 네.
0: 증산 효과가 있어 수입을 늘릴 수 있어서 연간 순수익이 상승합니다.
1: 그렇네요. 인건비 60% 이상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농가가 지면 비닐 피복 파종 기계를 구입해도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0: 네. 지금 지면 비닐 피복 파종기계라 하면 보통 네. 민경 파종기를 쓰고 있는데
1: 네.
0: 민경 파종기는 농기계 보급 보조 품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네, 지면 비닐 피복 작업을 원하는 옥수수 재배호에서는
1: 네.
0: 민경 파종기를 구매 시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1: 그렇네요.
0: 있습니다. 매년 봄 파종철 전에
1: 네.
0: 각 진천에서 구매보조 신청 배치를 하고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네요. 네. 좋은 일이죠.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으니 기계를 싸도 부담을 많이 덜어주지 않습니까?
0: 네.
1: 이 기계로 비닐 파종을 마친 뒤 우리 농가에서 이 관리면에서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0: 네. 옥수수 재배 농가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면에 중치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우선 모가 나온 뒤에 비닐의 구멍을 제때 뚫어주고
1: 네.
0: 주면 흙으로 단단히 눌러주어 바람에 네. 비닐이 들뜨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비가 연속 내릴 때 밭두렁 배수로를 내서 과도한 수분으로 뿌리가 썩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닐 피복을 한 구역에 맞춰 액체 비료를 주입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비료 효율이 높아지고
1: 네.
0: 로지 대비 비료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은 농가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0: 네, 첫째는 증산 효과입니다.
1: 네.
0: 비닐이 적산 온도를 높여 옥수수 성숙 시기가 앞당겨지고
1: 네.
0: 알곡이 충실해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명확히 늘어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생산 비용 절감입니다.
1: 네.
0: 피복한 비닐이 토양 수분을 유지해 관수 횟수를 줄이고
1: 네.
0: 잡초 억제 효과로 잡초 제거 인력이 많이 절약됩니다.
1: 네.
0: 셋째로는 토양 침식을 막아 우리 주위 녹색고 효율 농업 발전 요구에 부합됩니다.
1: 그렇네요. 증산 또 생산 비용 절감, 토양 침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 룡지천 시험 포전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그 최적화 업무를 추진할 예정인지요?
0: 네, 우리는 몇 차례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농가들이 제기한 재배 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네.
0: 비닐 피복 농기계를 맞춤형으로 조절하고 비닐 규격, 고랑 사이클이
1: 네.
0: 모터와 연계된 농기계 재배 기술 표준을 최적화해
1: 네.
0: 완전한 기계화 작업 절차를 보완할 것입니다.
1: 네.
0: 이는 앞으로 대면적 보급에 유리한 조건으로 돼서
1: 네.
0: 우리 주 옥수수 재배에서 증산을 이루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이제 룡지천이 시험 포전에서 성숙된 경험이 확보되면 우리 주의 모든 강냉이 밭에 보급할 수 있겠죠?
0: 네, 룡지천의 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 주 각 산간 마을의 단계별로 시범 기지를 조성하고
1: 네.
0: 정기적으로 현장 기술 지도를 진행하며
1: 네.
0: 옥수수 전 과정 기계화 연계 서비스를 완비해
1: 네.
0: 완성된 지면 피복 기술을 각 촌 농가에 널리 보급할 예정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옥수수 기계 지면 피복 재배를 보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주 농작물 생산에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요?
0: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보급은 산간 지역이 적산 온도 부족이라는 약점을 해소하여
1: 네.
0: 옥수수 생산량을 안정화하고
1: 네.
0: 농가의 재배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옥수수 재배 기계화의 약점을 보완해
1: 네.
0: 우리 주 전역이 녹색 고효율 기계화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1: 네.
0: 곡물 생산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사실 우리 지금 보급 과정에 있는 옥수수 지면 피벅 재배 기술이지만요. 그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보성

0: 경작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송 작업도 이 농작물 생장기에 실시하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1: 네, 심송 작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 흙층을 뒤집지 않고 단단한 경판층만 부수어 토양을 느슨하게 하는 기계화 정지 기술입니다.
0: 네.
1: 오랫동안 얕게 밭갈이를 계속하면 땅속에 단단한 경판층이 생깁니다.
0: 네.
1: 심송 작업은 바로 심송 정지 기계를 이용해 단단한 층을 부수는데 흙이 아래로 층을 뒤섞지 않고 토양만 느슨하게 만드는 정지 방식입니다.
0: 그러네요.
1: 일반 작업 깊이는 25 내지 35cm 정도입니다.
0: 그러네요. 그러면 이 심송 작업 실시하면 농사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요?
1: 첫째로는 경반층을 파괴해 작물 뿌리가 깊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토양 통기성과 투수성을 높여 비가 왔을 때 수분 저장 능력을 키우고 가뭄 피해를 완화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토양 수분과 비료 리용률을 높여 작물 수확량 증대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로는 흙을 뒤집지 않기 때문에 지표 유기물이 보존되고 토양 수분 증발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떻습니까? 이 심송 작업은 모든 밭에 매년 해야 하는 건지요?
1: 네, 아닙니다. 심송 정지 작업은 보통 2년 혹은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고 토양 상태에 따라 간격을 시간 간격을 그러니까 조절해야 됩니다. 또 토양이 너무 수분이 많거나 너무 건조할 때 작업하면 오히려 토양 구조가 파괴되므로 적합한 토양 수분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이 심송 정지 작업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요?
1: 네. 보통 밭 전체적으로 하는 심송정지 작업과 일양사의 심송정지 작업으로 나뉩니다.
0: 네.
1: 전면 심송정지 작업은 밭 전체를 고르게 하고 그리고 느슨하게 하는 방식이고 일양사의 심송정지 작업은 두둑 줄 사이 간격을 두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산간지대에 위치한 밭이나 두둑 재배지에 더 적합합니다.
0: 네.
1: 우리 주 산간 지역이 밭에는 일양사의 심송 정지 작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심송 정지 작업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까?
1: 첫째로는 작업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경반층을 충분히 관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심송 정지 작업 후 필요에 따라 세리질로 밭 표면을 정리하여 파종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심송정지 작업과 함께 유기비료를 함께 살포하면 토양 개량에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의 지금 이 심송정지 작업 보급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우리 주는 산구에 위치한 떼기밭이 많고 장기적인 얕은 경작으로 토양층이 굳어지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현재 농기계 합작사를 중심으로 심송정지 기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 기술 지도를 강화해 농가들이 과학적으로 심송정지 작업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 보호와 흙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심송정지 작업 기술을 더욱 널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들에서도 농사의 근본이 토양인 만큼 심송정지 작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토양 비옥도를 잘 유지하여 안정적인 수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그렇네요.
1: 때문에 농가 여러분께서는 토양 상태를 잘 살펴 적절한 시기에 심송정지 작업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0: 그렇네요. 사실 최근 연간 우리 주에서는 명경 파종 심송 정지 작업을 비롯한 이 보성 경작 실시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명경 파종 심송 정지를 비롯한 보성 경작 사업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데서 우리 주 보성 경작 사업은 잘 진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촌민들이 보성 경작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접수하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보성 경작 기술이 보급과 성과가 날로 뚜렷해짐에 따라 많은 천민들이 보성경작 기술의 선진성을 인식하고
0: 네.
1: 전통적인 경작 방법을 바꾸기 시작해 농업의 지속

0: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1: 네.
0: 현재 우리 주위 3분의 1 되는 강냉이 파종은 보호성 경작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
1: 네.
0: 이는 보호성 경작 기술이 적합한 면적이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다음으로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한 이래 응용 면적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데
1: 네.
0: 특히는 2020년부터 나라에서 보조를 실시한 이래 5년 사이에 3.6배 늘어났으며 그
1: 네.
0: 면적은 2025년도에는 137.6만 모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또한 경작 질량이 온당하게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을 통해 곡식대가 밭에 나가고 적게 밭갈이하거나 하는 조치 실시로 토양이 침습을 감소하고 토양이 유기질 함량을 높이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1: 네.
0: 토양 비옥도를 높였습니다.
1: 네.
0: 감축에 따르면 보호성 경작을 3년 이상 실시한 토양이 유기질 함량이 킬로그램당 38.12g으로
1: 네.
0: 보호성 경작을 실시하기 전보다 5% 이상 높아졌는데
1: 네.
0: 이는 길림성이 동부지구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아울러 량식 생산도 해마다 제고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우리는 경작에서의 기술이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는 량식 안전을 삼농 사업에서의 첫째로 가는 임무로 삼고
1: 네.
0: 경작에서의 기술 보급을 착실히 틀어주고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높여
1: 네.
0: 량식 생산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오늘 옥수수 지면 비복 재배 기술과 함께 심총 정지 작업에 대해서도 좋은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 농기계 관리본소의 현애선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새롭게 보급될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과 함께 지금 농사철에 실시할 수 있는 심송 정지 작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정말 얇은 한 겹의 비닐이 이 산간지대 옥수수 재배의 큰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령지촌 시험전을 계기로 많은 경험들이 정말 농가에 보급돼 우리 농가들이 밭일은 더 편하게 하고 수확량은 더 많이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풀어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